0: 한 길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의 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문입니다.
1: 아멘.
0: 그 문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1: 아멘.
0: 구하면 됩니다. 찾으면 됩니다.
1: 아멘.
0: 그 문을 두드리면 됩니다.
1: 아멘.
0: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문을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신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1: 아멘.
0: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좁은 문을 통과한 이들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린 이들입니다.
1: 아멘.
0: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1: 주여.
0: 좁은 문을 두드리십시오.
1: 아멘.
0: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능력과 은혜,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1: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와, 전 정말 정말 놀란 게 오늘 이제 매일매일 방송국 직원들이 체프를 드리거든요.
0: 네.
1: 체프를 하고 시작을 해요. 하루의 일과를.
0: 네.
1: 무조건.
0: 네.
1: 어떤 날이든. 근데 오늘 함께 나눴던 말씀 구절이 이 말씀이었어요.
0: 네. 아...
1: 찾아라, 구해라, 두드려라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마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함께할 동역자를 향해서 나서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겠구나. 그리고 앞으로 70년을 이어온 이 복음의 전파가 앞으로도 끊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아멘.
1: 우리 8183번님 문자 주셨는데 목사님 한번 소개해 주세요.
0: 네, 전파.
1: 와.
0: 느낌표 두 개.
1: 네.
0: 하은 PD님, 한 번도 뵌 적 없지만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방송 듣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1: 아, 네.
0: 보내주셨네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1: 아마 제가 또 눈물을 이렇게 보이니까, 네, 또 하은 PD님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0: 네.
1: 우리 방송 함께 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향해서도 동일한 사랑의 마음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아, 네.
1: 더불어서 3868번님, 아멘! 화요일에 함께 기도해서 놀려볼게요. 라고 하셨는데,
0: 아유, 감사합니다.
1: 늘 감사한 네. 우리 옥동중앙교회 성도님이시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분명히 극동방송의 전파가 이어질 수 있는 또 하나의 힘을 저희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목사님과 같은 동역자가 계시기에 저희가 참 힘얻어서 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네. 부끄러워하시니까 이제 여기서 보내드려야겠네요.
0: 네.
1: 네, Song of Songs SOS 오늘 이 시간 옥동중앙교회 최재호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아멘. AJ 워십의 상큼한 찬송가였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듣고 오셨어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괜찮은 아침 함께 듣고 계십니다. 우리 오들들 6번님 오늘 문자도 많이 보내주셨는데, 좁은 문의 은혜 마음에 담고 그 문으로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문자로 화답하시면서 선포하는 그런 문자를 또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같은

분들, 마음이 같은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오늘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어딜 가든지 기뻐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파라고 문자 계속해서 보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청취자분들도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미 또 많은 분들 또 헌신을 하고 계시고 괜찮을까 이런 고민 속에 나날이 잠을 못 이루고 있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한통한 통이 정말 일당백이라고 하죠. 100건의 문자를 받은 것처럼 마음이 참 든든해집니다. 이제는 걱정이 아니라 기대로 좀 다음 주 화요일을 맞이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드네요. 감사드리고요. 2489번님, 매일매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극동방송 감사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 가보겠습니다. 라고 화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있을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많이 들어주시고 또 우리 울산 극동방송에 복음의 전파가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세파에 흔들리지 않는 방송이 될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기를 함께 기도하시면서 그 시간 함께 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더 드려야 하는데요. 저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 울산 극동방송 6층에 역사 사진들을 쭉, 저희가 지금 진열을 해놓고 오시는 분들께 설명도 해드리고 하고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려 있습니다. 단 여러분들 방문하실 때는 미리 연락하고 방문을 해주셔야 돼요. 그곳에 이제 직원이 상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직원이 좀 부족한 터라 상주하는 직원이 없는 만큼 울산 극동방송으로 미리 연락하고 방문을 하셔야 가능합니다. 연락은 저희 울산 극동방송 대표번호로 주시면 되시겠고요. 02-229-90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70년 그리고 울산 극동방송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복음만을 위해서 열심히 걸어오고 있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또 문자로 전파라고 많이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괜찮겠지? 괜찮을 거야. 기대하자. 괜찮겠지? 괜찮을 거야. 기대하자. 계속 서성서성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많이 들어주시고 우리 4504번님 전파라고 보내주셨어요. 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울산 극동방송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거라 믿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할지언정 믿지 않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또 문자로 화답해 주시니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감사합니다. 전파라고 해주셨는데 네, 신청해 주시고요. 네, 저희가 또 보내주시는 헌금에 열심히 복음 사역하는 그 모습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서 더 좋은 우리 울산 극동방송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찬양 띄워드릴게요. 강찬의 걷는 길마다 복되도다라는 찬양 함께 하실 텐데 이 찬양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도 또 화답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네, 괜찮은 아침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또 방송 들어주시고 또 문자로 화답해 주신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오감 찬송가가 펼쳐지는 날이죠. 여러분들 많이 많이 또 함께 들어주시고 그 찬송에 마음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마치려고 하자마자 또 우리 새싹 달고 와주신 0841번님 전파라고 보내주셨는데 너무 한 통 한 통이 정말 숨통을 트이게 하는 느낌입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손길 받으실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장 좋은 걸로 갚아주실 거고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 또 다른 하나의 간증을 쌓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벌써부터 이렇게 반응해 주시는데 과연 다음 주 화요일은 어떨지 기대가 되네요. 저의 걱정을 기대로 바꿔주셔서 오늘 또 전파라고 보내주신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 감개무량한 마음 가지고 저는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괜찮은 아침 김아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꼭 행복해 주세요.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행복이 있는 아름답고 젊고 건강한 평강교회 윤석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곤고함이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동안에는 이 고난을 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곤고함과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줄 아는 평강성도 한 분 한 분이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곤고할 때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해야 될까? 지난주에 첫 번째 따라합시다. 소망의 생활.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 뒤에서 우리를 위해서 뭘 준비하고 계세요? 인자와 긍휼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에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 있다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무슨 소망이요? 지난주에 기업의 소망. 예? 하나님이 우리의 부업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본업이 되셔야 돼요. 내 믿음이 본업이 되어질 때 세상 것에 휘둘리지 않고 언제나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기업되시는 하나님이 본업되시는 믿음의 길을 걷는 자 우리 모두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인 소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다윗이 그 범죄함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

왕의 지위나 왕의 부귀와 명예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내게서 떠나지 않기를 임마누엘 하나님을 간구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다 가져도요, 하나님이 없으면 실패합니다. 그런데 세상 것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영적인 소망을 가질 때내 눈앞에 펼쳐지는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곤고함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줄 아는, 고난 중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업의 소망을 가지시고 영적인 소망의 생활을 할줄 아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이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성도가 공부할 때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따라합시다. 은총의 생활. 은총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 있는 곳에 그도 나와 함께 있으려니와 그가 나를 섬기며 내 아버지께서 저를 뭐 하시리라? 귀히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 한분한 분이 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그 은총의 길을 걷는 자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귀히 여김을 받는 것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 귀히 여기시. 그게 은총이거든요. 어떤 은총의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따라 합시다. 구원의 은총. 다 함께 우리 26절 말씀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믿었던 엄청난 군대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잡혀가서 나라를 지킬 수도 없게 되어졌고, 그 나라를 다시 세울 수도 없는 형편이 남유다가 처한 형국이었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아이들과 여인들과 노인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잃어버린 이 나라, 파괴되어 버린 이 가정을 생각하면 누가 이 나라를 세워주고 누가 이 가정을 회복시켜 줄 것인가 할때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뭐하다? 불가능하다라고 그들은 곤고함 속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무엇하라?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진 것도 정말 귀한데, 근데 그것이 쉽지 않음은 하나님의 역사와 방법이 나와 다를 때가 많거든요. 나는 이때 주님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때 이루어지지 않으시고 더디 이루실 때가 더 많거든요. 나는 요만큼 주님이 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주지 않으실 때가 더 많거든요. 나는 이 방법대로 하나님이 응답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을 이루다 보니까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스스로 기다림을 포기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도 뭐하라? 구원의 은총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조심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까지 내가 다 하려는 욕심쟁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잘 믿는 것 같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요즘 세상에서 들어온, 교회 안에 들어온 논리가 하나가 뭐냐면, 하면 된다라는 이 가능성에 대한 이 신념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면 된다는 신념이 할수 있다라는 신념이 마치 믿음인 것이냐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무조건 하면 된다는 것은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신념일 뿐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신념은 엄연히 다릅니다. 신념은 자기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은 나의 한계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종종 믿음의 길을 걷는 분들이 실수하는 게내 신념이 내가 바라는 것이 믿음인 것이냐 착각할 때 문제가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해야 할 일까지 다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라는

하신 일까지 내가 다 해버린다면 하나님이 서실 자리가 없게 되어지고 또 내가 해야 할 일까지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면 내가 설 자리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은 다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해야 할 일은 다 하고 그 마지막 결론은 누구께 맡기는 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명을 잘 지키고 유지하지만 내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공을 하든지 실패하든지 끝맺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맡기라는 뜻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바로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바를 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위해 싸울 만큼 다 싸우고 희생할 만큼 다 희생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적에 이제는 오직 이 나라를 구원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뿐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없어도 다 파괴되어지고 훼파되어지고 남은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구원의 손길을 놓지 않으심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게 신앙인의 온전한 고백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끝맺어 주시도록, 결론 맺어 주시도록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이 아침에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한 끝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좋은 결과가 맺어지면 그것이 곧 성공이요 회복인 것이지 구원이라고 할 때 죄에서의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원은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매일의 생활 속에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평강소동들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주님,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붙드셔서 내가 악한 길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를 건져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는 것. 또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뭘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가난에서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경제적인 궁핍함에서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다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도, 이 나라도, 나의 삶도 온전히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바라는 구원의 은총 속에 거하는 자, 이 아침에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장점한 5천명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해가 지도록 말씀을 듣다 보니까 다 허기가 진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황당합니다. 장정만 몇 명이요? 5천명. 그 많은 무리를 뭘 가지고 먹이겠습니까? 저는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제자들이요, 찾고 찾고 찾아도 먹을 게 뭐밖에 없어요? 어린아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오병이어, 보리떡 요만한 거 5개, 요만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요.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 아무리 구해도 먹을 게 뭐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으니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자포자기의 선언이 오병이어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앉히라. 그 앉히는 거 누가 해야 돼요? 제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가서 쫓아다니면서 여기 50명, 여기 100명 그러실까요?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 하세요? 사람들 앞에서 그 음식을 놓고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떡을 띠고 물고기를 떼서 누구한테 주세요? 제자들에게 주세요. 제자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전달해줘요? 사람들에게 전달해줘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뭐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신앙이다. 그리고 주님이 하실 일이 따로 있고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뭐하다? 따로 있음을 아는 것. 하나님께 맡길 것 따로 있고요.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을 때 그 일을 기쁨으로, 아마 그때 음식을 나르는 제자들의 발걸음은요 피곤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며 믿음의 사역에 쓰임받는 자, 이 아침에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사명의 은총을 가집시다. 다함께 우리 27절 28절 시작.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의 풀무에서 연단하여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생 안 한 사람, 고난 속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질의 고난, 질병의 고난, 관계의 고난,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켜 주셔서, 고난을 통하여 나를 연단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 삼아 주시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참 괴로웠지만 지나고 보니 그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명자가 된 것에 얼마나 감격하고 사십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내게 무엇이 되어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훈련이 되어지는, 연단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의 길을 걷는 초석이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여러분, 젊었을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멍에를 메는 것 얼마나 귀하고 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에서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메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 그가 억지로 메었지만 놀라운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가장 누구 곁에서? 주님 곁에서 주님을 배웠고 주님의 죽음을 목도하였고 그 속에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의 자녀 손손이 모으게 되어지는 예수 믿는 가문의 은혜를 누리게 됨을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평강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 고난당할 때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정말 처음에 머는 맹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고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멍에를 메고 걷다 보니 그 멍에가 주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도구가 되어졌고, 멍에를 메고 가다 보니 그 길을 통해 무엇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명자가 되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지지 못할 것이라도 주님이 메워주시면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고난을 통하여 내가 사명자로 쓰임받고 훈련받게 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평강의 아들들이 나이가 되면 어디에 갑니다? 군대에 가지 않습니까? 무조건 군대 간다고 해서 총자를 쥐어줍니까? 아니잖아요. 6주간의 훈련을 받고 또 4주간의 또 보직의 훈련을 받고 또 자대에 배치받아서 정병이 되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귀한 훈련을 받습니까? 근데 그들이 훈련이 끝나고 난 뒤에 이 나라에 정말 필요한 일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과 훈련을 통하여 이 부족한 나로 하여금 사명의 길을 걷게 하시는 그 은총의 삶을 살아가는 자, 이 아침에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소망의 은총을 가집시다. 다 함께 우리 29절 30절 시작.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부를 지어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잘 이해가 되세요? 저도 10번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그런데 이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그 땅에 남아있던 그 땅의 백성들은 바빌론의 관리들에게 몰다갑니다. 착취를.

0: 당합니다. 원치 않은 고난을 당합니다. 세워놓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땅에 갖다 곤두박질 쳐놓고 채찍을 가합니다. 그때 뭐가 땅에 돼요? 우리 입이 땅에 부딪힌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30절, 자기를 치는 자에게 뭘 대고? 뺨을 돌려대고 시옥으로 뭐하라? 배부를 지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그 치욕이 치욕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자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왜 이런 치욕을 당하게 하셨을까를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아, 내가 오늘 이 고난의 현장 속에 놓이게 되고 치욕의 현장 속에 놓이게 되고 내 입이 땅의 티끌에 대어지는 고난이 있게 된 이유가 바로 누구의 잘못? 나의 잘못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다면 누구를 향하여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나의 기도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 도망가다가 그만 폭풍우를 만나고 제비 뽑혀서 어디에 던짐을 당해요? 바다에 던짐을 당할 때 그가 큰 물고기 속에 며칠을 거합니다. 3일을 거합니다. 그게 그때 나온 기도가 요나서 2장의 기도 아닙니까? 그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파도와 이 물결이 세상의 파도와 물결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파도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물결입니다. 내가 이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전에는 주님을 멀리 떠났으나 내가 고난으로 인하여 이제 내가 주님의 성산을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소망입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왜 고난을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믿음의 계기를 삼는 자 그에게 바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살아간 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양옆에 달렸던 두 강도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끝까지 주님을 뭐예요? 원망해요. 비난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뭐합니까?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 같은 자도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편에 있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천국에 거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요. 한편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끝까지 주님을 원망하고 비난하다가 어디에 가고 맙니까? 여러분, 똑같은 악한 삶을 살았지만 한 사람은 회개하고 고난 중에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고요. 한 사람은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끝까지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다가 암담한 비참한 치유를 맞이하게 되는 것 잊지 마십시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정말 백해무익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줄 아는 자, 그때 고난이 내게 유익임을 깨닫는 자가 이 아침에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총의 생활, 첫 번째 무슨 은총이요? 구원의 은총, 두 번째 사명의 은총, 세 번째 소망의 은총으로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자가 여러분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동구 진성 6길에 위치한 평강교회 윤석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2-252국에 9114번 052-252-9114 평강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리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안녕하세요, 양현민입니다. 여러분의 만족은 어디로부터 오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으로부터 마음이 높아지기도 하고, 반대로 무심코 던져진 차가운 평가 하나에 낙심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시선과 인정에 기대어 있을 때 우리 마음은 늘 흔들리는 바다 위에 떠있는 작은 배와 같죠. 하지만 바울은 우리의 깊은 갈증을 채우는 참된 만족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내 손으로 쥐어야만, 남들이 박수를 쳐줘야지만 채워지는 만족은 금세 사라지고 말죠. 하지만 나를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분께서 주시는 만족은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세상의 평가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으로 충분한 하루 시작하는 시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다리 놓는 사람들과 함께 주님 한 분만으로 찬양했어요. 하루를 살다 보면 자꾸만 스스로에게 묻게 되죠. 나 오늘 잘 해내고 있나? 남들 보기에 괜찮았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 질문에 명쾌하게 그렇다라고 답하지 못한 날, 뭔가 찜찜한 날에는 괜히 작아지곤 하죠. 그런데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을 다시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참큰 위로가 찾아옵니다. 성경은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서 스스로 뿌듯해하는 것을 만족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고, 애초에 우리 안에는 스스로를 온전히 채울 만한 능력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는 완벽한 나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서 분주했던 걸음을 잠깐 멈추고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께 내 마음을 내놓는 거예요. 주님, 내 힘으로는 다 채울 수 없습니다. 주님의 평안과 은혜로 채워주세요. 이 솔직한 고백 위에 부어주시는 그 넉넉한 채움을 경험하는 오늘 되시길 소망할게요. 여러분의 일상 속 은혜들 참 많으시죠? 그리고 또 오늘 맞이하시게 된 새로운 일들, 듣고 싶은 찬양들, 기도 제목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아멘, 카드 이렇게 보내시면 말씀 카드와 오프닝 멘트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마음껏 축복의 마음 전하고 싶어요. 오늘따라 더 그렇더라고요. 그 마음 담아서 유얼사이드 이삭의 축복 그리고 C5 밴드의 감사함으로 같이 했습니다. 사랑스런 주의 축복 되신 여러분, 감사로 또 다른 감사를 만들어 나가실 여러분의 시간들 기대합니다. 극동방송 힘찬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영혼을 깨우는 영양제 한 알, 1분 말씀 비타민. 오늘을 승리로 이끌 말씀 비타민은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아멘. 우리는 종종 채워지지 않은 마음에 엉뚱한 것들을 쏟아붓곤 하죠. 끊임없는 일이나 다른 사람과의 비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것들로 마음을 채우고 계세요? 하지만 그렇게 채운 것들은 돌아서면 다시 영혼을 목마르게 만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편을 지은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 자신의 결핍을 인정하고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그 영혼에게 참된 만족을 주신다고요. 주님은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다른 것들, 뭐 돈이나 어떤 자리나 내 성과나 이런 것들로 채우기 전에 내가 주님으로 마음을 채우기를 말이죠. 그리고 충만하게 준비를 하고 계실 것을 믿습니다. 저도요,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하기까지 정말 오래 걸렸고 지금도 때로 오락가락 할 때가 많은데요. 그래도 오늘 이 순간 이 결단이 진심으로 이어지길 바라면서 지금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 선포하시는 분들 계시다면요. 샵 1069번으로 아멘 하고 보내주세요. 추첨해서 응원의 선물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웨이홈의 찬양, 네온홍의 빛빛이니 하나님의 세계, 홍의사계 음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만족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함께 돌아봤어요. 세상은 늘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증명하라 말하고 남들보다 인정받아야 가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속삭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세요. 무언가를 완벽하게 이뤄내지 않아도 사람들의 박수를 받지 못해도 주님 곁에 머무는 영혼은 이미 온전하다고 말이죠. 내 힘으로 채우려고 애썼던 그 손짓들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안으로 우리의 영혼을 넉넉히 채우는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내일 더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득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힘찬 하루 보내세요. 양현민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은혜동산교회가 설립 10주년 기념예배 및 전도축제를 개최합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은혜동산교회에서 9월 6일 주일 오전 11시에는 10주년 기념예배, 12시 30분에는 참석하신 분들을 위한 식사교재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어서 오후 2시에는 10주년 전도축제가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남노회, 남선교회 부산연합회에서 주최하는 2016 연합부흥사경회가 열립니다. 전도서 9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 경험자의 가르침이란 주제로 열리며 봉덕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성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9월 6일 오후 3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울산 한세로교회에서 열리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창립 30주년 기념 예은교회 사랑나눔바자회와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사랑나눔바자회 예은플리마켓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9월 13일 주일에는 라이프로드 싱어즈와 함께하는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9월 13일 주일 저녁 7시에 북구 가재길에 위치한 예은교회 본당에서 열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6-8885번, 지역번호 052-286-8885, 예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시 동구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9일 토요일 저녁 7시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울산 미포교회에서 열리며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예배의 자리로 마련된 이번 집회에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교회 청년부나 청소년부 등 단체로 참석하기 원하시는 경우에는 지역번호 052-233-7424번, 지역번호 052-233-7424번,

2024 울산 미포교회로 문의하시고 참석 인원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더브릿지 울산에서 주최하고 10대들의 둥지가 주관하는 3회 더브릿지 울산학교 기도운동이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과

자세한 사항은 10대들의 둥지 홈페이지나 더브리치 울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YWCA에서 진로캠프 유르트를 개최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1층 강당에서 직업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총 8가지의 직업체험 부스가 마련돼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 탈북민 자녀 등 이주 배경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977-3520번, 지역번호 052-977-352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교회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교실을 개최합니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텅드럼, 플롯, 합창, 아트놀이, 키즈베이킹, 탁구, 워십, 캘리그라피, 꽃꽂이, 실용부동산, 스마트폰 사용법 등 재밌고 다채로운 강좌를 제공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7-1901번, 지역번호 052-257-1901번 대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무거동교회 유성기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무거동교회를 다니고 있는 유성기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다름이 아니고요. 혹시 예수를 믿어보셨는지 혹은 교회를 다녀보셨는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서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잠히 주변을 살펴보면 바람이 불면 가지가 흔들리듯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바람이든지 전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꼭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느껴져야 있는 것은 꼭 아니죠. 가령 핸드폰이 있어요. 이 핸드폰은 전파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죠. 그리고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이 전파를 통해서 자료가 전송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운전을 하게 되면 내비게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비게이션도 위성의 GPS 전파를 통해서 연결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없고 미처 다 알 수 없고 심지어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들도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영적인 세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엄마 뱃속에서의 태생 그리고 또 일생 그리고 또 일생이 끝나고 나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영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생의 세계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죠. 이 태생과 일생과 영생을 만드신 분이 있는데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세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천국과 지옥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전파가 눈에 안 보이고 공기가 눈에 안 보이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은 이시는 하나님이시라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 핸드폰을 만든 공장이나 사람이 있듯 그리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반드시 만든 사람이나 만든 공장이 있듯이 이 세상에 보이는 하늘 그리고 구름 그리고 별, 달, 해 하나님은 이 만물을 지으셔서

우리에게 눈으로 해, 달, 별 이런 것들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믿어보면 아, 하나님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꼭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새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꼭 전달되지요. 예수님은 늘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셨으면, 우리 선생님이 예수님을 믿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이 없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보고 또 하나님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파스칼의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신학자이자 수학자이자 과학자인 파스칼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게임이 놀이나는 그런 학문을 가르쳤어요. 이 학문을 가르칠 때에 천국과 지옥을 비유해서 가르쳤거든요. 재밌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뭐냐면 두 사람에게 천국이 있다라고 그렇게 전제한 후에 한 사람은 천국을 믿고 한 사람은 천국을 믿지 않아요. 이 사람이 만약에 죽어서 영혼의 세계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실제로 천국이 있다라고 믿은 사람, 천국이 있는데 천국이 있다라고 믿은 사람은 천국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대박이 났겠죠. 그런데 천국이 있는데 없다라고 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망했겠죠. 반대로 천국이 실제로 없는데 천국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 천국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죽어서 영혼의 세계로 갔어요. 근데 천국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확인을 보니까 천국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본전이겠죠. 그리고 천국이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도 본전이잖아요. 우리가 늘 언제나 세상을 살아갈 때 좋은 것을 취하고 우리의 이득을 취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좋은 것에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이, 좋은 것을 우리의 삶에서 취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면 간단해요. 천국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나중에 죽어서 천국을 보게 되면 대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죽을 확률이 몇 프로일까요? 네, 맞아요. 사람이 죽을 확률은 100%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확률은 몇 프로일까요? 50%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게임 이론으로 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이 있다, 예수님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것이 훨씬 더 이길 확률, 우리의 이익을 취득할 확률이 훨씬 더 커요. 왜냐하면 죽어서 영혼의 세계 가서 천국이 없거나 지옥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손해볼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천국이 있다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러면 큰일 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우리의 인생은 태생과 일생과 영생이 있죠. 영생이 없어요. 혹시 보셨어요?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은 꼭 단정 지을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천국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 믿을 거야 오늘 시간 결단하시면 여러분 마치 보험에 들어서 마음에 안심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사는데요. 길면 80, 90이잖아요. 이 기간 동안 암에 걸릴 확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36%입니다. 한 3분의 1 정도 되죠. 이 3분의 1의 확률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험에 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을 위해서 실손보험을 들죠. 그런데 생명보험이나 암보험이나 이런 것 자칫 우리가 타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늦게 병을 발견하거나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잘못된 것 때문에 혹시나 실수로 우리가 저 세상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좋은 보험 상품을 하나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천국 보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보험은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보험을 넣어도 못 타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보험은 천국 보험인데 천국에 가서 타먹는 거예요. 이 천국 보험은요, 나이도 그리고 남녀도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진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들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공짜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나 어디에서나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내 마음속에 사인만 하면 그 즉시로 발휘가 돼요. 여러분 천국 보험에 들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 천국 보험에 들면 내가 이 땅 가운데서도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믿으면서 그렇게 보험에 들고 준비를 하는 것처럼 죽을 확률이 100%인데 우리가 아까 파스칼의 게임 이론처럼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예수를 믿지 않을 이유가 있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만져지는다고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고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간 그래서 저는 우리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순간에 천국 보험에 드셔보시는 거 어떠실까? 천국 보험에 드는 그런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지금 이 순간 지금 여러분의 마음 밖에서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문을 활짝 여시면 돼요. 지금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바로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선생님도 두 손을 상호 오시고 마음에 전혀 부담 없이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면 그러면 천국 보험에 들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천국이 여러분에게 100% 보장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때까지 예수님을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고 그렇게 부인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세상에 편하지 않는 죄들을 지어가면서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는데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나를 예수님의 자녀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내 마음에 내 삶에 거하여 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언제나 나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 기도 잘 하셨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모셨다면 이제 그냥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겠죠?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혹시나 왕궁에 살거나 아니면 사람이 적절한 곳에서 살게 되면 그곳에 맞는 법을 따라가야 되겠죠. 우리가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냥 그대로 이때까지의 생활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라, 섬겨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 신앙생활은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셨으니까 이 다음에 다시 만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쁜데 제 말씀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일본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전에 사무실의 창틀 사이로 바람 소리가 강하게 들렸습니다. 아마 곳곳에서 바람이 좀 심하게 세게 불어오는 곳이 있겠지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가끔씩 바람이 적당히 불어와서 순풍을 단 돛단배처럼 앞으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바람에 휩쓸려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넘어지거나 또는 일어날 힘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또 그분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지요. 세상 풍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바람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실제로 넘어뜨릴 때도 있을지라도 오늘 주의 성령의 바람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주님으로 깊이 채워지는 그리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 이 시간은 웅촌교회 오석주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0: 예, 반갑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최근에 어떻게 좀 인생의 바람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1: 저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 좀 많이 있습니다.
0: 예.
1: 특히 뭐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뭐 가장 많죠.
0: 질병.
1: 예, 예.
0: 그렇죠.
1: 또 가족들도 그렇고 뭐 본인 자신도 그렇고
0: 예.
1: 이런 일들이 또 인생의 강한 바람들로 인해서 또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0: 예.
1: 오늘 그 모든 분들이 오늘 다 이렇게 우리 아까 김종원 PD님 말씀대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다리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0: 아멘입니다. 자, 사실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또 목사님께서는 이 성도들이 불어오는 그 세상 바람에 힘들어할 때 권면도 해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그러실 텐데요.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도 그런 기도와 권면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렇습니다. 예. 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0: 아멘.
1: 절대자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절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0: 아멘.
1: 꼭 믿으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이제 소망의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네요. 이렇게.
0: 아멘. 예. 자,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문을 여는 기도로 함께해 주시죠, 목사님.
1: 자,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0: 아멘.
1: 세상의 풍파가 이렇게 몰아치고 몰려들어와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소망의 하나님 앞에 또 소원을 아뢰고 또 의지하고 이렇게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0: 아멘.
1: 오늘 세상의 거센 풍랑 앞에서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또 쓰러지는 여러 애청자들이 있다면 우리 소망의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회복하고 살아나고 또 고침받고 무엇보다도 소망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말랐고 멸절하고 소망이 없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서 모두가 살아나 큰 군대가 되어 하나님 우리 모두 바로 서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의 소망의 기도의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

시간 생방송 소망의 기도, 웅천교회 오석주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기도의 제목들을 지금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기도의 제목들,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 필요한 것들, 그리고 마음의 아픔, 또 관계의 어려움, 육신에 의한 연약함, 그런 기도의 제목들 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중보기도팀에서 전달받아서 또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기도하고요. 또 방송을 듣고 계시는 방송가족 여러분께서도 한 마음으로 한 성령님 안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문자번호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크룩스의 찬양을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주님 하고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것도 주님이 원하시지요. 이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기도의 제목들, 정말로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문자 번호 알려드립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기도의 제목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중보기도 팀이 받아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또 아침 매일 같이 드리는 채플 시간 가운데 전파 선교사님, 우리 소망의 기도에 올려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가족 여러분께서도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마음먹고 올릴 수 있는데요. 기도의 응답은 언제 어떻게 올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의 제목 또 전도의 제목 올려주시는 우리 9507번님, 지금 이분이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 또 기도 전도하시고 이러시는 분이신데, 지금 전도를 할때그 장사하시는 분한 분이 아마 교회 관심 있으신 것 같습니다. 속히 그 마음이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참 귀합니다.
1: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0: 예.
1: 날마다 이렇게 도전하시는 분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아멘.
1: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0: 아멘.
1: 새벽 기도를 마치고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전도하는 9507님이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주변에 장사하는 사시는 분이 또 믿음에 관심을 가지고 반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올 시간 찾아가셔서 그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우리가 전도해도 그 생명의 주님 앞에 돌아오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 아버지 손에 달려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을, 생명 얻게 하실 자들을, 부족한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 일에 우리 9507님 더 귀하게 쓰임 받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주가는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생명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들과 같이 우리 모든 애청자들,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귀하게 쓰임 받는 저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대상자들 있습니까? 전도하고 싶은 자들 있습니까?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지게 하셔서 모두가 다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의 성령이 강하게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0: 아멘.
1: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전도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힘을 내시고 그 전도하는 가운데 때로는 입술로, 때로는 삶으로, 때로는 행동으로 그런 여러 가지, 때로는 그 교회를 소개하는 것도 전도의 일환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활동 가운데 주님이 예비하신 분들이 주님의 때에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우리 주님을 선포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간증하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9623번님, 샬롬, 밤에 잘 자게 해주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집도 잘 치우고 그렇게 시간 활용의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요즘에 그 잠을 못 자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1: 아, 제 주변에도 많습니다.

0: 그러시죠. 성도님 중에서도 잠을 못 자고 또는 우울하고 마음이 지금 번잡하고 이런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요?
1: 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약간 그런 시간을 좀 겪었었는데, 아우, 참
0: 그러셨어요.
1: 힘들더라고요. 이제 다 회복이 되었는데, 제가 그 잠을 좀못 자면서 잠못 자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다라는 것을, 또뭐 수면제도 먹고 사람들 다 그러시던데.
0: 그렇죠. 지금 저희가 보면은 잘 자고, 잘 먹고, 그 다음에 이제
1: 잘 배설하고.
0: 잘 배설하고, 요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실제로 잠을 못 자게 되는 상황이 되면은 그게 실감이 난다고 들었습니다.
1: 맞습니다. 맞습니다. 평안도 주시고 또 잠도 잘 자고 뭐 집도 잘 정리하고 뭐 정리하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0: 중요하죠.
1: 예, 다 정리해야 어떤 마음도 이렇게 편해지는데 다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 다 필요 없습니다.
0: 그래요.
1: 빨리빨리 다 정리하고 또 버리셔서 시간 활용 잘 하시면 좋겠네요.
0: 네,
1: 이렇게
0: 그렇습니다.
1: 우리 한번 9624님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9624님 마음에 오늘 주의 성령이 찾아가셔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평강, 모든 것들이 재기능하는 평강, 모든 것들이 정상화되어서 재기능하는 이 평강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밤에 잠을 잘못 자는데 평안히 꿀잠을 잘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애청자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해서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모든 애청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밤에 편히 쉴수 있도록, 편히 눕고 자고 쓰고 깰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잠의 건강의 은혜도 축복도 하나님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특별히 우리 구류기사님 또잘 정리도 하게 하시고 또 지혜도 더하여 주시고 시간 활용도 잘하게 하셔서 삶의 질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0: 아멘.
1: 내 마음에 평안이 깨어오고 잠을 자지 못하고 정리가 되지 못하면 삶의 질이 떨어지겠사오니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평안도 주시고 잠도 잘 자게 하시고 잘 정리되고 정돈되게 하셔서 하나님 삶의 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풍성하게 누리는 이런 은혜를 누리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0: 아멘.
1: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 시간에 목사님 이어서 기도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대인의 질병이라고도 합니다. 잠을 못 자고 마음이 번잡하고 우울할 때 우울증이 많이 또 걸리시는 분들이 있고요. 이게 그냥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마음이 우울하면 의지를 가지고 일어나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결국에는 그 마음의 스트레스와 우울한 마음들이 육신에 영향을 또 끼치게 되더라고요.
1: 일단 정신적인 질환이 우리에게 가장 힘들죠. 이렇게 뭐 다른 질병은 뭐 이렇게 고치면 되는데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시간도 좀 필요하고 안정도
0: 그렇죠.
1: 필요하고 뭐 저희들 주변에도 그런 분들도 뭐 계십니다. 아, 참 가장 안타까운 어떤 질환이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특별히 지금 나는 크리스천인데 내가 왜 우울증에 걸려 있을까?
1: 그건 그런
0: 나는
1: 게 없습니다.
0: 그러니까요. 이런
1: 예,
0: 마음으로
1: 그렇습니다.
0: 지금 스트레스 받고 계시는 분들도
1: 예,
0: 계신 것 같더라고요.
1: 크리스천들도 와우, 현대인들 얼마든지 우울증 많이 있습니다.
0: 그렇죠.
1: 예.
0: 지금 이런 분들 마음의 질병으로 또 고민하고 또 남한테 이야기하기 어렵고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그 권면과 기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
1: 특별히 이제 이런 분들에게 뭐 사탄이 어떻게 했다, 뭐 마귀가 했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안 되고 이거는 다 하나의 질환입니다. 현대인들의 질병이기 때문에
0: 그래요.
1: 약도 이렇게 드셔야 되고 또 규칙적으로 운동도 많이 하셔야 되고 또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이겨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족한 성도들 가운데, 애청자들 가운데 또 정신적인 질환으로 또 우울증으로 또 공황장애로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하나님 많이 있습니다. 오늘 현대 사회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스트레스들, 어떤 경쟁 사회 속에서 이겨나가기 위한 몸부림 가운데 오는 어떤 충격들 때문에
0: 주님.
1: 하나님 이런 어려움들을 겪는 자들이 하나님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들을 다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그곳에는 항상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어떤 모든 그 정신적인 질환들, 마음의 고통들, 우울증, 공황장애들, 그 연약함들 가운데 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물론 오늘날 정신적인 질환 때문에 약도 먹고 치료도 받고 또 상담도 받고 여러 가지 치유의 방법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야, 아,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그들 모두가 다 일어나겠사오니 우리 하나님 주의 성령이 오늘 이곳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방송을 듣는 우리 모든 애청자들, 모든 우울증들, 공황장애들, 마음의 연약함들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0: 아멘,
1: 모두가 이 질병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치유해 주옵소서.
0: 아멘.
1: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은혜가,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 계속해서 소망의 기도 생방송으로 웅천교회 오석주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의 제목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응답의 체험이 오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기도의 제목들 보내주시고요. 익명으로 소개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기도의 제목을 적으실 때 앞에 익명 먼저 보내주시고 써서 이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익명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의 제목, 중보기도팀도 기도하고요. 방송가족 여러분께서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지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시와 그림의 찬양으로 임재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임재를 누구에게, 어디에서 하실까요? 성도에게, 또 성도의 교회 공동체 안에 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께 나아오는 여러분에게 임재하시고 또 응답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생방송 소망의 기도 웅촌교회 오석주 목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익명으로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요. 목사님, 저도 얼마 전까지 잠을 이루지 못해서 수면제를 처방해 먹으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손을 놓지 않고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 안에서 교우 관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이잠못 자는 것은 얼추 이겨냈는데, 예, 교회 안에서, 교우의 관계로, 이거 참, 이게 교회 안에 왜 교우 관계가 이렇게 잘못될 수가 있는가? 사실은 교회 안에서의 힘든 관계들이 분명 존재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1: 그 중에 가장 이제 대표적인 하나가 이제 교우 관계.
0: 예.
1: 뭐 저희 교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런 갈등이 있는 분들도 뭐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어느 곳에서든지 다 있는데
0: 예.
1: 이게 또 오늘날 이게 조금 더 우리가 이제 개인주의적인 삶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0: 예.
1: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수용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일이 생각보다 이렇게 잘안 됩니다, 이게. 예,
0: 그렇죠.
1: 뭐, 많이 내가 희생해야 되고, 또 양보도 해야 되고, 이해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안 돼서 일어나는 갈등들도 제 주변에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0: 아멘.
1: 또좀 때로는 양보도 하면서, 희생도
0: 그렇죠.
1: 하면서,
0: 예.
1: 좀, 그래도 뭐, 그게 또 성숙이고, 그게 또 멋있는 거 아닌가. 뭐, 내
0: 아멘.
1: 고집대로 다 되는 게, 내 뜻대로 다 되는 게 승리가 아니고, 때로는 양보도 하는 것이 더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이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연약한 육체지만,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또 건강하게 하시고, 또 이겨나가게 하신 것도 또 감사를 드립니다.
0: 아멘.
1: 그렇지만은, 또 교회 안에서 교우 관계 속에 또 많은 어려움들을 이렇게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가 다 이해하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또다 받아들이면 실제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용납이 잘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수용이 안 되어서 일어나는 이런 갈등들, 우리 하나님,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 기책 사유가 무엇인지, 우리 알수 없지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갈등들을 해결하고 교회 안에서 참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한 몸으로 신앙생활 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우리 모두가 한 몸인데, 한 지체인데, 한 형제요, 한 자매인데, 우리 안에 이렇게 분열과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 그 배후에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됨에 힘쓸 수 있는,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쓸 수 있는 저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0: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또 양보도 하게 하시고 희생도 하게 하시고 때로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이런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참 복음이 이들 모두를 다 이렇게 다스리게 하셔서 이들 모두가 예수 안에 큰 기쁨을 누리는 귀한 교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우리 익명의 청취자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마음, 사랑의 마음, 믿음의 마음, 소망의 마음을 다하여 주셔서
1: 아멘.
0: 모든 성도들과 함께 참 기쁘고 감사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 익명으로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시간에 익명으로 또는 기도의 제목을 쭉 올려주기 원하시는 분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익명으로 다시 올려주신 분 계세요. 시어머니가 허리 수술을 세 번을 하셨는데 지금 다시 재발하셔서 입원 중입니다. 지금 종합병원 계신데 이분이 지금 또 지금 척추 전문병원 가셔서 판독도 해보고 또 수술을 지금 하고 싶어 하시는데 너무 성급히 이렇게 결정하지 않고 연세가 70 넘었으니까요. 지금 이제 인내 좀 하시면서 통증이 완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고 올려주셨습니다. 허리 질병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남이 잘 모르더라고요. 본인만 이 고통이 잘 전달되지 않는 병이 아마 그 허리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허리가 조금 그런 저희 부부가 다 그런데 근데 이제 허리 수술을 세 번을 하셨고 지금 또 수술해서 낫고 싶어 하신다라는 마음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좀 정밀하게 좀 잘 점검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며느리의 마음이 있으시네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뭐 오죽했으면 세 번이나 했었을까 하는
1: 그러니까요.
0: 생각도 이렇게 듭니다만 또 뭐 하고 싶다는 또 불편하니까 아마 그렇게 하시겠죠.
1: 그렇죠.
0: 예. 조금 더 이렇게 또 자녀들의 마음에서는 이 연세가 너무 많은데 뭐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1: 주님.
0: 우리 다른 사랑하는 또 시어머니께서 또 허리 통증으로 이제 수술을 세 번이나 했는데 또 불편하니까 또 이렇게 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녀의 입장에서는 연세도 있고 해서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정확한 정답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이들에게 또 지혜를 주셔서 또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한 일인지 더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복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검사하고 또 결정해서 지혜롭게 잘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때로는 사람이 조급해서 성급해서 서두르다 보면 또 때로는 실패하는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좀 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기도해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들 가정에 정말 유익한 결정이 내려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이 모든 배우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사랑하는 종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1: 아멘. 아멘.
0: 이들의 모든 결정이 하나님 앞에 또 복이 되고 이들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또 시어머니의 병에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우리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또 치유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1: 아멘.
0: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도록
1: 아멘.
0: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1: 아멘.
0: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 이어받고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기도의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의 제목 올려주시는 분이시죠. 9215번님, 프리랜서로 일하는 남편에게 일을 공급해 주셔서 생활의 염려 대신 감사가 넘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올려주셨는데 참 귀하면서도 제가 생각이 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내용이 가지고 있는 것이 생활의 염려가 완전히 떠나지는 않을 수도 있겠구나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염려가 있으니 이 시간에 그 감사로 채워달라는 그 기도를 요청한 것도 귀하고 또 그렇게 믿고 기도하신 마음 저희가 함께 참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0: 우리가 어떤 그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했을 때그
1: 예.
0: 기도의 어떤 결과를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반응해 나가는 거
1: 예.
0: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우리에게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내가 안 된다, 없다, 부족하다 이것보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1: 아멘.
0: 하셨다.

0: 간구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하나님, 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또 일도 하게 하시고 물질도 주시고 또 평강을 주시고 또 감사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다,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의 결과를 보면서 그 결과 앞에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렇게 믿음의 능력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우리가 뭐가 부족하다고 모자란다고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 하신 일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큰 그 비전과 꿈과 소망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능력과 힘들도 하나님 더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이 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0: 소망의 기도에 참 많은 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육신의 건강 또 마음의 건강, 이 참 두 가지가 요즘에 지금 특별히 그 육신의 건강도 그렇지만 마음의 건강에 대한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 목사님.
1: 오늘도 그런 기도 제목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이런 분들에게 목사님 한 번 더 정말 그 목사님으로서 이 성도들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권면의 말씀을 한번 위로의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1: 물론 어떤 그 마음이나 또 연약함과 또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병들 물론 의사의 손길 하나님께서 자연과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런 섭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것도 인정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또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더 신앙으로 이렇게 붙들고 또 나가면 또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힘을 주시지 않을까.
0: 아멘.
1: 저는 그 성도들에게 크게 찬송하라고 이런 표현들을 제가 많이 하는데 또 이렇게 뭐 우울해서 잘 할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크게 찬송하고 막 좀 이렇게도 한번 에너지가 넘치도록 한번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하는 이런 생각들도 이렇게 많이 듭니다. 아무튼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실 것입니다.
0: 아멘. 우리가 큰 소리로 주님께 나아갈 때 기도와 또 찬송으로 나아가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웅촌교회 오석주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저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몇 년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한동안 제가 전파 수사를 했었어요. 이러다가 이제 남편이 갑자기 아픈 바람에 늘 방송은 들었었는데 제가 병원에서 또 검사 받는 중에 전화 한 통이 온 거예요. 그 여태까지 이렇게 성결을 하시다가 갑자기 끊게 된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요. 아, 좀 내가 이제 분주했어요. 이렇게 분위기가 분주하니까 어디 나와 계시나 봐요. 그래서 아, 예, 남편이 이만이만해서 병원에 왔는데 분주하고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랬더니 잠깐 그러면 무슨 내용인지 얘기를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삘리는 거예요. 아, 제가 지금은 전파사 그거를 지금 중지 잠깐 하고 있는데 아, 이런 내용을 제가 왜 어떻게 말씀드리겠어요? 그냥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아, 그러고 끊고 났는데 막 울컥 하는 거예요. 아, 역시 하나님 자녀들은 아, 이렇구나. 뜻밖의 그냥 막 당황 중에 전화를 받았는데 너무 위로가 된 거예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나한테 기도를 해주는 것 같고 그날 진짜 힘이 너무 났어요. 요즘에는 이제 남편은 거의 다 완치가 거의 다 됐고요. 정말 편안한 가운데 천국을 맛보고 살고 있습니다.
1: 남편을 간병하기 위해 전파 선교사를 중단하셨던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극동방송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으셨는데요. 마치 그 전화 한 통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군 천사처럼 느껴져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하게 흘러가는 방송일지 모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기도 하는 귀한 생명의 전파, 극동방송.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극동방송의 전파를 함께 이어주세요. 지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하실 수 있는 신청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가 누군가에게는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영혼 구원 사역의 동반자 전파 선교사. 지금 함께 해주세요.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은혜동산교회가 설립 10주년 기념예배 및 전도축제를 개최합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은혜동산교회에서 9월 6일 주일 오전 11시에는 10주년 기념예배, 12시 30분에는 참석하신 분들을 위한 식사교재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어서 오후 2시에는 10주년 전도축제가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남노회, 남선교회 부산연합회에서 주최하는 2016 연합부흥사경회가 열립니다. 전도서 9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 경험자의 가르침이란 주제로 열리며 봉덕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성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9월 6일 오후 3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울산 한세로교회에서 열리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창립 30주년 기념 예은교회 사랑나눔 바자회와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사랑나눔 바자회 예은 플리마켓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9월 13일 주일에는 라이프로드 싱어즈와 함께하는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9월 13일 주일 저녁 7시에 북구 가재길에 위치한 예은교회 본당에서 열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6-8885번, 지역번호 052-286-8885 예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시 동구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9일 토요일 저녁 7시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울산 미포교회에서 열리며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예배의 자리로 마련된 이번 집회에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교회 청년부나 청소년부 등 단체로 참석하기 원하시는 경우에는 지역번호 052 233국에 7424번, 지역번호 052 233에 7424 울산 미포교회로 문의하시고 참석 인원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더블릿지 울산에서 주최하고 10대들의 둥지가 주관하는 3회 더블릿지 울산학교 기도운동이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과 함께 수용로교회 고등부 담당 조창민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번 집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남구 문수로에 위치한 대흥교회에서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앞서 2시부터는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체험부스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0대들의 둥지 홈페이지나 더블릿지 울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YWCA에서 진로캠프 유르트를 개최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1층 강당에서 직업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총 8가지의 직업체험 부스가 마련돼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 탈북민 자녀 등 이주 배경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977국에 3520번, 지역번호 052 977에 352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교회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교실을 개최합니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텅드럼, 플롯, 합창, 아트놀이, 키즈베이킹, 탁구, 워십, 캘리그라피, 꽃꽂이, 실용부동산, 스마트폰 사용법 등 재밌고 다채로운 강좌를 제공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57국에 1901번, 지역번호 052 257에 1901번 대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 229에 9000번, 지역번호 052 220에 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한세로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9월 9일 수요일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네팔 대홍수로 1,300여 명이 숨지고 한국인 9명을 비롯해 5,600여 명이 실종된 가운데 한국교회가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한 모금 운동에 나섰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지도부가 어제 대표회장단 회의를 열어 정관 개정과 정기총회 일정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오는 19일부터 일본에서 열리는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이은혜, 지소연 등 기독 국가대표 선수 70여 명이 참가합니다. 경기도 안양 언약감리교회가 최근 2026 안양시 건축문화상 아름다운 건축물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국내 첫 순수 신장 기증인이자 생명 나눔 운동의 선구자인 박진탁 사랑의 장기 기증운동 본부 명예이사장이 어제 향년 89세로 별세했습니다. 곧이어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팔 대홍수로 1,300여 명이 숨지고 한국인 9명을 비롯해 5,600여 명이 실종된 가운데 한국교회가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한 모금운동에 나섰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긴급 구호자금 10만 달러 지원과 함께 피해 복구 모금을 시작했고 한국기독교장로회도 긴급지원 헌금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안산제일교회와 산성교회, 중앙루터교회, 세문안교회 등도 특별헌금을 추진 중이며 성남만나교회는 지난달 30일 모금한 1억 6,700여만 원을 월드휴먼브릿지에 전달했습니다.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는 한국교회의 기도와 사랑의 실천이 네팔 이웃에게 실제적인 위로와 희망이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지도부가 어제 대표회장단 회의를 열고 정관 개정과 정기총회 일정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대표회장단은 공동대표회장제 전환 정관 개정안을 다음 달 8일 상임회장단 회의에 보고한 뒤 오는 12월 4일 열리는 정기총회 현장 토론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세법 관련 공청회에서 한교총은 해외 선교비의 공익적 성격을 강조하며 시행령 적용 유예와 정부 협의체 가동을 요청했습니다. 서헌재 한교총 세정대책위원장은 한국교회가 해외 선교비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오는 19일부터 일본에서 열리는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이은혜, 지소연 등 기독 국가대표 선수 70여 명이 참가합니다. 이에 앞서 한국올림픽선교회와 국가대표 선수촌 기독신호회는 최근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교회에서 선수단 파송 및 필승 기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맡은 한병기 목사는 메달의 색깔이 아닌 하나님의 동행을 기억하며 담대히 완주할 것을 당부했고 한국올림픽선교회 황승택 사무총장 등 사역자들은 현지에서 선수들의 영적 돌봄과 선교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탁구 국가대표 이은혜 선수를 비롯한 기독선수단은 기도와 응원에 힘입어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경기도 안양 언약감리교회가 최근 2026 안양시 건축문화상 아름다운 건축물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안양시 동안구 허계동 융창지구 재개발에 따라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신축되어 2024년 1월 입당한 언약감리교회는 전형적인 종교시설의 모습을 벗어나 동네 도서관처럼 친근한 모습으로 설계돼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룬 점이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정주건축연구소가 설계하고 지우

0: 종합건설이 시공한 교회 건물은 200석 규모의 본당과 로비, 도서관 등을 성도와 주민이 함께 교제하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했습니다. 이상철 언약감리교회 담임 목사는 이번 대상 수상이 지역과 조화를 이루고 누구나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교회를 만들고자 했던 목회적 고민의 결실이라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첫 순수 신장 기증인이자 생명 나눔 운동의 선구자인 박진탁 사랑의 장기 기증운동 본부 명예이사장이 어제 향년 89세로 별세했습니다. 고 박진탁 명예이사장은 1991년 타인을 위해 아무런 조건 없이 신장을 기증한 뒤 사랑의 장기 기증운동 본부를 창립해 평생을 생명 나눔 사역에 헌신했습니다. 2000년 장기이식법 제정과 2007년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희망표시 도입을 이끌며 장기기증 문화의 기틀을 세웠고 마지막 순간에도 의학의 발전을 위해 고려대 의과대에 시신을 기증했습니다. 고인의 빈소는 고려대 안암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0일 오전 11시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울산 지역은 다소 흐린 하늘이 이어지고 있지만 오후에 접어들며 차차 맑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크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4도로 예상되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좋음 수준을 나타내겠지만 자외선 지수가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현재 울산 지역 기온 23도, 습도는 60%입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김아은이었습니다. FABC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러그는 뽑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전반 등 전기시설 부근에는 가구나 위험물, 기타 가연물을 두지 마시고 수시로 청소해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심심해. 무슨 신나는 일 없을까?
1: 너 아직도 모르니? 힘찬 찬양이 퍼포즈처럼 마구 쏟아지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0: 그래? 그게 무슨 방송인데?
1: 바로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2: 힘찬 찬양으로 우리 마음이 설레는 시간, 신나는 찬양으로 생기가 샘솟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김현주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너지 넘치는 찬양들만 엄선해서 들려드립니다. 템포가 느리거나 잔잔한 찬양은 선곡하지 않아요. 오직 신나고 힘찬 찬양들로만 채워지는 활력 넘치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오늘 이 시간 전해드리는 찬양들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쁨, 그리고 삶의 소망이 한가득 충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다같이 힘차게 즐겁게 가보자고요. Let's go!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활력 충전의 시간, 으라차차 찬성 메들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찬 찬양 계속 들으니까 숨이 차오르시는 것 같다고요? 그때가 더 힘차게 찬양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으라차차 찬성 메들리.

힘찬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남은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통해 힘차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비타민 주타민 김현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저희 집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도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보기도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막 이렇게 다 변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진짜 극동방송에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등록금도 안 내게 다 이렇게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1: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2: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서도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로 헌신하신 어느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순종하는 집사님의 그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는 놀랄 만큼 큰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복음의 전파가 끊이지 않도록 그 영혼 구원의 사역을 이어나가는 생명의 동아줄 전파 선교사, 여러분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복음 전파 사역의 동반자, 전파 선교사, 생명 사역에 동참하실 여러분을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언양교회 김정원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언양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정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인생을 사는 것이 힘들다는 말이죠. 저마다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정말 그렇지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셨습니까? 제 서재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아프다.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이는 저 사람도 나름의 아픔이 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저 사람도 상처가 있습니다. 나도 아프고 너도 아프고 우리 모두 누구나 다 아픕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저마다 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짐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요? 첫째로 경제적인 짐입니다. 우리 모두는 경제적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열심히 일하고 애를 쓰는 이유도 사실 따지고 보면 경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직장에서 일합니다. 거래처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가면서 연신 굽실거리면서 힘들게 사업장을 끌고 갈 때도 많습니다. 저도 경제적인 무거운 짐을 져본 적이 있습니다. 제 선친은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흔히 가세가 기운다는 말을 하는데 그때 저는 그 말을 제대로 경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남자 하나가 집안에 없어졌는데 집이 이렇게 어려워질 수가 있을까요? 결국 제 여동생은 꿈을 포기하고 야간 고등학교에 가야 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대학 공부는 저 혼자 시켜줄 수밖에 없는 집안 형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빠를 위해서 꽃다운 10대를 공장에서 보낸 제 동생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또 어린 딸을 타지에 보내야만 했던 제 모친의 심정은 또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저희 가정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저의 모친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종일 서서 음식을 만들고 음식을 배달하고 수북히 쌓인 그릇을 설거지해야 되는 고달픈 일상이 반복이 되었지만 새벽 5시만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남편이 먼저 혼자 세상을 떠나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철없는 자식들은 늘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불평하고 있는데요. 어린 딸은 타지에서 일하면서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어떻게 기쁨과 평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열등감의 짐이 있습니다. 열등감에 빠져서 힘들게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외모가 출중하지 못하다고,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했다고, 직장이 변변치 못하다고, 능력이 없다고, 모아둔 돈이 없다고, 집안이 별로라고, 자격증도 없다고,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를 못했다고,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미워하면서 삽니다. 저도 한때 열등감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라디오로 들으셔서 제 키가 보이지 않으실 텐데 저는 키가 상당히 큽니다. 남자가 180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소리도 좋지요. 얼굴도 이만하면 볼만하지요. 하지만 모발이 문제입니다. 모발. 점점 줄어드는 머리숱을 보면서 대머리가 되면 어쩌나, 대머리엔 나와 결혼해줄 여자가 있을까,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머리마저 사랑해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지요. 나를 생명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왜 절망할 것입니까? 왜 열등감에 사로잡힐 것입니까? 여러분, 한없이 부족한 사람의 사랑만 있어도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이렇게 달라지는데, 하물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소중한 존재일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셋째로, 우리는 건강의 짐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 주변에 몸이 불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서울에 살면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병원과 약국이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그 큰 병원의 규모에 한번 놀랬고, 병원 주변에 쫙 깔려있는 그 많은 약국을 보면서 또 한번 놀랐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약국 앞에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주차 경광등을 들고 쏟아져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나중에야 그것이 호객행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산병원은 지방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하지요. 그러니 한 번에 몇 달치 약을 타니까 약국에서 길을 쓰고 환자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조제가 마치면 역과 터미널까지 데려다주는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아픈 사람이 정말 많구나, 건강을 염려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시쳇말로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2-3일만 앓고 사흘째 되는 날 세상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 아무리 건강해도 천년만년 살 수가 없지요. 언젠가는 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건강하기 위해서 그 난리를 치면서 예방하는 것처럼 우리도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온갖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았는데 죽은 후에 또다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겪게 됐다면 너무나도 원통하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세상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진짜 힘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중요한 질문,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말로도 죄를 짓고, 행동으로도 죄를 짓고, 마음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앞에서 말씀드린 경제적인 짐, 열등감의 짐, 건강의 짐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간이 지고 있는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입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의 짐을 벗고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0: 심령에 새겨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내미시는 이 손길을 여러분들도 붙잡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께 우리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서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1: 우리가 지금은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내민 손을 지금 잡아보세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간략한 인적사항을 작성해 주시면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예수라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시고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을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손 꼭 잡고 우리 함께 갑시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짧은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해피데이 9월 9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연입니다.

작년쯤부터 들려오는 소식이 북한의 도심을 중심으로 푸들이 인기라고 합니다. 부의 상징으로 여겨진다고도 하는데요. 푸들 한 마리에 100달러면 살 수가 있다는데 북한 주민들에게는 결코 적지 않은 가격이죠. 그래서 푸들을 데리고 산책하는 모습 자체가 잘 사는 집이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거죠. 일부 가정에서는 밥을 먹을 때 푸들에게도 밥상 음식을 덜어줄 정도로 집안에서 그렇게 함께 생활한다고 합니다. 다만 반려견을 키우는 건 괜찮아도 옷을 입히거나 목줄을 화려하게 꾸미면 비사회주의적인 모습이라면서 단속하기도 한다죠.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 헤매인다라는 북한에서 들려오는 그런 소식들과 너무나 대비되는 이야기라서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죠. 이렇게 정상국가의 모습을 표방하면서도 그저 위화감만 커지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누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쌓아지기를 바라면서 극동방송 해피데이에서는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을 출석 인사로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해피데이 출발합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는 기도의 한 줄도 좋습니다. 복음 통일이 얼른 올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한 줄도 좋습니다.

북한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또한 보살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8383님 출석 인사 주셨고요. 여기는 광양입니다. 오늘도 하루속히 복음통일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2483님 출석해 주셨어요. 평화 가운데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자유로운 신앙생활과 경제생활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9727님의 기도도 도착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한 줄 한 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출석 인사로 함께 보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샵 1069번 여기서 무엇 하며 듣고 있습니다 라는 여러분의 출석 인사도 좋고요. 북한을 위해서 저도 이곳에서 기도합니다 라는 소망도 좋습니다. 세상 일이 바쁘거나 낙심될 일이 있을 때 기도를 못하게 될 때가 있다가도 북한 주민들의 이 상황을 듣게 되면 정신 차리고 중보를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북한의 주민들을 그 형제와 자매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소망합니다. 아, 651님 우리 오랜 시간 OFP데이랑 또 함께해 주신 애청자 분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 속에 계속해서 도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구하고 두드림이 있을 때 반응하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겠죠. 6551님께 오늘의 출석 인사 선물 첫 번째 그 선물을 함께 나누고요. 부천에서도 또 와주셨네요. 오늘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출장 가면서 오후에 돌아오는 길에 방송 듣고 있어요. 0579님 샬롬 하셨는데 가시는 길도 다시 직장으로 가시는 건지 아니면 집으로 가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가시는 길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시면서 북녘의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의 뜻과 계획이 꼭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1634님 이렇게 일부러 북한의 그 북쪽을 바라보고 그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을 공유하고 있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북한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이렇게 또 기도하는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는 저희가 선정 통해서 선물을 드리고 있고요. 출석 인사, 여러분이 계신 지역, 그리고 신청 찬송, 축하 사연들 또 기다리고 있지만 OFP데이에서는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좁혀보는 한뼘 차이를 만나보고 있죠. 한뼘 차이 도전해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또 푸짐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찬양 후에 오늘의 한뼘 차이까지 바로 만나볼게요.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자의를 퀴즈로 풀어볼까요?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차이. 제주에서 늘 듣고 있습니다 하시는 4162님. 그리고 부산에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출석해 주신 7756님, 수원에서 오신 0487님. 오늘의 한뼘 차이 또 출석 인사에 이어서 함께 도전해 주실 거죠. 앞서 오프닝에서 북한 일부 대도시에서 푸들이 꽤나 인기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푸들이라는 단어는 이 독일어 표현에서 유래를 했다고 해요. 근데 북한에서는 보통 고유어로 순 우리말로 다 바꿔서 표현하잖아요. 대부분의 단어를. 그래서 북한에서는 푸들을 푸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1번 고수머리개, 2번 구름머리개. 고수머리개, 고수머리, 고수머리개. 2번 구름머리개.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우리 채팅 참여하고 계신데 앱에서도 1번 아니면 2번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그 오답은 만약에 제가 이 푸드를 바꾼다면 이렇게 바꾸면 좋겠다 해서 그냥 바로 쓴 오답이에요. 고수머리개, 구름머리개. 그래서 처음에 저 푸드를 이렇게 부른다고 했을 때 이게 왜

우리가 흔히 아는 이거는 그런 뭐 푸드를 연상시킬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었는데 이거를 또 동료분들과 나누니까 아 이게 곱슬머리라서 그런가? 라고 하시더라고요. 곱슬곱슬하잖아요. 푸들의 털이 곱슬곱슬해서 북한에서는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데 정답을 보내주신 1, 2, 3등의 요 세 분이 다 오답을 보내주셨네요. 좀 그럴싸한 답이긴 했죠. 고수머리 갤까요? 구름머리 갤까요? 원주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8952님. 힌트를 저의 이 이야기를 잘 들으신 것 같아요. 인천에서도 출첵합니다 하시면서 8489님도 우리 8489님은 1번을 도전을 해주셨고요. 이게 저희한테 좀 익숙한 단어라서 그런지 초반이라 그런지 왜 이렇게 오답이 많죠? 꼽슬꼽슬한 이 푸들을 북한에서는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푸들이라는 표현도 너무 귀엽지만 우리가 정말 복음 통일되고 왕래하고 서로 주님 안에서 교제하면 이런 단어가 익숙해질 때가 오겠죠. 그리고 순우리말이라서 우리의 입에 더 잘 붙을 수도 있어요. 푸들이 북한에서는 뭐라고 표현될까요? 1번 고수머리개, 2번 구름머리개. 샵 1069번으로 정답 기다립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한 지 2개월 된 함경북도에서 온 두보라입니다.
1: 오늘도 언젠가 주님 안에서 서로 마주하며 남과 북이 함께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나눌 그날을 꿈꾸면서 남한에 첫 발을 내디딘 지 얼마 채 되지 않은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또 새로운 자매님과 함께 이야기를, 대화를 나눠봅니다. 오늘은 함경도에서 온 드보라 자매님 함께 하는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자매님.
0: 안녕하세요, 드보라입니다.
1: 함경도 청진에서 이곳에 정착한 지 지금 그러면은 2개월 차가 됐다고 하셨는데,
0: 네.
1: 그러면은 북한에서 청진에서 계속 지내시다가 강을 건너신 거죠?
0: 네, 맞아요. 네.
1: 집사님의 기억 속에 고향 청진은 어떤 모습인가요?
0: 우리 청진은 너무 좋아요. 바닷가 옆에거든요, 우리 청진이. 그 바닷가 거기 가면 엄청 좋아요. 저는 항상 이렇게 그 고향을 이렇게 그려볼 때, 아, 그 바닷가 그 모습, 네, 너무 그려보여요. 네.
1: 어디 바다에서 물놀이도 자주 하고 그러셨어요? 해변가에 또 사시면서 지냈던 청진에서 그럼 몇 살 때까지 계셨던 거예요?
0: 저 25살까지 살고,

0: 네. 중국이나 어디 이제 삼국에서 머물다가 오신 거예요?
1: 네, 중국에서 바로 중국으로 넘어왔어요. 네.
0: 중국에 그럼 한 10년 이상 계셨던 것 같아요.
1: 중국에서만 27년 살았어요.
0: 처음에 그렇게 강을 건너시리라 결단한 게, 그럼 25살쯤이면은 뭔가 이제 사회에 막 나와서,
1: 네, 맞아요.
0: 북한 사회에 나와서 군대 갈 수도 있고, 장마당에 가시는 분도 계시고,
1: 맞아요.
0: 여러 기로들이 또 있을 텐데,
1: 맞아요.
0: 어떻게 중국에 건너가고자 결단하신 거예요?
1: 그때니까 95년도 그 권한행군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때 또 집에 아빠, 엄마 다 건강이 안 좋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장사하면서리 또 장사도 안 됐고 이래가지고 아빠, 엄마한테 다 이야기는 안 하고 언니한테 다 이야기하고 언니야, 내가 중국에 가가지고 근데 중국 돈 벌어가지고 오면은 우리 북한에서 사람 엄청 주고 큰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0: 네.
1: 제가 언니한테 다 이야기하고 언니야, 내가 중국에 가가지고 내가 벌어가지고 올게. 이래가지고 제가 건너갔거든요. 강을 건넜어요.
0: 뭔가 돈을 좀더 벌어서 가족의 경제 보탬이 되고자 하고
1: 네,
0: 그러면
1: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넘어갔는데 거기서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인신매매로 이렇게 다 제가 파는 거죠, 중국에서.
0: 그럼 부모님과 인사를
1: 네,
0: 따로
1: 뭐
0: 못
1: 테스,
0: 하시고 건너가신
1: 네.
0: 거예요? 그럼 중국에서는 어느 쪽에 사셨어요?
1: 중국 길림 창춘 쪽에.
0: 거기서는 그럼 같은 고향 분들이 몇 계시긴 하셨나요?
1: 처음에는 한몇년 거기서 98년도 갈 때는 엄청 많았어요.
0: 네.
1: 예. 근데 이렇게 중국에서 계속 이렇게 잡아다가 북한으로 후송하고 이러니까 사람들도 거기서 정착 못하고 또 다른 데또 팔려가기도 하고 또 북한으로 후송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점점 더 적어진 거지.
0: 북송될 때마다 또 중국에서 그렇게 지내셨던 분들이 굉장히 또 긴장되는 하루하루를
1: 맞아요.
0: 보내셨다고 하셨는데.
1: 항상 그저 마음 조이고 정말 사는 것이 정말 사람 사는 것 같지 않아요? 띵띵띵 차 소리만 나도 무서워가지고 그저 도망치는 거예요. 어찌도 아니고 그저 신발도 안 신고 그저 도망치는 거예요. 네, 그런 삶을 살았어요, 중국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0: 네.
1: 중국에서 이렇게 살면서 배웠어요.
0: 지금은 그럼 어느 정도 이제 회화가 가능하신 거죠?
1: 네.
0: 27년 동안 거기에 계셨으면은 자유롭게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또 중국, 러시아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1: 네.
0: 어떻게 안부 인사라도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1: 你好，我是杜博拉，我是朝鲜来的，今天我们这个话听到你们都能得到祝福，得到许多恩典吧，感谢你。
0: 뭐라고 하신 건가요?
1: 안녕하세요. 저는 두보라입니다. 저는 북한에선 두보라입니다. 하나님이 또제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도 은혜를 많이 받길 바랍니다.
0: 아멘. 중국에서 20여 년을 계실 때,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 들으셨을까요? 왜냐하면 정착한 지 2개월밖에 안 되셨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1: 네. 중국에서 이렇게 저를 팔았잖아요. 팔아가지고 중국에 온지 3일 만에 하나님 복음을 받았어요. 이것도 말 이야기하자면 좀 긴데,
0: 네.
1: 제가 처음 집에 이렇게 팔려왔을 때, 제가 몰랐어요. 그때는 뭐 사람 팔고, 내가 이 집에 며느리로 온 거, 또 아무것도 몰랐고, 그래서, 이 사람들 따라가면은 일자리 있다, 이래가지고 같이 따라왔는데, 정작 그 집에 도착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람 지금 눈치란 게 있잖아요. 눈치도 보면 이게 지금 뭐
0: 네.
1: 일하는 덴지 일안 하는 덴지 눈치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거 눈치톡 보고 아 이게 일하는 집 아니구나 그거 지금 느꼈어요. 근데 그 밤에 잘 때도 어떤 남자하고 같이 그한 방에 지금 여기서 같이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게 일하는 데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제가 안 잤어요. 3일 동안 그 집에서 이렇게 그 사람, 그 남자하고 같이 제가 그 방에다가 이렇게 넣고 자라 하는데, 제가 안 자고 어찌다 안 보고 이불 제 몸을 들이대 감고 그 속에 제가 3일 동안 그렇게 꽃방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집에서 아, 이게 안 되겠다.

0: 말도 안 통하지 하니까 그래도 조선분을 통해가지고 온 게 그분이 하나님 믿는 분이에요.
1: 그분이 오신 거예요?
0: 네, 네, 우리 집에, 우리, 저희 집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그 번역해달라고. 난 중국말 모르니까.
1: 네.
0: 이 사람들도 조선말 모르니까. 통하지 않으니까. 조선분을 통해가지고 온 게 지금 그분이 예수 믿는 그분이시에요. 저는 그때는 뭐 예수가 뭐인지, 하나님이 뭐인지 몰랐어요. 몰라요. 그래서 그분이 와가지고 쭉 이야기 해주시더라고요. 아, 내가 이제 이 집에 팔려온 며느리다. 이 집에서 돈을 주고 너를 싸가서 온 거야.
1: 네.
0: 나보고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왕 이 집에서 온 거, 먼저 중국말부터 먼저 배우고, 먼저 배우라.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에 또 왔어요. 한 3일 연거푸 왔어요.
1: 네.
0: 저 몰라. 그리고 그 다음날에 왔는데, 최고, 그때는 지금 그때 옛날 책은 신약 그때는 뭐 신약인지 구약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반지 신약 구약 하여 찬송
1: 네.
0: 책 이렇게 세 권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 저 보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내가 여기 아는 사람도 없고 누가 너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내가 이 책을 보고 이게 하나님 책인데 하나님 너를 인도하실 거라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뜨고 너를 도와주고 옳은 길을 인도할 수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는 어떻게 해요? 저는 할 줄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그 마태복음 그 6장 말씀 그 주기도문 저한테 제가 알려주시더라고요. 이거 이게 주기도문이지만 이게 기도다. 이걸 매일 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아멘 이렇게까지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1: 네.
0: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기도란 것도 모르고 그 어머니 이야기 해주신 대로 제가 매일 이렇게 성경 읽고 또 기도하고 그거 놓고 기도하고 그랬었거든요.
1: 네.
0: 그러다 그 집에서 한 석 달 있었어요. 석 달 있는 동안 그 성경을 제가 다 봤어요. 다 읽었어요.
1: 일독하신 거예요?
0: 예. 석 달 만에. 다 읽고 나서 공항국이 찍어 쳐들어온 거예요. 또 그 집에서 저 잡을라. 북한 사람이 왔다고
1: 네.
0: 그 동네에서 아마 지금 누가 고사질 했는가 봐요.
1: 신고를 했군요.
0: 네. 그래가 신고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공항국에서 이렇게 들이닥치는데 근데 그 주변은 다 지금 조선족 그 참하는 사람이 지금 조선족이더라고요. 조선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책상 위에다 놨는데 왜 이런 걸 믿느냐고 하면서 그 책을 해소해 가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거서 성경책을 읽고 그리고 후에 내가 이 집에서 지금 못 살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한번 지금 달아났어요, 그 집에서.
1: 근데 그때 공안이 쳐들어왔을 때 집사님을 데리고 가진 않았나 봐요.
0: 제가 데려갔어요. 데려가가지고 그 집에서 또 돈 주고 저를 지금 꺼내왔어요.
1: 그러셨구나.
0: 돈 주고 꺼내왔어요. 돈이 있으니까 그 집이.
1: 네.
0: 그때만 해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래가지고 돈을 이렇게 주고 벌금 내고.
1: 네.
0: 저를 이렇게 꺼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게서 못 산다. 근데, 남자가 저보다 6살 아래고, 그러니까 장애인이에요. 장애인인데 제가 그게 지금 눈에 안 차는가 봐요. 그때도 나이 어렸고 하니까.
1: 네.
0: 네, 왜 지금 이런 사람하고 내가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지금 달아났댔어요. 달아나다가 또 잡혔어요. 그 집에서. 잡혔다가 또 썩어지게 그 가죽 획지로 또 얻어맞고,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우리 집에서 못 살겠다. 이래가지고 다시 판 게 우리 아들, 아빠네 집에다 판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팔아가지고, 그때도 이제 뭐 성경책도 없고, 많은 기도는 해야 되고,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제일 인상이 남았던 게 요한복음 그, 우리 예수님이 나사렛을 찍어 나사렛
1: 네.
0: 그 죽은 나사렛을 찍어 다시 살리신 그 살리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항상 그 말씀 놓고 제가 매일 기도하고 그랬었거든요. 아 근데 그게 오래 못 가더라고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해야만이 그게 믿음이 성장하고 그게 정말 사람과의 그 부딪힘도 있어야 되고
1: 네.
0: 그래야만이 그게 신앙생활하는 가정이 성장할 수가 있고 그러는데 제가 집에서 혼자 그것도 제가 혼자 가서 기도만 책도 없고 기도만 제가 한다는 것이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신앙생활

0: 그 가정이 엄청 많이 느꼈는데 지금 와서도 교회가 너무 좋고 너무 좋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좋아요. 네.
1: 그렇게 처음에는 북한에서 고난행군 시기에 사실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떠난 목숨을 건 탈북의 길이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을 붙들면서 은혜의 여정이지만 고난의 여정을 걸어오셨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임에 참그 고백들에 그리고 우리 집사님의 그런 은혜의 간증들에 감사하면서 함께 감사의 은혜를 누리면서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시금 가게 된그 중국의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또 하루하루를 이끌어 가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남한에 정착해서의 그 2개월 동안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함경북도 청진에서 온 남한 정착 2개월 차의 드보라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매주 수요일도 목요일에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에 이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사냥까지 함께했는데요. 샵 1069번으로 출석 인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 편차의 정답 맞춰주시는 분들 가운데 드리는 선물까지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도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문자 참여도 한뼘 차이까지 나눠주신 분들 가운데 선물을 이렇게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한뼘 차이, 그래서 정답을 나누자면 북한에서 푸드를

이를 뭐라고 부르는지. 1번 고수머리개, 2번 구름머리개. 가운데 정답은 1번 고수머리개입니다. 2번을 보내주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고수머리개가 어색한 표현이죠. 이게 북한에서는 우리가 표현하는 곱슬머리를 이 고수머리라고 부른다고 해요. 고수머리. 그래서 푸들을 고수머리라고, 고수머리 개라고 부르는데, 이 힌트를 들으시고는 7218님도 정정합니다 하시면서 1번 고수머리인 것 같아요 하시고,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경기도 남양주 화도에서 출첵합니다 하시면서 1번 맞춰주신 8291님도 있으시고요. 저도 방곱슬이라서 비 오면 점점점 하시면서 1번 고수머리. 이 사모님, 저도 방곱슬인데 그래도 방곱슬은 참 축복받은 머리라고 하잖아요. 저희 집 구름머리개가 생각나서 정답 보내봅니다. 어릴 때는 뭉개구름이었는데 지금은 힘없이 흩날리는 구름이 되었어요. 3240님, 구름머리개도 참 어울리는 이름이죠. 근데 고수머리개라고 부른다고 해요.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들, 또 출석 인사 나눠주신 분들 가운데 제가 한 분 한 분 방송 마치고요, 다 읽어서 개별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차이 이후에 만나봤던 인터뷰를 들으시고는, 주님과의 만남을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감사하는 게 저도 느껴집니다 하신 분도 계시고요, 원하지 않는 그 여정에, 고난의 여정 후에도 이렇게 밝은 목소리로 은혜를 나눠주심에 감사드립니다라는 어플리케이션도 한 줄도 있었어요. 오늘 나누었던 정착 이야기 인터뷰랑 오늘 한편 차이가 참 무슨 되지 않나요? 같은 체제 안에서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는 정반대 이야기라서 어쩌면 더 그 마음이 무순이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단 한 사람을 위한 체제를 더 굳건케 하려는 북한 땅이,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복음으로 깨어지고 복음으로 살아나는 땅이 되기를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의 오해피데이, 또 이 소망과 믿음과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북방사역국의 임지연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은혜동산교회가 설립 10주년 기념예배 및 전도축제를 개최합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은혜동산교회에서 9월 6일 주일 오전 11시에는 10주년 기념예배, 12시 30분에는 참석하신 분들을 위한 식사교재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어서 오후 2시에는 10주년 전도축제가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남노회, 남선교회 부산연합회에서 주최하는 2016 연합부흥사경회가 열립니다. 전도서 9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 경험자의

가르침이란 주제로 열리며 봉덕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성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9월 6일 오후 3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울산 한세로교회에서 열리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창립 30주년 기념 예은교회 사랑나눔 바자회와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사랑나눔 바자회 예은 플리마켓은 9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9월 13일 주일에는 라이프로드 싱어즈와 함께하는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9월 13일 주일 저녁 7시에 북구 가재길에 위치한 예은교회 본당에서 열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6-8885번, 지역번호 052-286-8885, 예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시 동구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9일 토요일 저녁 7시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울산 미포교회에서 열리며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예배의 자리로 마련된 이번 집회에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교회 청년부나 청소년부 등 단체로 참석하기 원하시는 경우에는 지역번호 052 233-7424번, 지역번호 052-233-7424 울산 미포교회로 문의하시고 참석인원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더브릿지 울산에서 주최하고 10대들의 둥지가 주관하는 3회 더브릿지 울산학교 기도운동이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과 함께 수용로교회 고등부 담당 조창민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번 집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남구 문수로에 위치한 대흥교회에서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앞서 2시부터는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체험부스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0대들의 둥지 홈페이지나 더브릿지 울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YWCA에서 진로캠프 유르트를 개최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1층 강당에서 직업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총 8가지의 직업체험 부스가 마련돼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 탈북민 자녀 등 이주 배경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977-3520번, 지역번호 052-977-352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교회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교실을 개최합니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텅드럼, 플롯, 합창, 아트놀이, 키즈베이킹, 탁구, 워십, 캘리그라피, 꽃꽂이, 실용부동산, 스마트폰 사용법 등 재밌고 다채로운 강좌를 제공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7-1901번, 지역번호 052-257-1901번 대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담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때로는 낙심되고 힘이 없을 때 제가 금방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은 이제 라디오들 틀면 찬송이 나오고 해서 찬송 따라 부르고 또 보내주시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2: 극동 방송 들으면서 찬송 나올 때 늘 차 타고 다니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중보기도 하는 그 시간이 좋아서 또 중보기도 나올 때마다 안 급하면 차를 세워놓고 같이 중보기도를 늘 하고 합니다.
3: 아침마다 마음에 양식을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극동방송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저 앞으로 쓰고 해주셨으면.
4: 극동방송은 저의 친구고 아마 제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와 베스트 친구일 것 같아요.
5: 오늘도 울산 극동방송은 24시간 내내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있는 분이라면 지금 이 시간 이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헌신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극동방송과 함께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합니다. 예.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매주 이 시간에는 울산 삼산교회 배석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2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바울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도 바울은 본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였고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을 하였는지 또 어떻게 핍박을 했는지 하는 것이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먼저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위협과

딸기가 등등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을까? 당시에 바울은 예수님이 그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단의 괴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벌리면서 잘못된 교리와 또 잘못된 영적인 지식들을 설파했는데 이 가르침이 전염병처럼 사람들에게 퍼져나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도록 만들고 영적으로 잘못되도록 만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일을 내가 바로잡아야 되겠다. 내가 이 일을 바로잡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직접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자기 자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대장이 되겠노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다 다니면서 이 전염병 같은 몹쓸 무리들을 모두 다 잡아 죽이든 잡아오든 뭐든지 해서 싹 다 청소를 할 테니 내게 권한을 주시오. 이렇게 대제사장에게 요구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 입장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다 눈에 가시 같은데 발벗고 나서 주겠다니 굳이 그것을 말릴 이유도 또 하지 못하게 막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 이단에 빠진 자들을 잡아 죽이거나 결박하거나 재판하거나 포박하거나 그래서 감옥에 가두거나 할 수 있는 그 모든 권한을 바울에게 주고 임명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각 지역에 있는 모든 회당에 공문을 보내서 바울의 명령을 따라 예수 이단 척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울은 먼저 이스라엘 전국을 다니면서 이 일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도 바울은 당시에 이스라엘 전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눈에 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왕성하게 하였는지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이 예수 이단에 빠진 자들이 이스라엘 지역을 떠나서 그 주변의 이방 지역에서 기생하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다메섹,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그 지역의 특정 곳에 그 자들이 딱 모여있다 하는 것을 아주 정확한 구체적인 촛보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대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모든 전역은 이미 다 정리를 하였고 이제 외국에 나가서 이방 지역도 같이 그 일을 해야 하겠으니 나한테 다시 공문을 써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도 공문을 보내서 사도 바울에게 협조하고 바울의 명령을 따르라고 이렇게 그 공문을 가지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가던 길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 빛과 함께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나타나는 일이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앞에 무언가 큰 대단한 존재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신적 존재라고 직감했습니다. 그 신적 존재 앞에 바울은 완전히 압도당했고 엄청난 두려움이 휩싸였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바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질문은 굉장히 억울한 질문이고 또 상당히 어폐가 있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자기 앞에 나타난 존재가 신적 존재인 것은 알겠으나 누군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누군지도 모르는 존재를 어떻게 박해할 수가 있습니까? 누군지도 모르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이 질문을 듣고 이 존재를 느끼면서 굉장히 의아했을 겁니다. 한편으로 억울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되묻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 말씀인데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당신이

누구십니까? 내가 언제 당신을 박해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의 짧은 대답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얼마 전에 십자가 달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신적 존재,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모든 인류의 구원자요, 구세주요, 참 생명이요, 참 빛인 신적 존재인 예수다. 이렇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에게 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것이 곧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엄밀히 말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박해했지 예수님을 박해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나의 백성, 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곧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에게 말했다는 거죠. 이때의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봐야 됩니다. 그는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신적 존재인 하나님, 예수님, 그런 신적 존재를 박해하려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의 삶의 결과가 결국에 하나님을 박해한 것이 되었으니 그가 얼마나 마음 가운데 당황했을까요? 그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가 얼마나 스스로 했던 모든 행위들이 당혹스럽고 후회스러웠을까요? 이때에 사도 바울에게 들린 말이 뭐냐면 나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나의 백성.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그 말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놀랬겠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사역을 하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람들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만나는 수없이 많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배후에 누가 계신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 잘못하는 것이고 그에게 잘하면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나의 백성이라는 이 말이 또 특별했던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미 하신 일들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자신의 신적 존재로서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가진 고초와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살이 찢기고 모든 피를 흘리는 고통과 아픔을 다 견디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이 나의 백성이 많다라고 하실 때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놀랐겠냐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때에 한번 생각해 볼 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순간이 있을까요? 사랑하지 않는 순간. 우리가 이 질문에 진짜 솔직하게 정말 세밀하게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대답한다면 분명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순간은 분명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인간의 모든 시간을 다 잘게 쪼개서 미분을 해 놓으면 찰나의 순간으로 쭉 그 모든 시간을 다 펼쳐 놓을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그 가운데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그 순간을 찾아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 요즘에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이제 그 바람 피고 외도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만약에 어떤 남자가 혹은 여자가 자기의 여자친구, 자기의 남자친구, 자기의 남편, 자기의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면 그들은 자기의 남편과 아내를 또 자기의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거죠. 우리가 요즘에 TV 보면 상담 프로그램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온갖 야 어떻게 저렇게 사나 싶은 사례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혼할 거면 이혼 안 한다고 합니다. 왜 이혼 안 하냐면 자기는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고 자기를 남편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사람 속 터질 일이죠. 근데 그것은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럼 왜 그런 나쁜 짓을 하느냐? 이유는 뭐냐 하면 자기의 삶의 모든 시간을 다 잘게 쪼개서 다 미분을 해놓아서 다 펼쳐놓는 상태에서 보자면 그 순간순간에 어떤 지점에 사랑하지 않는 시간이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사랑은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순간이 그 사이사이에 있을 뿐이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해보아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되 한순간도 빠짐없이 모든 시간을 다 잘게 쪼개가지고 다 펼쳐놓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한순간도 빠짐없이 부모가 그럼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느냐 라고 질문한다면 이 질문은 조금 웃긴 질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랑이라는 말에는 그 영원이라는 시간을 담아서 보통 우리가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 나는 시간을 정해로 넌 요만큼만 사랑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기본적으로 영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시간을 잘게 쪼개었을 때에 한순간도 빠짐없이 그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질문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어이가 없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아무리 우리가 누군가를 강렬하게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 가운데 잠시 잠깐 동안 한눈을 팔고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럴 수도 있는 일로 받아들여지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조금도 그 사이에 빈 공간이 없이 블랭크가 없이 온전히 그 모든 시간을 다 사랑으로 채운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때에 불가능한 일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대답은 뭐냐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사랑할 수 있도록 항상 자기의 마음을 관리하는 순간순간의 그런 삶을 살면 됩니다. 2014년에 개봉했던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누구냐면 80대, 90대 노부부가 주인공입니다. 이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저 나이가 많이 지극히 드신 저 두 분이 연세가 저렇게 많이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엄청나게 알콩달콩하고 끊임없이 서로를 사랑하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담아낸 게 저 영화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 영화가 다큐멘터리 영화이고 다큐멘터리 영화이기 때문에 뭐 제대로 된 플롯이 있거나 줄거리가 있거나 뭐 기승전결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지겨울 수 있는 그런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흥행을 했고 화제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부가 연애하는 순간부터 영원히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저 단순한 이야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이 세계 속에서는 어느새 하나도 당연하지 않은 이야기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 뭐냐 하면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당연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늘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살피면서 우리가 하는 사랑이 모든 순간에 늘 유효하고 늘 강렬한 사랑일 수 있도록, 절대로 그 중간중간에 블랭크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삶의 태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에 의해서 생명을 얻었고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고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났고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크게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면 항상 감격스럽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뼈저리게 다가옵니까?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보내서 나를 위해 죽게 하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뭐든지 그 뜻대로 순종하고 싶고 그 뜻대로 살고 싶다는 열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깁니까?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냥 우리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고 그냥 지나가기 바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와 같은 일들이 그렇게 흔하게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것은 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항상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 마음 가운데 담아두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실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 그 성실함은 별로 필요하지 않고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든 삶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올바른 방향으로 일정하게 유지하고 절대로 거기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 열정과 또 그 성실함,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세상이 어둡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쁜 인간들이어서가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블랭크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부분에서 다

무책임한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책임을 가지고 있고 책임을 지고 살지만 그 중간중간에 책임지지 않는 순간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더 어두워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빛으로 소금으로 살지 못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사도 바울은 십자가 사역을 늘 자기의 가슴에 담아두고 그것으로 늘 감격하고 늘 감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울의 남겨놓은 그 모든 서신서들을 읽거나 또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바울의 삶을 볼 때에 우리는 정말로 어떻게 그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에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해서 그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 가운데 믿음이 생기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저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온 몸이 온 살이 다 찢기고 또 모든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모든 피를 쏟아서 죽으셨는데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실감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서는 이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에 대한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막 흘러 넘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과 신앙과 믿음을 늘 돌아보면서 십자가를 늘 생각하면서 감격과 감사가 흘러 넘치도록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여기에 내 백성 많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건성으로 들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나의 백성에게 잘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잘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영광 버리고 모든 살이 모든 피가 찢기고 흘리셔가지고 죽임을 당하셨다면 어떻게 그들을 대할 때에 그렇게 쉽게 가볍게 대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사역을 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포기하고 싶어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가 어떻게 이 사역을 포기하거나 설렁설렁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이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백성이라는 너희들을 위해서 뭘 했다는 겁니까? 그들에게 종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내 백성이 많다 하셨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1장 29절에 보면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면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약하게 된 사람들 앞에서 자기도 스스로 약하게 되었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에서 혹은 삶에서 실족하면 마음에 애타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내 백성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12장 13절에서 1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 자신이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오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자비량 선교를 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돈을 벌어서 사역을 했다는 거죠. 그런

근데 고린도 지역에서는 더더욱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더더욱도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더 애를 많이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 고린도 교회에 다른 교회와 다르게 한 것이 있다면 내가 더 애를 쓴 것이다. 그 내가 더 애를 쓴 것이 너희들에게 불만이 되어진다면 내가 그건 미안하다. 그게 우리가 방금 읽은 13절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신세지지 않으려고 했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그렇게 최선을 다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배척을 당하고 또 다른 교회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 칭찬을 받는 사도 바울의 이 상황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여행 때에 에베소에 있을 때에 소식이 들려옵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면서 너희들이 이 고린도 전서를 중심으로 교회의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는 에베소에서 바로 배를 타고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가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갈 때에는 이미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를 거의 다 해결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그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난 다음에 육로를 통해서 마게도니아로 올라가서 모든 교회를 돌아보고 다시 고린도 교회로 돌아와서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고린도 지역에 방문한 바울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써준 고린도 전서를 중심으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그 문제는 더 불거져서 문제가 되었고 또 사도 바울이 자기 교회에 방문했을 때에 사도 바울을 맞이하지 않았고 그를 배척했습니다. 잘 주변의 소식을 들어보니 그가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은 없는 것 같다더라. 또 그가 하는 말에 다 맞는 건 아닌 것 같더라. 또 그는 이렇게 보니 이중인격자라는 말이 있더라. 그는 뭔가 스스로 글을 써서 보내는 것 같지 않고 누구의 글을 도용하는 듯 보이더라. 이런 여러 가지 억측이 소문이 그들 가운데 파다하게 퍼져 있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그들이 박대하고 배척하고 멸시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역하면서 목숨의 위협을 느낄 때에도 복음 전하는 사역을 멈추지 않았고 혹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에도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기가 등등해서 자기를 쫓아오는 수없이 많은 그 방해자들이 있을 때에도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더 이상 고린도 교회를 지나서 마게도니아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사역을 다 멈췄고 에베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자기가 너무너무나 사랑했고 또 자기가 정말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세워진 그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를 배척할 때에 그것이 너무나 가슴 아파서 그 다음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에베소로 돌아가서 칩거하면서 눈물로 쓴 편지, 소위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이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이 편지는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적혀져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 후서의 몇 군데 말씀을 읽어보면 그 내용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 2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오직 너희를 향한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눈물의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져 있었을까라고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으며 그 큰 사랑의 마음에 걸맞는 사역을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쭉 해오고 있고 그것이 흠이 없다는 것을 조목조목 적어서 편지로 보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저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고 자기가 그동안에 약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 있으면서 행했던 모든 사역을 그 편지 안에 다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그들에게 다 이렇게 다 펼쳐서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다가 질책의 말을 썼던 겁니다. 내가 이와 같이 너희에게 하였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는 내용을 상당히 강한 오조로 눈물의 편지에 썼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쓴 이 눈물의 편지를 읽고 굉장히 마음에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것이 고린도 후서 7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리에 차 있는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보내시어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가 돌아온 것만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지만 여러분이 그를

0: 위로해 주었다는 말을 듣고 우리는 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디도는 여러분이 나를 몹시 보고 싶어 하고 나에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나를 열렬히 옹호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더 기뻐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쓴 눈물로 쓴 편지, 눈물의 편지의 내용을 보고 바울의 말에 전혀 토를 달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의 편지를 읽으면 읽을수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래, 바울이 우리한테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우리를 섬겼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를 위해 이렇게 헌신했고, 우리를 위해 이렇게 마음을 쓰고, 우리에게 이렇게 희생을 했구나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말만 있고 행동이 없는, 삶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누가 보더라도 잠시 잊었다가도 그가 했던 일을 기억하면 하나도 흠이 없이 그 사도 바울의 말과 그 행동이 일치되었다는 것을 그들 마음 가운데 깨달아 알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진짜 위대한 점이 많지만 그 가운데 정말 정말 위대한 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가 늘 한결 같았다는 겁니다. 그의 삶과 행동으로 조금도 흠이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진심이 보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잠깐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아주 잘게 다 쪼개서 다 미분을 해 놓으면 그러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 조금 불충한 시간들과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했던 시간들과 사랑을 했어야 됐지만 사랑을 하지 않았던 순간들과 책임지지 않았던 순간들이 분명 존재할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그들에게 다 펼쳐서 보여주니 그들은 분명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고 바울을 믿지 못하고 있었고 바울을 의심하고 있었고 바울을 오히려 배척했고 멸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았던 그 삶을 그들 앞에 편지로 보여주니 그가 하는 말이 다 맞다고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의 삶은 일치되었고 한결같았고 조금도 흠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여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자신을 공격해오는 사람들, 자기 약점을 잡아서 트집을 잡는 사람들 앞에서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자기의 삶을 그들에게 보여줬고 그 삶은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고 다른 사람들 모른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과 싸워서 이기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열정과 그 분명한 태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정이 생기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눈물이 생기고 감격과 감사가 생기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복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남구 도찔로에 위치한 삼산교회 배석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58-8411번, 지역번호 052-258-8411 울산 삼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요양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요양원과 함께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1: 안녕하세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중산초등학교 6학년 문서윤 단원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가을쯤으로 기억합니다. 교회에 계신 집사님께서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원 모집을 추천해 주셨고 흥미가 생기면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활동을 하면 뭐가 가장 좋은가요?
1: 언니 동생들과 함께 다 같이 모여 찬양하고 합창단이라는 공동체 생활 안에서 책임감을 기를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0: 우리 서윤이는 하나님과 많이 친해졌나요?
1: 확실히 전보다 더 친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중에 학교 생활만 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 일이 적었는데 합창단에서 찬양을 하면서 들어가기 전에는 안 틀리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잘 틀리지 않아요. 뭔가 바로 들어가기 전에도 잘 안 떨려요.
0: 그러면 반대로 힘들 때도 있나요?
1: 저는 합창을 하면서 노래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되지 않을 때나 안무가 이상적인 느낌으로 잘 되지 않을 때가 힘들었어요. 생각할 때는 90도로 되는데 실제로 보면 90도가 아닌 것처럼 거울이 있는 곳에서 연습을 해야 하는 이유.
0: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은 뭐예요?
1: 처음 들어왔을 때 한 미국 케네디 센터에서 한 공연이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가장 열심히 오래 준비했기도 하고 해외에서 하는 첫 공연이라서 가장 기대되고 설렜던 것 같고 끝나자마자 바로 기립박수를 쳐주셔서 기분이 좋았어요. 되게 화음이 잘 만들어졌어요. 소프라노, 메조, 알토가 되게 잘 나눠져서 좋았어요.
0: 우리 서윤이에게 어린이 합창단은 어떤 의미인가요?
1: 어린이 합창단은 저에게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게 하며 저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곳이에요. 찬양하는 친구들과 추억도 쌓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0: 만약 서윤이가 어린이 합창단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1: 없었다면 허전했겠죠? 왜냐하면 찬양도 자주 안 하고 왜냐하면 합창단을 다니면 찬양이 계속 귀에서 맴돌아서 계속 흥얼거리게 되는데 그런 것도

0: 없었을 거고 여기에 있는 친구들은 다 찬양하고 다 소중한 친구들이니까 허전했을 것 같아요. 없었다면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복음이다. 왜냐하면 저에게 어린이 합창단은 복음을 배우고 전하는 곳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어 정말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1: 서윤이가 어린이 합창단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실 텐데요.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 인사 드려봅시다.
0: 항상 합창단 데려다 주시고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앞으로도 잘 부탁해.
1: 신입 단원들을 향한 환영의 인사도 부탁해요.
0: 안녕, 얼른 와서 다 같이 찬양하자. 찬양으로 하느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어.
1: 가장 맑고 순수한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정과 배려, 사랑과 희생을 배울 수 있는 바로 그 자리,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안에 가장 건강하고 올바르게 키워낼 수 있는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화이팅!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은혜동산교회가 설립 10주년 기념예배 및 전도축제를 개최합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은혜동산교회에서 9월 6일 주일 오전 11시에는 10주년 기념예배, 12시 30분에는 참석하신 분들을 위한 식사교재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어서 오후 2시에는 10주년 전도축제가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남노회, 남선교회 부산연합회에서 주최하는 2016 연합부흥사경회가 열립니다. 전도서 9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 경험자의 가르침이란 주제로 열리며 봉덕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성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9월 6일 오후 3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울산 한세로교회에서 열리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창립 30주년 기념 예은교회 사랑나눔바자회와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사랑나눔바자회 예은플리마켓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9월 13일 주일에는 라이프로드 싱어즈와 함께하는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9월 13일 주일 저녁 7시에 북구 가재길에 위치한 예은교회 본당에서 열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6-8885번, 지역번호 052-286-8885, 예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시 동구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9일 토요일 저녁 7시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울산 미포교회에서 열리며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예배의

자리로 마련된 이번 집회에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교회 청년부나 청소년부 등 단체로 참석하기 원하시는 경우에는 지역번호 052 233국에 7424번, 지역번호 052 233에 7424 울산 미포교회로 문의하시고 참석 인원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더블잇지 울산에서 주최하고 10대들의 둥지가 주관하는 3회 더블잇지 울산학교 기도운동이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과 함께 수용로교회 고등부담당 조창민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번 집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남구 문수로에 위치한 대흥교회에서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앞서 2시부터는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체험부스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0대들의 둥지 홈페이지나 더블잇지 울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YWCA에서 진로캠프 유르트를 개최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1층 강당에서 직업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총 8가지의 직업체험 부스가 마련돼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 탈북민 자녀 등 이주 배경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977국에 3520번, 지역번호 052 977에 352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교회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교실을 개최합니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텅드럼, 플롯, 합창, 아트놀이, 키즈베이킹, 탁구, 워십, 캘리그라피, 꽃꽂이, 실용부동산, 스마트폰 사용법 등 재밌고 다채로운 강좌를 제공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57국에 1901번, 지역번호 052 257에 1901번 대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 229에 9000번, 지역번호 052 220에 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오후를 찬양으로 채우는 예배의 시간, 오후 워십, 남현용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의 오후 3시는 여러분이 계신 곳이 어디든 또 무엇을 하고 계시든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찬양 예배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지금 여러분이 계신 바로 그곳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예배 자리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위드힘 찬양 예배 실황과 함께하는 오늘 오후 워십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죄를 깨끗케 하신 주님 앞에 기쁘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죄 사함 받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한이 없는 은혜로 우리 초라한 삶을 다 덮어주시고 이렇게 작은 호흡과 몸짓으로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행복한 이 시간, 내게 주신 그 은혜 하나하나 떠올리며 하나님의 사랑 더 깊이 묵상하는 이 복된 계절 가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 오후어십, 지금까지 위드힘 찬양예배 실황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모든 예배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 예배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드려집니다. 기도하며 기대하며 함께 하시죠. 남현용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립니다. 울주군 범서읍 굴화에 위치한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리며 수익금 전액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회 건립에 후원하는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5년에 대장암 사기였어요. 그랬다가 이제 간으로도 이제 좀 전이가 되고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이제 3번 한 10시간씩 한 3번의 수술을 이렇게 한 거죠. 5년이 됐네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항암이 이제 3월에 끝났어요. 모든 말씀 하나, 찬양 하나하나가 다 위로가 되는 거였죠. 저한테는. 그래서 투병을 하는데 이제 큰 힘이 됐죠. 정말 저에게는 가족보다 위고 하나님이 최고지만 그 다음이 극동방송인 것 같아요. 저에게는. 정말 생활의 모든 거죠. 지금 현재에도 그냥 늘 틀어놓고 그냥 집에서도 그냥 듣든 안 듣든 늘 틀어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말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될지 정말 말하기도 너무 벅차요.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너무도 정말 그 순간순간을 주님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니까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도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더라도 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회가 된다면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24시간 정말 큰 힘을 얻으면서 극복하길 바라고 원하죠. 제가 많은 이들을 위해서 전파 선교사로서 일원이 되어서 큰 축복과 은혜를 주길 바라고 내가 또 받잖아요. 그거를 알기 때문에 저 또한 정말 선교사로서 참여할

0: 거를 다짐할게요.
1: 오늘도 울산 극동방송은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 우리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저 믿고 헌신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전파선교사로 헌신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극동방송과 함께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나의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찬양. 오늘도 찬양 이 시간은 엄선된 은혜의 찬양으로 방송가족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도 찬양이었습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매주 이 시간에는 부산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비판할 것이 눈에 띈다.

0: 하면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자, 오늘 우리는 비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비판의 홍수 시대, 또 비판이 일상화된 시대. 어디를 가나 비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언제나 비판과 정죄, 독설, 혹평.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이 비판을 즐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 비판하는, 정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안에도 세대 간, 계층 간, 남녀 간, 뭐 이념 간, 정파 간 엄청난 대립 속에 정죄와 비판을 하죠. 건설적인 비판도 있는가 하면 폭력적인 비판들도 있습니다. 폭력적인 비판은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또 지치게 하고 때로는 병들게 하고 목숨을 끊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비판과 비평은 다릅니다. 비평이라는 것은 학문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비평이 필요하죠. 그리고 학문의 발전을 하는 거죠. 예술이나 또 문학 세계도 비평가들이 있죠. 그건 굉장히 좋은 것이죠. 정치에도 비평의 영역이 있고 또 언론도 비평의 어떤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어떤 더 바람직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어떤 제안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창조적인 비평들이 필요한 것이죠. 또 목회자들도 이 비평의식이 있어야 되죠. 이 시대를 읽고 또 선악을 구별하고 교리와 신학적인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비평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판은 달라요. 비판은 인간관계를 깨뜨리고 분열과 혼란을 야기하게 할 수 있는 면에서 비판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산상수훈 7장 시작을 이제 하면서 이제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이 7장인데요. 첫 번째 서두를 열면서 이 비판의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1절을 보면 비판을 받지 않으니 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무 쉽죠. 예수님의 설교는 참 쉬워요. 비판받지 않으려고 하면 비판하지 마라. 비판을 하면 비판을 받는다. 아, 부메랑처럼 돌아온다. 역공을 받는다. 주변에도 여러분 부부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비판하면 남편이 비판하면 아내가 딱 받아칩니다. 또 아내가 또 비판하면 남편이 또 받아치고 핑퐁 탁구 같아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이제 나중에 보면 왜 지금 어디서 출발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혼란 속에 빠집니다. 2절도 비슷하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정죄와 비판의 악순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판단도 하지 말라는 것인가? 또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어도 그냥 가만히 받아들여라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의와 불의에 대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선인지 악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똑같이 취급한다면 그것도 심각한 문제죠. 오히려 무비판적인 태도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틀린 것은 틀렸다고 볼 수 있어야죠. 분명히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맹목적 추종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분별력은 매우 중요하고 명확한 기준을 가져야 돼요. 신앙을 무너뜨리는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관심이에요. 관심이 없어. 그리고 또 하나는 잘못된 열심입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무관심해도 안 되지만 잘못된 열심도 문제인 겁니다. 판단하거나 비난하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비판을 해도 좋아요. 그러나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흉재의 눈에 티를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빼어주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빼죠? 먼저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교훈의 핵심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못 본 척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무관심하거나 방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 그것이 3절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인간이 빠지는 모순.

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티는 보면서 자신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다. 근데 이게 사실은 예수님의 비유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 들보는 여러분 집의 습가래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큰 목재죠. 사실은 큰 거대한 나무 토막입니다. 그에 반해 티는 나무 부스러기예요. 그리고 마치 톱밥 같은 거죠. 작은 거예요. 작은 거.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 눈에 들보가 있다면 앞을 볼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남의 눈에 티를 본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 들보가 가려져 있다면 눈이 가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상대의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먼저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티가 보이고 또 그 티를 도와줄 수 있다, 떼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 눈에 들보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남의 눈에 티는 제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눈이 들보로 가려져 있는데, 큰 나무로 가려져 있는데 형제의 눈에 티를 빼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코믹한 얘기입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 여러분, 눈에서 티를 제거하는 일은 매우 정교한 일이거든요. 우리의 몸의 가장 민감한 부분이 눈이잖아요. 세심해야 돼요. 무지막지하게 다뤄서는 안 되고 매우 세심하게 배려와 공감이 필요한 겁니다. 자칫하면 상처만 남기고 눈을 찌르거나 눈을 멀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할 때 항상 새겨야 할 게 있어요.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내 눈에 티를 먼저 보고 떼야 된다.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느냐? 여러분, 지적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남의 잘못 지적하는 겁니다. 그럼 그냥 말하면 되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그런데 비판을 할 때마다 항상 나는 그렇게 살고 있나 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과 직접 내가 삶을 살아내는 건 다른 차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본 사람들은 함부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못해요. 말이 적어져. 왜? 내 한계를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내 한계. 여러분, 또 말을 많이 하면 내가 한 말에 내가 걸려 넘어집니다.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절이 그래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너가 너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지기 전에 비판하지 말라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우선 내가 나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나를 아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지런히 나를 살펴야 돼요. 그리고 나를 보는 맑은 눈이 있어야 돼. 맑은 눈이 없으면 나를 못 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남의 흠을 찾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해요. 비판하는 이들의 약점이 뭐예요? 남을 보는 데는 발달되어 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한다. 상대방을 판단하는 나는 누군가? 이게 인간의 딜레마예요. 내가 나를 몰라. 내가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안다고 내가 판단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함부로. 그래서 여러분, 비판을 즐기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사고구조가 원웨이 시스템이에요. 한쪽으로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편향적이다 그래요. 다른 말로는 경도되었다 그러죠. 경도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왜 공부를 하는 겁니까? 공부를 하는 게 뭐냐 하면 객관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객관성. 객관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좀 어려운 말이지만 통전적이라고 그래요. 이걸 영어로 홀리스틱이라는 표현. 이게 종합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그걸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통전적이에요. 홀리스틱이에요. 그런데 뭐냐, 편협된 사람은 뭐냐면 한쪽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으로 보는데 그게 전부라고 여기는 거예요. 아, 여러분, 이게 어려워. 전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런 자기가 아는 것에 갇혀 있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책도요 다양하게 읽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책들만 읽으면 그게 갇힐 수 있어요. 다양하게, 신문도 다양하게 읽어야 돼.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만 읽은 사람. 이 감당을 못해요. 이런 분은 감당을 못해요. 이 책에 그 써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알고리즘 이게 무서워요. 보는 것만 보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자꾸 갖다 보게 해요. 여러분, 공부를 하면 할수록 무슨 생각이 드느냐,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걸 알게 돼요.

이 겸손해지는 거죠, 여러분. 어중간하게 공부를 하면 이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야, 내가 모르는 게 더 많네. 이 박사가 뭐예요? 그 분야의 박사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분 PhD 학위를 따려고 하면 엄청나게 공부를 해야 돼요. 책을 어마어마하게 읽어야 돼요. 근데 그 분야의 박사예요. 다른 건 많이 모른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느 부분에 많이 안다는 말은 어떤 부분에 모르는 게 많다는 얘기예요.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분노에는 자신의 죄에 대한 억눌린 죄책감이 있어요. 이렇게 어떤 분야에 내가 화가 확 난다. 그 어떤 사람을 보면서 화가 나잖아. 그 사실은 자기 모습이에요. 그게 심리학적으로도 나오는 거죠. 보상심리. 그래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 나를 높이고 싶은 보상심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의 죄는 크게 보고 나의 죄는 자꾸 작게 보는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너무 잘 보는 거예요. 내 위선은 안 보여. 자, 여러분, 바세바 사건 속에 다윗을 우리가 기억하는데요. 완전 범죄죠. 왕이니까 막 그냥 막 사람 시켜가지고 완전 범죄. 우리 충신의 아내, 우리 아이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완전 범죄를 했어요. 시간이 한참 흘렀어요. 비밀은 없어요. 비밀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의 눈은 가려도 하나님의 눈은 가릴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세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다루시는 거죠. 나단 선지자가 왕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선지자의 자격으로. 설교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냐면 엄청난 부자가 있는데 아주 가난한 사람,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의 그 양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 부자가. 이 얘기는 누가 보아도 다윗의 얘기예요. 왕이, 모든 걸 가진 왕이 그 신하의 아내를 빼앗았잖아요. 그 얘기를 그대로 돌직구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빠져나갈 수 없는 확실한 쉬운, 이해하기 쉬운 설교를 했는데 다윗이 못 알아들어요. 그런 놈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자기의 죄를 자기가 못 깨달아요. 우리는 죄의 초점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기가 막히게 돌리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자신의 죄와 실수를 희석시키는데 탁월해요. 복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죽을 죄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면 하나님의 죄 없으신 아들이 죽으셔야 할 만큼 내가 심각한 죄인이라는 걸 존재론적으로 깨닫는 날이 와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려요. G.K. 체스턴이라고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에게 어느 잡지사 기자가 이 세상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는 주제로 글을 써달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그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세상이 뭐가 문제인지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로 나입니다. 자기를 살피고 살펴보니까 세상의 문제는 바로 자기 자신이랍니다. 우리는 세상이 이렇게 된 게 나쁜 인간들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저 나쁜 인간들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요, 부모가 계속 너 인간,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불행해졌어, 비난하잖아요. 여러분, 그 비난의 영이요, 자녀들이 꽂혀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부모를 비난하게 돼서.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나 자기가 비껴나 있는 거예요. 문제에서 비껴나 있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 비판하는 사람의 특징은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치게 비판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면 언어적 공격을 쏟아냅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악플만 답니다. 비난할 것만 찾아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 비판 자체가 아니에요. 삶의 모드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온갖 좋은 말을 다 하는 사람들이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 말로 보면 구분이 안 돼요. 너무 좋은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옳은 말이에요, 옳은 말. 선지자한테, 거짓 선지자한테 말을 들어보면 옳은 말 같아요. 근데 그를 분별하기 어려워. 예수님이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20절을 보면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요. 다 죽여줘야 한다고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삶을 보면 열매가 없어. 대신에 남의 열매를 보고 심사하는 거예요. 자기 열매는 없어. 다른 사람이 수고한 걸 평가만 해. 자기 수고는 없어. 자기 은신은 없어. 정작 자신의 삶은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문제에 관심이 많을수록 자신의 삶은 부실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열심히 이상한 방향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죠. 사실은 불행한 삶이에요. 자,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고 할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매우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가 재판관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너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할 때 내가 심판자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있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 우리는 재판관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성경 지식이 늘고 세미나도 듣고 특강도 듣고 뭐 학교도 우리 얼마나 많아. 제자 훈련, 사역자 훈련도 하고 뭐 얼마나 우리 교회 뭐 명강사들도 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고 예수 오래 믿으면요, 우리도 모르게요 굉장히 똑똑해져요. 우리끼리니까 하는 말이지만 세상 사람보다 우리가 훨씬 더 똑똑해졌어요. 근데요, 그때부터가 위험해요. 말씀을 자기를 비추는 거울로 삼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자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와요. 분명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했던 방식으로 내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들이댔던, 그 비판할 때 들이댔던 그 기준으로 하나님이 나를 대하신다면 나는 괜찮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를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나도 너 심판할 거야. 왜? 심판주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심판의 칼은요, 하나님의 손에만 딱 맞게 돼 있어요. 우리가 손을 잡으면 손을 베어요, 베어요. 너가 사람들에게 관대했으면 나도 너에게 관대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했던 방식으로 나를 대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나님 우리를 소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누가 실수를 하면 정죄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도 저 자리에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판단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생각을 절대화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판을 할 때도 있어. 근데 내 비판이 완전하지 않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왜?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분을 알면서도 다 안다고 얘기해요. 그 거짓말이거든요. 근거가 불확실한 루머를 듣고도 내가 들은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생각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내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인간은 결코 완전하지 않는 겸손함이 필요한 겁니다. 유명한 이 신학자가 있습니다. 대가입니다. 뭐 이러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일평생 신학을 연구한 신학계 대가의 대가,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영향이 굉장히 큰데, 그분은 신학이 언제나 그래요. 나는 언제나 새롭게 배운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들이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처음 학문을 시작하는 것처럼 그는 늘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겸손해요.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라. 함부로 평가하고 비난하고 결론을 내리는 일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고 그분만이 오류가 없으신 분이고 그분만이 완전한 재판장이 되신,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비판하는 것을 매우 주의해야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비판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로 해야 돼요. 너무 지나친 비판, 극단적인 비판, 파괴적인 비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요즘 인터넷을 보면요, 막 폭력적이잖아요. 그리고 뭐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주로 좋은 말보다는 안 좋은 말이 더 많아요. 뭐 인간의 죄성이 다 노출돼요. 그리고 비난을 하면서 자기가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일종의 배설 문화예요. 배설 문화 막 쏟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소영웅주의가. 사실 그런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굉장히 외로운 사람들이요. 주목받고 싶은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확인해야 돼요. 도우려고 하는가?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가? 약점과 문제를 들추어내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돕고자 하는가? 여러분, 사람들은 금방 알아요. 이건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아니면 나를 살리려고 하느냐, 그 목적이 뭐냐는, 그 내적 동기가 뭐냐는 거. 비난의 영이 침범을 하고 혼란을 일으키면 공동체를 혼란하게 만들고 관계를 깨트려버리고, 그리고 그 비난을 마귀가 사용하고, 이런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 그러면 주님은 내 들보를 먼저 빼내라. 자, 5절을 보십시오.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기 외식하는 자요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요. 여러분, 외식이 뭡니까? 자신의 신앙을 살피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행위에 더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위에 관심을 가지는 저 인간들. 저 양반 하고 다니는 거 봐라. 막 예배 마치고 나면서 오늘 그게 기도라고 했어?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비난은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낮추는 겁니다. 자신이 우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위에 있다.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그게 바리새인의 영입니다. 다른 사람은 무지 몽미한 백성으로 여기고 불쌍하게 바라고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하다고 전적으로 착각이죠. 여러분 다른 형제에게서 연약함이 보일 때 자기를 들여다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포장하다 보면 나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 자기 개인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죄인에게.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막 그냥 정죄를 하는데 사실은 나는 정말 진실한가? 거짓말하는 사람을 막 비난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나는 진짜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냐는 거죠. 내 입장을 관찰하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과장한 적은 없느냐. 우리 거짓말을 많이 하거든요. 별별 거짓말, 빨간 거짓말, 하얀 거짓말 뭐. 여러분 탐욕적인 부자나 기업가를 욕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나는 탐욕적인 존재가 아닌가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나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거만한 사람은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기에게 적용하는 노력을 해야 돼.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는 작업을 해야 돼.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지 않으면 상대의 눈의 티를 볼 수도 없고 빼줄 수도 없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를 빼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성전에 가득한 임재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화로단하여 망하게 됐거든. 선지자였습니다. 그 전을 못 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를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화로단하여 망하게 됐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무슨 얘기예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그는 떳떳하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 존재.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고 나는데 뭐라고 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잖아요. 이건요 자기를 어마어마하게 그냥 폭로하는 거예요. 자기 폭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부산교도소에 모아놓은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끌어모아도 내가 대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나쁜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폭로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죄의 무기를 아는 거예요. 남의 눈에 티를 볼 수가 없어요. 자기 죄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게 태도입니다. 태도. 악의적인 비판을 하는 거. 자기 우울감 속에서 끊임없이 상대를 정죄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 표독스럽게 비판하지 않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집니다. 연약함이 보이면 비난보다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상대를 보면서 내 모습이 보이고 이게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 복음을 경험하고 나면 달라집니다. 복음이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그 은혜.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받아주신 나를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과 그런 긍휼의 마음, 포용의 마음, 죄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를 어떻게 받아줄 것인가 하는 거죠.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억울하게 비난을 받을 때도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 비난을 받습니다.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길이 하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목표가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욕 안 먹고 사는 거.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누굽니까? 지도자들은요 사랑방 목자만 해도요 사람들에게 말을 들어요. 아 우리 목자는 어떻고 저런 목자고 비난이 와요. 사람들의 지도자는 눈에 띄는 역할이니까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지도자가 치울어야 될 대가 비난이에요. 이거 받아야 돼요. 그때는 뭐예요? 힘들죠. 어떤 사람은 이 비난을 견디지 못해서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사표 내버립니다. 목사님들 비난이 막 쏟아지면 그걸 감당 못해서 사표를 내버려요. 여러분 비난을 할 때는 자기를 살펴야죠. 살펴요. 고칠 건 고치고. 그러나 가야 할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사명자는 욕을 먹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비난을 당하다 그 비난을 모두 대답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오해가 있다면 풀어야죠. 그런데 풀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내가 하고 있느냐. 내가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한다고 모두가 박수를 쳐주는 거 아니에요. 좋은 일을 한다고 다 박수 쳐주는 거 아니에요.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보십시오.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먼저 치루어야 될 싸움이 형들과의 문제예요. 형들이요 시비를 거는 거예요. 다윗에게 야 너 왜 왔냐. 아버지 신부름을 가서 그 왔는데 빨리 집에 가라는 거예요. 네 싸움 구경하러 왔나니 애숭이가 여기서 뭐 하겠느냐는 거죠. 집에 가서 저지나 먹어봐라 이러고. 다윗이 형들과 싸웠다면 골리앗과 싸울 수 없었을 거예요. 다윗은 형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싸움의 대상이 골리앗이라는 걸 알았어요. 본질을 아는 거죠. 핵심을 아는 거죠.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0: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를 혼란에 빠뜨려서 피하를 구분하지 못하게 해요. 어디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를 놓치게 만들어요.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도 내전이 많아요. 교회 내부적으로 싸우는 교회가 많아요. 싸움의 대상을 놓친 거예요. 그 누구에 놀아나는 겁니까? 마귀에게 놀아나는 거. 어떤 교회는 예배도 서로 따로 드려요. 그리고 막 예배 방해를 또 해요. 그건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예배를 방해해. 영적으로 완전히 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이 싸움의 대상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우리 이 비난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건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날마다 살펴보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내 자신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정의를 무시하지 않아야 돼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눈이 변해요. 복음이 우리의 눈과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참된 말을 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참된 말을 하는 것. 겸손과 온유함이 묻어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자라는 사실을 늘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삶과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보이면 비판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나는 자기 자신을 살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이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항상 자기 성찰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서 내 눈에 들보가 드러날 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맑아진 눈으로 형제의 허물과 약점이 보이면 비난보다 그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비난해서 그를 무너지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 그를 세워주고 돕고자 해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어야지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그 사람을 생매장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형제의 티를 부각시키고 공격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티를 제거하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성찰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언제나 자비롭게 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구분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하려고 하는 거. 부드럽고 온유함을 놓치지 않는 거. 그 사랑의 통로가 되고 우리의 관계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의 모든 이 혼란과 분열로 가득한 이 세상 어떻게 해서든지 한마디라도 한 영혼을 세우고 살리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아름다운 은혜를 사용하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위치한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1-749-4500번, 지역번호 051-740-4500, 수영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2: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3: 1분 찬양. 쾌적한 노인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저녁에 퇴근하다가 가방 속 주머니를 괜히 한번 열어봤더니 사탕이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아마 예전에 누군가가 준 사탕을 가방 안에 넣어두고 깜빡했던 건데 마침 퇴근길에 입이 좀 심심할 때 이렇게 발견하니까 그게 또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좀 선선해졌죠? 가을맞이 준비하려고 옷장 속에 긴팔 옷들을 꺼내봤습니다. 어느 재킷에 무심코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넣어봤는데요. 글쎄 만원짜리 지폐 몇 장이 들어있는 거 있죠? 이럴 때도 역시 반갑고 뜻밖의 기분 좋은 그런 순간입니다. 가방 속에 있던 사탕도 주머니 속에 있던 지폐도 분명히 전부터 그 자리에 계속 있었을 텐데요. 다만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누리지 못한 거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이미 우리 곁에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요. 분명히 우리를 위한 선하신 계획, 또 하루하루 공급해 주시는 은혜 많이 주시고 많이 예비해 두셨을 텐데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해 한결같고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또 예비하신 은혜를 확신하면서 때를 따라 그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는 복된 오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바리톤 유영광의 찬양이었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이 찬송가를 색다르게 편곡한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려드린 첫 찬양은 진아의 음성으로 어저께나 오늘이나 찬송가 보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시죠?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그분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약속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지요. 오늘 함께 찬양 올려드리는 가운데 그 사랑 다시 한번 발견하고 감사하는 오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걸어가기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시죠?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같이 나누고 또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립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조찬미의 찬송가였고요. 이어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연합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하늘의 약속이라는 곡인데요. 지난 8월이었죠.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어린이 합창 단원들이 또 은혜로운 퍼포먼스와 함께 이 찬양을 불러서 감동을 선사한 바 있습니다. 올해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이죠. 70년 전 극동방송이 세워졌던 그때의 감동적인 이야기, 어린이 합창단의 퍼포먼스와 함께 이 찬양이 또 울려 퍼졌는데 아마 현장에 계셨던 분, 또 중계를 통해 보셨던 분들도 같은 은혜를 경험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늘의 약속이라는 찬양이었어요. 은혜로운 찬양과 우리들의 따뜻한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같이 걸어가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자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리고요. 또 함께 나누고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씨앗 배경화면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말씀 씨앗 배경화면은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을 새겼는데요. 어제 처음으로 나눠드렸는데 아직 못 받아보신 분은 샵 1069번으로 씨앗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7571번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루에 감사드립니다 하셨고요. 7544번님,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나의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셨어요. 0231번님, 오늘도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시간 맞춰서 아픈 아들 드라이브 시키고 있는데요. 매일 이 시간에 방송 들으며 함께 찬양하고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은 들려주시면 좋겠네요 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 메들리 찬양 힘차게 이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같이 걸어가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5410번님, 4306, 7205번님, 7734번님 외에 많은 분들이 말씀 씨앗 배경화면 신청해 주셨어요. 씨앗 이렇게 두 글자 키워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이번 주에는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을 새겼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의 삶이 억울함과 고난으로 가득했던 그런 흔적들이었죠. 형제들에게도 버림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사이사이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말씀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일상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은혜가 늘 함께하고 있을 텐데요. 그것을 믿는다면 오늘 이 시간을 우리는 믿음으로 잘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 씨앗 배경화면 받아가시고 또 휴대폰에 설정하셔서 한 주간 암송하고 마음을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씨앗, 씨앗 이렇게 두 글자 보내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4224번님, 아멘. 이번 주에 말씀 씨앗 참 은혜롭네요. 제 길이 맞는지 요즘 막막하기도 하고, 안 믿는 남편과 사춘기 아이들 대하느라 마음이 많이 힘들곤 했는데 오늘도 주님 붙잡으며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인천에서 시내버스 운행을 하셨다는 0372번님, 반갑습니다. 근처 지역에서 버스 운행을 하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가길 원하셨기에 또 금전적으로 맞지 않은 상황이어서 지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사연 주셨어요. 때로는 우리 생각과 다른 길을 가게 되기도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도 여전히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응원의 의미로 선물 보내드리고요. 이 찬양도 함께합니다.

0: 주님과 같이 극동방송과 같이 걸어가는 여러분 축복하며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믿음의 기업 한독 화장품에서 화장품 세트, 지리산과 강원도에서 모녀가 키워내는 산삼을 정성껏 담았습니다. 천지삼에서 천지삼 스틱과 흑염소 진액을, 건강한 변화의 시작 두피케어 전문 브랜드 별촘에서 탈모 샴푸, 토닉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더모 코스메틱 브랜드 엑소프록실에서 맑은 광채 피부를 위한 시카엑소 좀 100 맥스 앰플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업 이루다 상점에서 행님아 춘천순살 양념 닭갈비를 드립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쑥떡 전문점 예선당에서 떡 선물을 드리고요. 친환경 웰빙 세제 전문 제조업체 주식회사 지크린에서 아기와 엄마를 위한 젖병과 과일용 친환경 주방 세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태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개역개정판 성경책을 드립니다. 극동방송의 방송사역에 협찬으로 동행해 주시는 아름다운 사업장에 감사드립니다.
1: 네, 오늘 사연 참여해 주신 분 중에 선물 당첨된 분께는 별도로 당첨 문자 보내드리고요. 이분께도 선물 보내드립니다. 7602번님, 보령 PD님, 제 나이가 46인데요. 곧 셋째 딸 태어납니다. 이야, 대단하십니다. 너무나 귀하십니다. 먼저 미리 축하드리고요. 예정일도 궁금하네요. 다들 늦었다고 말했지만 가장 완전하고 가장 좋은 시간에 주셨음을 믿고 아이의 이름을 빼어날 수에 하늘 민자를 넣어서 수민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수민이의 삶 내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길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딱 맞게 보내주시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가장 좋은 때에 태어날 수민이 축복합니다. 축하의 의미로 선물 보내드리고요. 너는 꽃이야 히스플랜의 찬양, 우리 수민이, 꽃같은 수민이 축복하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다가오는 저녁에도 주님과 같이 걷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우정초 5학년 김봄입니다. 저는 지금 5학년이고 2학년 가을에 입단했어요. 저는 그 교회 권사님이 엄마 선교 여행 같이 하시는 분이 저 합창단 추천해 주셔가지고 해보게 됐어요.
0: 그렇군요. 활동하는 건 어때요?
1: 나라사랑축제 준비할 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라사랑축제 준비할 때는 합창단 연습 시간이 많아지고 개인적으로 맡은 역할 연습하면 조금 몸이 피곤할 때가 있어서.
0: 그럼 그런 힘든 시간들을 어떻게 견디고 있어요?
1: 친구들이랑 언니, 오빠들과 같이 연습하고 웃으면 좀 극복이 되는 것 같고 자모님들이 준비하시는 간식을 먹으면 좀 힘이 나고 제가 하고 싶었던 역할을 뽑히면 기분이 너무 좋아서 사실 몸이 힘든 생각이 안 나긴 해요.
0: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 뭐예요?
1: 초코우유?
0: 어떤 역할을 가장 좋아하고 지금 맡은 역할은 뭐예요?
1: 저는 소고춤이랑 치어리딩이랑 육군 역할을 맡고 있는데 그 중에서 치어리딩을 제가 하고 싶었던 거여서 좋아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은요?
1: 2024년에 처음 미국 케네디 센터에서 한 나라사랑 축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제 첫 해 해보는 거여서. 그때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케네디 센터 무대가 너무 크게 느껴졌었고 무대에 섰을 때 가슴이 완전 쿵쾅거리고 많이 떨렸는데 케네디 센터에서 딱 공연이 끝나고 앵콜곡이 딱 나왔을 때 그때가 좀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0: 합창단을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뭘까요?
1: 합창단에 와서 찬양하면 제 기분도 좋아지긴 하는데요. 단순히 스트레스를 풀러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러 오는 곳이라는 합창단을 의미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보석이며 선물이다. 왜냐하면 내가 처음에는 합창단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지만 해보니까 너무 선물 같은 좋은 거였기 때문이다.
0: 그렇다면 이런 좋은 선물을 주신 우리 부모님께 감사 인사 드려볼까요?
1: 엄마, 아빠, 제가 어린이 합창단에서 즐겁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해 주시고 데려다 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덕분에 추억도 많이 만들고 찬양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고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사랑해요.
0: 신입 단원들을 향해서 환영의 인사도 부탁해요.
1: 여러분, 앞으로 우리와 함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즐겁게 연습하며 소중한 추억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조금 떨릴 수 있겠지만 선생님과 언니, 오빠, 친구들이 모두 따뜻하게 맞이해 줄 거예요. 우리 합창단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래요. 곧 만나요.
0: 수줍은 아이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곳, 그리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그 재미를 알려줄 수 있는 곳, 바로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세한 안내사항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셔도 되는데요.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를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울산 극동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정호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 지금보다 돈이 조금 많다면, 조금 더 힘이 있다면, 조금 더 지식이 있다면, 아, 아니면 내가 그런 것이 없다면, 그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그러면 조금 더 유리하고 편해질 수 있지 않을까. 뭐 하지만 그렇다고 생명의 문제까지 해결하지 못하지요. 믿음이 있는 성도는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말씀 아시지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용기를 낼 때, 어려운 일을 닥칠 때 이 구절을 묵상하며 힘을 내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어떨까 싶어요. 아까 그 빌립보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힘을 주어서 읽는 부분, 이 좀 무게를 두는 부분은 앞부분일까, 뒷부분일까 하고 말이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유일한 전제조건, 그리고 만족함의 조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모든 것을 그분의 경륜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목도하며, 그리고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구하는 것을 우리의 유일무이한 비전으로 붙잡는 그런 시간,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출발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마커스의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오직 주님만, 나는 주만 높이리, 마커스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높이고 또 주님만 더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할 때 그 마음 기뻐 받으시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응답하시지요. 그런 주님을 사모함과 주님을 구하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받으시는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과, 이것이 우리 성령이 내주하시는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허락된 특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어떻게 주님 안에서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신지 그런 기쁨의 간증들이 있다면 신청곡과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그리고 섬기는 교회의 자랑, 목사님 자랑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네요. 자, 생방송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방금 들으신 찬양은 나이자야 61의 신실하시네였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크룩스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였습니다. 오후의 묵상, 헐몬의 이슬.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그 성전은 제사장들의 삶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성전의 모든 것을 맡고 있던 제사장과 대제사장들로 인하여 심각하게 타락하고 맙니다. 그들은 도저히 가릴 수 없는 주의 하늘을 가리면서까지 성전의 거룩함을 추락시켰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로 살아가는데 그가 섬기는 주의 하늘은 언제나 맑고 거룩합니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영광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항상 구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재물도 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만 더 알기를 원했지요. 그가 섬기는 성전은 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만을 섬겼습니다. 친히 교회이신 예수는 그 교회의 충만하심으로 바울에게 화답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주여, 주님은 친히 성전이시며 온 땅 위의 모든 만유의 교회이십니다. 저 이스라엘도 예루살렘도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교회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성경 퀴즈, 말씀 톡톡, 퀴즈 톡톡. 자, 지금 시각이 6시 이제 28분, 29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생방송 행저질라, 오늘 보내드리는 성경 퀴즈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이제 당연히 주관식, 그리고 오늘은 조금 더 레벨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람의 이름을 맞히시는 건데요. 한 명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두 명 가겠습니다. 자,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 예수의 육신의 어머님은 누굴까요? 마리아입니다. 아직은 폰을 내려놓으세요. 마리아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폰 내려놓으세요. 아직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이 조금 먼저 태어납니다. 한 6개월 정도였을까요? 그렇게 먼저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태어나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그 집을 방문했던 마리아가 이렇게 이제 만났을 때 오히려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말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 중에서 이 아이는 세례 요한이겠죠?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를 축복하기까지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또 화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건 좀 이따 알려드리고요. 오늘의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말한 세례 요한의 어머니. 혼자 말하면 좀 그러니까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와 세례 요한의 아버지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두 사람. 2508번님 벌써 휴대폰을 일찍 잡으셨네요. 한 번만 올려주셨는데 절반은 정답입니다. 자, 계속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그리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 두 사람의 이름을 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성경 퀴즈 시간입니다. 말씀 톡톡 퀴즈 톡톡 시간이지요. 자, 톡톡 잘 보내고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두 사람의 이름을 맞히시는 거지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돌고 돌아 결국의 질문은 이 세례 요한의 부모의 이름입니다. 엄마 이름, 아빠 이름 둘 다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친척기가 직이한이었던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세례 요한의 집에 갑니다. 아직 태어나기 전이에요. 갔는데 그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마리아를 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받아서 말하지요. 마리아의 찬가라고도 누가복음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하나님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렇죠. 사실은 돌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이 마리아는. 자, 오늘 이렇게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의 부모의 이름은 누구일까요가 문제였지요. 두근두근하고 올려주셨던 2508번님은 이어서 잘 정답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해요. 3568번님도 정답 잘 올려주셨습니다. 8270번님, 아우 감질나게 하시네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 오, 잘 올려주셨습니다. 아우 감사해요. 감질나셨습니까? 성공했네요. 자, 6805번님도 정답 잘 올려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아유, 두 배로 감사합니다. 7123번님도 정답입니다. 그리고 3778번님도 예, 정답 잘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 9627번님도 정답 맞습니다. 3568번님도 정답 올려주셨고요. 이 시간 잘 듣고 있습니다 하고 올려주신 2928번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안성진의 찬영을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오늘 성경 퀴즈 많은 분들이 정답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에서 1장이에요. 누가복음 1장에서 39절 마리아가 일어나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이 사람의 집에 들어가 이 사람에게 문안하니, 이 사람의 집은 아빠예요. 세례 요한의 아빠. 이 사람에게 문안하니 세례 요한의 엄마입니다. 그리고 이 엄마가 마리아가 문안할 때 예수님이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마리아도 그 축복을 듣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자,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말합니다. 오,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네요. 자, 그리고 이제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자, 세례 요한의 부모 이름은 바로 엄마는 엘리사벳, 그리고 아빠는 사가랴가 되겠습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 7744번님, 아버지의 요셉, 어머니 마리아. 어우, 거의 뭐 이거는 제가 절반 정답으로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반은 정답입니다. 마음으로는 80% 정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도 100점은 안 되네요. 자, 6310번님 정답 사가랴와 엘리사벳 올려주셨습니다. 좋은 저녁 보내세요 하셨는데 감사해요. 좋은 저녁도 보내고 방송이 끝나면 좋은 저녁도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말하고 나니까 배고프네요. 4223번님 정답 잘 올려주셨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정답 올려주신 5411번님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 정답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올려주신 분들 중에서는 3567번

님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67번님 축하드리고요. 선물 받을 주소와 성함 다시 한번 문자 샵 3927번으로 지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최명자가 부릅니다.

마지막 날에 추명자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것이 단순한 예언의 성취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그 피값으로 사시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죠. 우리 성화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으로 더 채워지고, 그리고 주님을 더 사모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도 그렇게 주님을 한 걸음 더 닮아가는 오후 마무리 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심영진의 비 준비하시니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그대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두운 나날들에 대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서둘러 기도하는 것인데요. 혼자 투덜대거나 비관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곧장 나아가 아뢰면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앞이 캄캄한 자에게 빛을 보내주시는 주님.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자를 일으키시고 또 그 일으키는 일에 실증을 내지 않으시는 고마우신 주님 앞에 오늘도 기쁨을 얻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가운데 쉼과 위로를 얻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 순서도 함께 하시죠.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4월과 5월에 찬송까지 듣고 왔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문을 열면서 함께 나눈 찬양은요, 크룩스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그리고 이어서 조찬미의 아버지라는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낙심과 불안에 짓눌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아버지에게 기도로 달려갈 수 있음 기억하면서 풍성한 찬양들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찬양으로 이 시간 쉼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문자로도 함께 해주세요.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열려 있습니다. 8845번님께서 즐거운 저녁입니다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전사님, 어려움이 닥쳤을 때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이러한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저희 가족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셨어요. 아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애청자분들의 기도를 대표로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려요. 아, 그리고 1390번님께서는요, 슬로바키아로 한 달간 출장 간 남편이 건강히 조심히 잘 있다가 돌아오길 기도합니다.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세요 하셨어요. 아멘. 자, 우리 두 분의 기도 제목을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들으면서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1390번님 남편, 정말 멀리 출장 가셨는데요.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넘치는 내 삶의 노래로 흘러나오는 모든 찬양이 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입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요, 소박의 내주 되신 주를 참사랑하고 찬송이어서 영어 찬양으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듣고 오셨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기쁨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승희가 찬양하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듣고 오셨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들은요. 조준모가 찬양하는 늘 아쉬운 마음, 이어서 이정림 사모님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까지 듣고 왔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들, 또 기도 제목들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라모십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신청해주신 찬양이어서 강명식의 아버지의 노래, 그리고 기대훈의 찬송이었는데요. 나주를 멀리 떠났다 듣고 오셨습니다. 결코 지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도 함께 나눈 찬양들로 믿음의 고백 나눈 줄 믿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더욱더 풍성한 찬양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함께 해주시고 또귀 기울여 애청해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평안이 전해진 줄 믿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저는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수 시내가에. 생명수 시내가에 매주 이 시간에는 안산 꿈의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2020년 겨울 이탈리아에서 40대 한 남성이 아내와 부부싸움을 했답니다. 너무 화가 난 이 남자가

내가 화를 좀 진정시키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동네 한 바퀴를 걸을 생각이었는데 조금 걷다 보니 꼬박 일주일 동안 걸으며 무려 420km 떨어진 다른 도시까지 가게 됐어요. 새벽 2시에 수상하게 생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경찰이 출동해서 남자에게 묻습니다. 당신 누구고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남자가 처음에는 아니 내가 동네를 산책하는 사람들인데 왜 붙잡느냐고 따졌지만 곧 자기가 420km나 다른 도시에 온 것을 스스로 알고 자기도 놀랐다고 합니다. 이 남자는 아마도 막막함, 답답함, 그래서 걷기는 걷지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그냥 걸었던 인생이죠. 우리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이 남자처럼 무조건 열심히 살기는 했는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때때로 그렇게 가면서도 내가 어딜 가는지 방향을 잃어버리고 막막한 순간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무슨 소리를 들어야 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 오늘 이야기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과정의 사건을 들려줍니다. 바울이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로마 당국의 재판에 넘겨집니다. 이때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니까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이 의도는 바울이 재판을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그의 꿈이 황제 앞에서 예수님,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라도 황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로마로 본격적으로 압송되어 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우선 지명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출발점이 어디냐면 가이사랴 항구에서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죄인이 된 바울이 율리오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에게 넘겨지죠. 쇠사슬에 손이 묶인 채 배에 탄 바울과 일행이 그 조그만 배가 로마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배는 한 번에 로마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의 튀르키예, 옛날엔 터키라고 했죠. 이 남쪽에 가면 무라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 여긴 좀 항구가 큽니다. 여기에 도착을 해서 배를 갈아타는데 그 당시에는 지중해에서 가장 큰 배를 갈아타요. 이 배는 이집트에서 곡물을 싣고 로마로 그 곡물을 운송하는 수송선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 배는 당대의 최고의 규모를 가졌던 배예요. 길이만 50m가 넘는 큰 배에다가 선원들이 다 뭐 해가지고 합쳐서 승객들까지 그 배에 바울과 함께 276명이 승선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이런 압도적인 배를 보면 이야, 저 배는 웬만한 태풍에도
끄떡 안 하.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바울이 갈아탄 배를 보면서 야, 이 정도면 뭐 웬만한 폭풍에도 끄떡 없겠지 이렇게 안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배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항해가 점점점 늦어집니다. 그리고 어느덧 이 당시 계절이 늦가을로 접어들어요. 이 늦가을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예요. 늦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암묵적으로 아, 항해 시즌이 끝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지만 지중해는 거꾸로입니다. 겨울에 바람과 태풍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보통 지중해 사람들은 11월 말부터 그 다음에 3월까지는 항해를 하지 않는 게 상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 배가 지금 가고 있는 지중해에서 늦가을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도 죄수를 호송해야 되고 또 목표가 있으니 선원들은 배가 크고 그러니 괜찮겠지라며 항해를 강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는 다시 튀르키예에서 그리스 남쪽에 미항이라는 항구에 도착을 해요. 이때 이 미항에서 죄수의 신분이었던 사도 바울이 입을 열어서 뭐라고 건의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전도를 다니면서 이 지중해 바다를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렇게 늦가을 겨울로 접어들면 바다가 위험해지니 지금 이 배가 계속 항해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러니 할수 있으면 이 항구에서 좀 쉬었다가 봄이 되거나 상황이 좋아지면 떠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얘기해요. 하지만 바울은 이미 죄수의 신분이었고 더군다나 평생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선장과 선원들은 그의 말도 무시할 뿐더러 은근히 자기들이 뱃사람인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괜찮다. 항해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백부장은 결국은 그래도 전문가들의 말을 따라서 위험한 줄 알지만 항해를 강행하게 해요. 이때 그들이 위험한데도 배를 계속 항해하는데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옵니다. 선원들은 속으로 고바 우리 말이 맞잖아 라고 쾌제를 부리며 닻을 올리고 배는 마치 정말 미끄러지듯 아무 일 없이 순항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 일 없이 순항할 줄 알았던 이 배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엄청난 광풍이 배에 몰아칩니다. 성경은 이 태풍을 유라굴로라고 불러요. 이거는 남동풍에서 저쪽 북쪽에서 오는 바람이 합류해서 생기는 지중해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바람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무섭든지 파도가 점점점 세게 뱃전을 후려치고 돛대가 짐승처럼 울부짖습니다. 선원들이 자기들의 영역을 벗어나기 시작하니까 결국 그들은 손을 놓고 조탈을 포기하고 이제는 바람에 배를 맡깁니다. 다음 날이 됐는데도 여전히 돌풍이 거세자 사람들이 짐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하고 3일째가 됐을 때도 바람이 잦아들지 않자 배에
너무

중요한 장비들까지 사람들은 바다에 던지며 사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좀처럼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요. 더군다나 몇 날 며칠 잔뜩 낀 구름 때문에 며칠째 별을 볼 수 없었어요. 고대 사람들은 별을 보고 방향과 또는 위치를 확인하기 때문에 몇 날 며칠 별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 이 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맞는지 알 수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몇 날 며칠 계속되자 점점점 지쳐가던 배 안의 사람들은 하나 둘씩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고 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멍하니 허공을 쳐다보며 넋나간 사람처럼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배에는 죽음과 절망과 공포의 공기가 가득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때 침묵을 깨고 한 남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담대한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뭐라고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죄수였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 죄수인 사도 바울이 그 절망의 공포 속에서 혼자 벌떡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외쳤는지 오늘 성경 24절, 2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눈 감지 말아요. 한 발짝 삐끗하는 사이에 그냥 이거 얘기를 놓치니까. 바울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반드시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무사히 지킬 것이고 너와 함께 가는 사람들도 내가 다 무사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약속을 들려주셨으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275명의 절망 가운데 한 명의 희망의 메시지. 모두가 지금 거세게 몰아치는 미래도 희망도 없는 돌풍 앞에 당연히 절망하고 울부짖고 있는 상황에서 단 한 사람만 괜찮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바울은 무슨 근거로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있는 이 상황을 이겨내고 있는 걸까? 모두가 길을 잃었을 때 혼자만 그 길을 되찾는 바울의 비결은 자기 눈앞에 있는 돌풍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내 눈앞에 돌풍을 보니까 동료들이 다 절망에 떨고 있을 때 그는 뭘 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최종의 비전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너무 중요한 메시지로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살다 보면 우리 삶이 휘청거리고 우리 가정과 삶의 터전이 방황할 때가 생겨요.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지금의 상황만 생각하지 말고 이 상황 너머의 끝에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어떻게 만드실지,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 하나님이 이루실 비전을 찾고 보는 시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꾸 안 좋은 상황에 안주하고 싶죠. 우리는 지금 너무 힘드니까 아, 나는 안 돼.

되려나 봐, 이게 끝인가 봐. 그 이유는 인간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세상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돈이 지금 없고, 내가 가진 체력과 또는 어떤 능력이 바닥이 나면, 나는 내가 할수 있는 게 없잖아. 그래서 나는 인생이 끝났다고 절망을 하는 거예요. 카드값, 대출값, 어음값, 날짜는 다가오는데 내가 이거를 내 힘으로 갚을 길이 없을 때 사람들이 옆에서 아무리 괜찮다고 말해도 나는 내 힘이 없으니, 방법이 없으니 난 망한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뭔가 내가 가진 것의 한계를 느껴서 절망하고 있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한계에 부딪힌 것이지 내 인생이 끝난 건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할수 있는 거에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그 한계만 바라보면서 절망하는 대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 우리 삶의 터전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꾸 바라보는 게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너무 중요하다. 뉴욕 주립대 연구팀이 이런 실험을 합니다. 과체중 여성들 6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눈 뒤 현금을 줘요.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해서 식사할 수 있도록 돈을 줘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그룹에게는 최근에 나에게 일어났던 평범한 일상들을 한번 머릿속에 회상하고 음식을 주문하고 먹게 해요. 두 번째 그룹에게는 일부러 음식을 주문하기 전에 앞으로 나에게 있을 좋은 일, 긍정적인 사건을 상상하게 한 다음에 음식을 주문하고 먹게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달 뒤에 예쁜 드레스를 입고 파티에 가는 모습 이런 걸 상상하게 한 다음에 음식을 주문하고 먹게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평범한 일상을 떠올린 그룹은 평균 710칼로리 정도를 음식을 섭취하더래요. 그런데 미래를 상상하고 자기를 씩 웃게 좋은 걸 상상하게 만든 다음에 음식을 먹게 했더니 똑같은 돈을 가지고 같은 식당에서 평균 519칼로리만 섭취를 하게 하더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사람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긍정적으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오늘의 내 충동과 감정을 이겨낼 수 있는 통제력이 생기더라. 그러니까 내가 겪었던 과거의 어려운 일이나 지금 힘든 일을 뭐 이렇게 이런 현실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힘들어도 내일이면 뭐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좋을 거야.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자꾸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을 자기 머릿속에서 떠올렸더니 오늘 내게 어떤 어려움들을 이겨낼 힘을 갖게 되더라. 이것을 전문 용어로 사파적 미래 사고라고 부른대요. 그냥 내 머릿속에 일어날 가능성에 불과한 내 미래를 머릿속에 상상만 해도 그 사람이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 아니, 사람이 그런 상상만 해도 절제도 되고 오늘 어떤 어려움을 이길 힘이 생긴다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 우리 가정의 미래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꿈을 꾸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잘하신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늘 우리는 예수 믿으면 말씀이 우리에게 상상하게 하고 꿈꾸게 하고 우리가 도전하게 만드는 게 예수 믿는 힘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어느 날

0: 복음을 전하다가 사방에서 날아오는 돌을 맞고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졌어요. 말 그대로 지금 스데반은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스데반은 혼자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가 가장 어려운 죽음의 고통에서도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봤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맞이하고 계심을 그는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렇게 스데반이 지금 내가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자기의 미래를, 비전을 바라보는 순간 스데반은 그 상황에서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아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요, 결말을 다 알고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주인공이 막 중간에 막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뭐 총에 맞고 뭐 그러면 어떡하지? 저거 주인공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야? 막 이러고 우리 가슴 졸, 결말을 모르면 가슴 졸여요. 그런데 결말을 아는 사람은 안 졸여. 씩 웃으면서 내가 알아. 인생도요, 내 결말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거나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의 결말을 알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결말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이루어지리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결말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무슨 일을 만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폭풍을 만나고 어떤 위치를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결말은, 우리의 가정의 결말은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내 인생이 이리저리 휩쓸려 가는 것 같고 우리 가정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아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꽉 붙들고 끝까지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결론은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우린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당장 길을 잃었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포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그 마지막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잃어버린 길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너머에 이루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자랑 다 내려놓고 그 종이 한 장에 불과한 자존심 내려놓고 예수님께 100% 항복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인생에 바울처럼 풍랑 속에서 길을 찾아 당당히 걸어가는 여러분의 인생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1: 생명수 시내가에 지금까지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407-9191번, 지역번호 031-407-9191 꿈의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수 시내가에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은혜동산교회가 설립 10주년 기념예배 및 전도축제를 개최합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은혜동산교회에서 9월 6일 주일 오전 11시에는 10주년 기념예배, 12시 30분에는 참석하신 분들을 위한 식사교재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어서 오후 2시에는 10주년 전도축제가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남노회, 남선교회 부산연합회에서 주최하는 2016 연합부흥사경회가 열립니다. 전도서 9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 경험자의 가르침이란 주제로 열리며 봉덕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성순 목사님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9월 6일 오후 3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울산 한세로교회에서 열리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창립 30주년 기념 예은교회 사랑나눔 바자회와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사랑나눔 바자회 예은 플리마켓은 9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9월 13일 주일에는 라이프로드 싱어즈와 함께하는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9월 13일 주일 저녁 7시에 북구 가재길에 위치한 예은교회 본당에서 열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6-8885번, 지역번호 052-286-8885 예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시 동구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9일 토요일 저녁 7시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울산 미포교회에서 열리며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예배의 자리로 마련된 이번 집회에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교회 청년부나 청소년부 등 단체로 참석하기 원하시는 경우에는 지역번호 052-233-7424번, 지역번호 052-233-7424 울산 미포교회로 문의하시고 참석 인원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더블릿지 울산에서 주최하고 10대들의 둥지가 주관하는 3회 더블릿지 울산학교 기도운동이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과 함께 수용로교회 고등부 담당 조창민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번 집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남구 문수로에 위치한 대흥교회에서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앞서 2시부터는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체험부스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0대들의 둥지 홈페이지나 더블릿지 울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YWCA에서 진로캠프 유르트를 개최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1층 강당에서 직업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총 8가지의 직업체험 부스가 마련돼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 탈북민 자녀 등 이주 배경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977-3520번, 지역번호 052-977-352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교회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교실을 개최합니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텅드럼, 플롯, 합창, 아트놀이, 키즈베이킹, 탁구, 워십, 캘리그라피, 꽃꽂이, 실용부동산, 스마트폰 사용법 등 재밌고 다채로운 강좌를 제공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7-1901번, 지역번호 052-257-1901번 대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명동교회 김용기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명동교회 김용기 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참 만만치 않죠. 힘들고 어렵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참 그게 쉽지 않더군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또 희망이 보이다가도 절망이 오고, 또 소망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 고통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야, 이것이 인생인가? 때로는 이렇게 살아서 뭐 하는가? 이렇게 사는 게 뭘까? 참 힘겹고 어려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기쁘게 살려고 힘을 내보는데 힘이 안 날 때가 많습니다. 나도 행복하고 싶은데 내 삶의 현실은 너무 처절합니다. 행복이 저 멀리에 있는 것 같고,

행복은 남의 얘기 같고 행복은 나와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내 삶의 모습을 볼 때, 야, 내가 이러려고 살았는가? 내가 이러려고 이 일을 하고 갔는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을 살면 살수록 그 고독과 쓸쓸함과 아픔과 괴로움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 무엇인가 소망을 가지고 잡아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별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먹고 자고 일어나듯이 그냥 단순한 일상의 반복이고 내 미래는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돌아오는 얘기는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빠, 아빠가 있어서 내 삶은 더 괴로워, 더 힘들어. 이런 얘기를 들 때는 정말로 처절하게 내 인생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드니까요, 참 고독하고 쓸쓸합니다. 힘듭니다. 이렇게 내 삶이 맞춰지는가 싶습니다. 누군가는 얘기합니다. 인생은 늪에 빠진 것 같다고. 늪에 빠진 내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어린 시절에는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젊은 날에는 최선을 다해서 직장에서 힘을 다해서 인정받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늪이 있더군요. 그 늪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돈일까? 사람일까? 그게 자식일까? 그게 내가 인생의 목표로 삼은 나의 꿈일까? 해봤지만 그것이 나를 건져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병든 몸이고 아픈 몸이고 희망도 미래도 없는 것 같은 나의 삶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와서 위로해 주지만은 그게 참된 위로가 안 되더군요.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인생을 끝날 때 비난도 하고 어렵지만은 저는 사실 인생을 그렇게 끝내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해서 이 세상을 스스로 끝내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과 마음을 너무 이해합니다. 나도 그러고 싶었거든요. 나도 그런 상황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우연찮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항상 웃어요. 밝아요. 장난을 쳐도, 어려운 일 있어도 밝고. 궁금했습니다. 참 궁금했습니다. 왜 저분은 나하고 다르지? 그것이 동기가 되었는지 한 번도 다녀보지 못한 교회라는 곳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보았습니다. 아, 한번 나가고 이곳은 내가 다닐 곳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부터 믿음이 들진 않더군요. 그래서 몇 개월 쉬어보기도 하고 피해보기도 했는데 그래도 그분들은 참 사람에 대해서 진실하더군요. 계속 나를 위해서 기도해준다. 나에게 다가와서 함께 교회 나가보자. 인생에 소망이 있다. 인생에 꿈이 있다. 당신도 행복해질 수 있다. 당신도 참으로 인생에 복을 받을 수 있다. 복. 나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교회를 나가다가 이상하게 그 찬송가가, 그 노래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들리지 않던 목사님의 설교가 나한테 자꾸만 강하게 울림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얘기하시는 것이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 힘들고 우리의 인생 모두가 힘듭니다. 모두가 늪에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그 어떤 방법도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참된 나의 생명줄이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 저를 만나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함께 만나시지 않으십니까? 가까운 교회라도 꼭 다녀보시고, 울산에 좋은 교회 많고 전국에 좋은 교회 많고 또 제가 사는 서창에도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처음에 나와서 교회 나오면 처음부터 믿음이 들진 않습니다. 그러나 다니다 보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향한 진실된 마음,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여러분들이 진짜 함께 축복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알게 되고, 어느 순간 찬송과 가사나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거나 때로는 그 말씀이 들려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0: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고 인생의 복을 내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1: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쉬었지만 지금 다시 교회로 돌아가길 원하시는 분, 이 기쁨을 다시 누리길 원하시는 분들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작성해 주시면 원하시는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하나님이 1분 찬양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은광교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미국 MD 앤더슨 병원의 종신 교수인 김희신 박사님, 암 전문의로 유명한데요. 김 박사님은 최고의 건강 비결은 감사신앙이고 감사는 만병통치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은 장로님이신데요. 김 장로님은 특히 감사 찬양을 많이 하면 건강에 좋아서 찬양대원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서 면역세포가 200배이고 찬양 직후엔 500배나 면역세포가 증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의학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들이 감사신앙으로 치유돼서 장수한 경우를 많이 목격했다고 간증하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지를 삶 속에서 체험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인데요.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될 줄로 믿습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감사하는 방송 가족들을 모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97편 함께합니다. 하늘이 그의 의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 하였나이다. 지혜 말씀 시편 97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터, 일상, 가족에 감사하고요. 믿음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하나님도 예수님도 잘 몰랐었는데 극동방송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고
1: 늘 듣던 프로그램이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같아요.
2: 좋게 말씀 들어오는 게 극동방송이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성경책도 읽고 싶고 그래서 막 성경책을 직접 사다가 읽고 또 우리 작은 딸한테 성경책 사
3: 근 10년을 넘게 병원을 다녔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때문에 병원을 오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전축을 무심코 다이얼을 돌렸는데 극동 방송에 맞춰준 것입니다. 24시간을 고정해 놓고 듣기 시작을 하였는데 그때 흘러나오는 복음들이 믿기어지기 시작을 하였고 아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4: 하나님께서는 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삶에 찾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귀한 헌금이 이렇게 누군가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다시 한번 이 생명사역에 헌신하실 분을 찾습니다.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0: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14시간 생방송으로 복음의 전파가 멈추지 않도록 함께할 전파 선교사 복음의 통로를 기다립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복음을 보내고 내가 만나지 못하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 당신의 헌신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어지는 생명의 방송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선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청취를 부탁드립니다.
1: 노반 정도도 할 수 없고 이런데 이 전파선교사 말로 정말 생명 살리는 그런 방송 같아요. 이게.
2: 극동방송을 들어서 감동을 받고 이렇게 시작을 된 거니까 당연히 저도 한번 조금이란 미약하지만 힘이 돼서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흔쾌히 제가 직접 가입했습니다.
3: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인생의 모든 삶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해준 극동방송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하나님이 죄 많고 연약한 우리를 참아주신다는 것은 참 익숙한데 우리 때문에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신다니요. 심지어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노래하신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스스로가 그렇게 대견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실수했던 순간, 마음이 좁아졌던 순간, 뒤돌아서 후회했던 순간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 사랑을 한 번도 거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 찬양 가운데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느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안녕하세요, 조시연입니다.

네, 오늘 첫 곡은 러빔의 하나님의 열심 들려드렸습니다. 9월 9일 수요일 저녁, 수요일 밤에 인사드립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진행을 맡은 조시현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하시고 참아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노래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저녁 그 가슴 벅찬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 말씀하시는 오늘 이 저녁. 오늘 하루 스스로가 부족해 보였을지언정 찬양 가운데 나를 기뻐하시고 너무 즐거워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누리는 오늘 이 저녁,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어서 두 곡의 찬양 들려드릴게요. Keith와 Kristen Getty가 부른 All My Boast Is in Jesus, 나의 자랑 오직 예수 안에, 그리고 스티븐 커티스 채프먼이 부릅니다. 거룩, 거룩, 거룩, Holy, Holy, Holy.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하리라. 스바냐 3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브닝 프레이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했습니다. 스티븐 커티스 챕먼이 부른 Holy, Holy, Holy. 그리고 그 전에 들으신 곡은 All My Boast Is in Jesus. 키스와 크리스틴 게리의 찬양 함께했습니다. 5226번님께서요. 피디님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늘내 마음에 있어 기도하는 분이라고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5265번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웨이메이커 찬양 신청합니다.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온 세상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졌기에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신청해주신 찬양,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마커스 워십의 찬양이었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 웨이메이커. 5265번님의 신청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9월 9일 수요일 저녁, 수요일 밤에 함께한 이브닝 프레이즈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은 내 삶의 이유라, 남궁송옥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제작 진행의 조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0: 하나님도 예수님도 잘 몰랐었는데 극동방송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고
1: 늘 듣던 프로그램이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같아요.
2: 좋게 말씀 들어오는 게 극동방송이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성경책도 읽고 싶고 그래서 막 성경책을 직접 사다가 읽고 또 우리 작은 딸한테 성경책
3: 근 10년을 넘게 병원을 다녔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때문에 병원을 오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전축을 무심코 다이얼을 돌렸는데 극동 방송에 맞춰진 것입니다. 24시간을 고정해 놓고 듣기 시작을 하였는데 그때 흘러나오는 복음들이 믿기어지기 시작을 하였고 아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4: 하나님께서는 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삶에 찾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귀한 헌금이 이렇게 누군가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다시 한번 이 생명사역에 헌신하실 분을 찾습니다.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14시간 생방송으로 복음의 전파가 멈추지 않도록 함께할 전파 선교사 복음의 통로를 기다립니다.

0: 기다립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복음을 보내고 내가 만나지 못하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 당신의 헌신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어지는 생명의 방송 2026년 울산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선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청취를 부탁드립니다.
1: 노반정도도 할 수 없고 이런데 이 전파선교사 말로 정말 생명 살리는 그런 방송 같아요. 이게.
2: 극동방송을 들어서 감동을 받고 이렇게 시작을 된 거니까 당연히 저도 한번 조금이라도 미약하지만 힘이 돼서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흔쾌히 제가 직접 가입했습니다.
3: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인생의 모든 삶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해준 극동방송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63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믿음의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와 함께합니다. 어거스틴의 참회록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자 서방교회의 4대 성자 중 한 명인 어거스틴의 진솔한 고백을 담고 있는 책으로 방황하던 자신의 삶에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내적 고백의 형태로 기록한 작품입니다. 제1장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고백. 오 주여, 주님의 위대하심이 어찌 그리 큰지요.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권능은 참으로 크고 높으며 주님의 지혜는 무궁합니다. 이제 주님이 지으신 만물 가운데 한 줌의 흙에 불과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으며 교만으로 가득 찬 인간이 입술을 열어 감히 주님을 찬양하려고 합니다. 당신의 피조물이며 미천한 인간이 당신을 찬양하려 합니다. 주님은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라고 우리를 깨우십니다. 우리는 오로지 주님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나니 우리 영혼은 주님 안에서 쉼을 얻을 때까지 평안을 모릅니다. 주여,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소서.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주님을 부르는 것과 찬양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그리고 주님을 아는 것과 주님을 부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찌 주님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당신을 알지 못하는 자는 당신을 전혀 다른 신으로 부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을 알기 위해 먼저 당신을 불러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믿지 않는 자가 어찌 당신을 부를 수 있습니까? 혹은 말씀 전하는 자 없이 어찌 믿을 수 있습니까? 주님을 찾는 자들은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주님을 찾은 자는 주님을 찬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 주여, 나는 주님을 먼저 부름으로 주님을 찾을 것이며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부를 것입니다. 이미 주님에 대해 들은 게 있기 때문입니다. 주여, 당신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전도자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내게 허락하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당신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당신밖에 주라 할 자가 누구리이까?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 누가 하나님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고 선하시고 전지전능하십니다. 자비로우시면서도 가장 공의로우십니다. 항상 은밀한 중에 계신 것 같으면서도 우리와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십니다. 지극히 아름다우시면서도 가장 강하시고 흔들리지 않으시면서도 불가해하시고 불변하신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변하십니다. 결코 새롭지도 그렇다고 구태의연하지도 않으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거만한 자들에게는 그들도 모르게 노쇠하게 하시고 항상 일하시면서도 항상 쉬시고 전혀 부족함이 없으시면서도 여전히 모으시고 양육하시고 채우시고 나누어 주시며 만드시고 기르시고 성숙해 하십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시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격정이 없으시고 질투하시되 안온하시며 후회하시되 슬퍼하시지 않고 진노하시되 평온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말씀과 섭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찾던 것을 다시 받으시나 결코

하나도 잃은 것 없이 빚을 탕감해 주시기도 합니다.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거룩한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내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요? 인간이 당신께 무슨 말을 아뢰을 수 있는지요? 이는 가장 유창한 달변가조차도 당신 앞에서는 벙어리가 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당신께 아뢰지 않고 잠잠히 있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오, 당신 안에서 내 영혼이 안식을 얻기를. 당신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가 당신께 흠뻑 취해 죄악을 잊어버리고 나의 유일한 소망이자 기쁨 되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기를 간구합니다. 당신은 내게 어떤 존재이신지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깨닫게 하소서. 또한 나는 당신께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어찌 당신이 나의 사랑을 간절히 바라시며 드리지 않을 경우 진노하여 비참한 화가 있으리라고 위협까지 하시나이까?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무슨 저주라도 된다는 말씀이신지요? 오, 나에게 자비를 베푸사 가르쳐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오, 주여, 당신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옵소서. 나는 너의 구원이니라 하고 내 영혼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보소서, 나의 주여. 나의 마음이 당신 앞에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나의 귀를 여시고 나의 영혼에게 나는 너의 구원이니라 하고 말씀하소서. 그리고 내가 이 음성을 듣고 서둘러 당신을 붙들게 하옵소서. 나에게서 당신의 얼굴을 숨기지 마옵소서. 나로 죽게 하소서. 죽지 않기 위하여 오로지 당신의 얼굴을 보게 하소서.

0: 하나님도 예수님도 잘 몰랐었는데 극동방송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고
1: 늘 듣던 프로그램이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같아요.
2: 좋게 말씀 들어오는 게 극동방송이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성경책도 읽고 싶고 그래서 막 성경책을 직접 사다가 읽고 또 우리 작은 딸한테 성경책
3: 근 10년을 넘게 병원을 다녔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때문에 병원을 오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전축을 무심코 다이얼을 돌렸는데 극동방송에 맞춰진 것입니다. 24시간을 고정해 놓고 듣기 시작을 하였는데 그때 흘러나오는 복음들이 느껴지기 시작을 하였고 아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4: 하나님께서는 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삶에 찾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귀한 헌금이 이렇게 누군가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다시 한번 이 생명사역에 헌신하실 분을 찾습니다.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14시간 생방송으로 복음의 전파가 멈추지 않도록 함께할 전파 선교사 복음의 통로를 기다립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복음을 보내고 내가 만나지 못하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 당신의 헌신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통로가

0: 됩니다.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어지는 생명의 방송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청취를 부탁드립니다.
1: 뭐 반정도도 할 수 없고 이런데 이 전파 선교사 말로 정말 생명 살리는 그런 방송 같아요. 이게.
2: 극동방송을 들어서 감동을 받고 이렇게 시작을 된 거니까 당연히 저도 한번 조금이란 미약하지만 힘이 돼서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렇게 제가 직접 가입했습니다.
3: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인생의 모든 삶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해준 극동방송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니다.

0: 갑시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이 고백은 우리 그리스찬들에게 신앙의 핵심의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밤 그 고백 앞에 서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CC 와이넌스의 I Surrender All 들으셨습니다. 내려놓는다라는 말을 우리는 참 많이 씁니다. 그런데 막상 내려놓으려고 하면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놓으면 큰일이 날것 같으니까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눴던 첫 곡의 제목이 모든 것을 항복합니다. 뭐 내가 다 내어드린다라는 I surrender all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고백은 하나님께 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기는 길이 아닐까. 내가 붙들고 끙끙대던 것을 그분 손에 다 맡기는 것이니까 무엇보다 나보다 훨씬 크고 지혜로운 분께 맡기는 것이 그게 큰 손해일까 싶습니다. 오늘 밤 혼자 붙들고 씨름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분 앞에 내려놓아 보시면 어떨까? 뭐 저도 뭔가 붙들고 있다면 이 밤에 주님 앞에 I surrender all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 함께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빨간 약의 Just One, 김도연의 믿음의 모험, 그리고 조준모와 비안이 함께한 테이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Elevation Worship과 Torrent Wells가 함께한 Never Lost, 그리고 Brooke Ligertwood와 Brandon Lake가 함께한 Honey in the Lock, 그리고 Bethel Music과 Josh Baldwin이 함께한 Stand in Your Love까지 전해드렸습니다. 3025번 쓰시는 분께서 늦은 시간 성경 쓰기하며 방송 듣고 있어요. 은혜의 찬송 너무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7568번님, 남편이 술이 많이 취하여 집도 제대로 못 찾아오고 전철을 잘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속 썩이고 있네요. 집까지 무사히 돌아오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참 우리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예, 기도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남편분이 걱정되죠. 밤늦게 11시 넘었는데 집도 못 찾아오고 계시면, 예, 이미 이제 집에 찾아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술도 끊고 더 예수님을 믿는 그런 남편분이 되시도록, 믿음의 가정을 잘 이루는 가장이 되도록 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1의 성령이여 내 영혼을 마커스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오랫동안 야구 선수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우연히 드린 예배로 주님을 만난 청년이 있었습니다. 감격을 주체하지 못한 이 청년은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신이 예배 중에 느꼈던 하나님의 손길을 설명하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전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그러자 목사님은 이 청년에게 하루에 한 시간만 변하면 된다면서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하루에 15분은 성경을 묵상하고요. 하루에 15분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15분은 나에게 했듯이 당신이 만난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나머지 15분은 선행을 실천하면 평생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은 목사님의 말을 믿고 그날부터 이 수칙을 지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24살에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이 청년은 49년 동안 90만 명을 전도한 바로 빌리 썬데이입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커다란 변화는 작은 결심에서 시작합니다. 하루에 한 시간,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이 힘들다면 30분, 그것도 좀 힘이 든다면 단 10분만이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내가 되기 위해 결단을 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빌리 선데이 이분은 야구선수로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변화된 삶을 산 것으로 참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분에 대한 그 사파를 봤는데 그 전도를 할 때도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시는지 그냥 온 몸을 던져서 이렇게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운동선수여서 어떤 루틴이 생기면 이것을 매일매일 습관화하는 것이 좀 가능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요. 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 루틴이 쉬운 거는 아닙니다. 하루에 한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성경 묵상과 기도와 전도와 선행을 실천했던 빌리 선데이를 본받아 우리도 하루에 30분, 1시간, 10분이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말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문자 샵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빌리 선데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어떤 거를 내가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냥 이렇게 좀 단순하게 333 생각해 봤어요. 하루에 3분이라도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3분 동안 기도하고 3분 동안 하나님께 찬양하리라. 뭐 물론 제가 세 분에게 전도하면 참 좋겠지만 하루에 세 명 전도하는 것도 생각처럼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1년에 한 명은 제가 꼭 전도를 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며 또 준비하고 있는데요. 전도하기 앞서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영혼을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를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 최근에도 어떤 분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사진을 찍어서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는데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그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진 것은 정말 자라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씨를 뿌리고 우리는 물을 주지만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부지런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 사랑 얼마나 이지은의 찬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날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 사랑을 온누리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것을 하더라도 하루에 10분 아니면 하루에 1분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해서 쓰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 가슴 깊이 새기면서 사나 죽으나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레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루에 어떤 시간을 떼어내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도 좋고요. 기도해도 좋고요. 나지막히 찬양을 올려드려도 좋고요.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해도 좋겠습니다. 선행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 어떤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하나님은 그분께 선택권을 내어드리는 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위렌 위어스비 목사님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라 하면 우리는 흔히 남들보다 앞서는 성공이나 부유함, 만사의 형통함을 떠올리곤 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복은 세상이 말하는 조건이나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눈앞에 화려한 소돔을 택한 롯과 달리 들판에 나그네의 삶을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방패이며 너의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선물은 물질이나 형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당신 자신인 것이죠. 날마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림으로 하늘에 참된 평안을 누리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서울에 내가 주인 삼은으로 달빛가스펠 을문을 열었습니다. 내 영혼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에필로그에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앤 머레이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하은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팀의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송정미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강명식의 승리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켈리 윌라드의 주의 신을 내가 떠나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호연의 믿음 따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위클래시아의 이를 위해 부르셨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홀리원의 성경책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유요한의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친 뒤에 그 뒤가 나중이 없다면 주님을 믿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주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함을 입어서 하나님과 함께 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이 세상의 힘듦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다 견뎌내고 이겨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 곁에 가기를 소망하기도 하고요. 저 하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삶의 희망을 갖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저 이 세상을 떠나 주님 곁에 가고 싶어요가 아니라 천국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저 천국의 삶을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천국에서의 삶에 주님과 함께할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도 이 세상에서도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찬송 전해드렸습니다. 주님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두렵지는 않겠죠? 그립던 또 그리워하던 그 주님을 만날 생각에 아마 벅차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떠난다는 게 우리에게 슬픔을 줄 때도 있어요. 정든 가족들, 친구들을 떠나서 잠시 떨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 때문일 텐데, 하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저 천국에서의 삶은 이런 고통도 아픔도 없고 그리움도 없고 주님과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갈 그날이라는 거 생각만 해도 너무나 행복해지지 않으십니까? 주변에 이 시간에도 이 땅을 떠나서 주님 곁으로 가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최근에 저에게 신앙을 물려주신 우리 외할머니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으로 가셨는데, 천국 소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해주시던, 그 사랑으로 품어주시던, 그 은혜를 나눠주시던 할머니를 만날 수 없다는 게 또 슬프기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다시 천국에서 만날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기를,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런 하나님을 전해서 나중에 천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그 꿈을 같이 꾸기를, 여러분도 더 노력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과 외부의 소식들 함께 전해드릴 텐데요. AM 1188kHz 또 제주 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에서 FM 채널을 통해서 만나 뵙고 계십니다. 오늘은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한 기쁜 또 이야기를 나누는 너와 나의 어울림 준비하고 있고요. 간추린 소식과 또 자세한 날씨도 전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복음 통일을 위한 한 줄의 기도도 좋고요. 또 응원의 메시지도 좋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그런 은혜의 사연들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0: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남북 간 청년들이 통일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시간.
1: 너와 나의 홀리.
0: 자, 오늘도 남북한 2030 청년들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웅이입니다.
4: 안녕하세요. 취준생 옥순입니다.
5: 네, 안녕하세요. 대학원을 졸업하고 NGO를 운영하고 있는 철수입니다.
6: 네,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원현희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4: 반갑습니다.
0: 회를 거듭할수록 우리 청년들의 솔직하고

0: 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열망이 느껴지는 시간, 너와 나의 어울림 오늘도 함께 할 텐데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통일의 모습은 어떤가요? 남북은 그동안 여러 가지 통일의 모습을 논의도 했고 각자 주장을 한 바도 있습니다.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지만 하나된 모습을 주장하는 연방제도 있었고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3단계 통일 구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용어들보다 적화통일, 평화통일 같이 무력에 의한 통일 또는 대화와 교류를 통한 평화적인 통일의 방법도 있을 거고요. 남북한 사이에 벌어져 버린 경제적인 격차를 바탕으로 한 흡수 통일의 모습도 있을 겁니다. 다양한 통일의 모습 그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또 북한의 동포들이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이 사회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통일이 돼야겠죠. 오늘은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바람직한 통일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0: 바람직한 통일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는 2039 청년분들 가운데 무려 세 분이 북조선 출신이십니다. 예, 북한에서는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북에서도 이제 배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북한에서 생각하는 통일의 모습은 어떤가요? 어떤 방식인가요?
2: 너무 어릴 적이어가지고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약간 북한에 의해서 통일이 되는 거를 되게 많이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0: 북한이 네. 주도해서 네네. 하는 통일?
2: 맞죠?
3: 네. 맞나요? 저 역시도 이제 학교에서 통일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을 때 전쟁으로 인한 통일의 모습은 아니었으나 어디까지나 북한 체제가 이제 남한 체제를 흡수하는 결론적으로 보면 흡수 통일을 교육했던 것 같습니다.
0: 네. 이제 북한의 체제가 유지가 되면서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 네, 사회주의 맞습니다. 체제로 네. 통일이 되는 모습을 맞아요. 그렸군요. 네. 제가 생각했던 거랑 사실 조금 달라요.
2: 아, 그래요?
0: 네. 우리 남한에서 생각했을 때는 북한은 적화통일, 무력으로 이제 전쟁을 또 일으켜서 분명히 통일을 시킬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4: 네, 맞아요. 그래서 전쟁이 날 것 같기도 하고
0: 또 북한이 또 쳐들어오지 않을까
4: 네, 그랬었는데 그 평화통일을 북한에서도 원하고 있었다고 하니
0: 그게 조금 새롭네요.
2: 그 평화라는 개념이 이제 한국에서 말하는 평화와 이제 북한에서 말하는 평화가 좀 다른 것 같고 이제 적화통일이라고 말씀해 주신 이유가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어떤 맥락에서 그러냐면 이제 남한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잖아요. 미군에 의해서 우리가 분단이 됐기 때문에 이제 미군을 내쫓고 평화통일을 이루려면 미군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미군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0: 전쟁을
2: 해야 돼.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의 적화통일을 얘기하는 건 맞아요.
0: 남한에 미군이 없으면 평화적으로 전쟁 없이 통일을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북한에서는. 예.
5: 그 우리 학교들에 가면 네. 학교 그 벽에도 미제 식량이들을 몰아내자 그 포스터가 걸려 있잖아요.
3: 맞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0: 네. 북에서도 어쨌든 전쟁을 할 수도 있고 네. 이제 북한의 체제를 기본으로 한 통일을 원했을 거고 우리 옥수님 어때요? 우리 남쪽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중심이 된 통일을 네. 원하고 있다고 좀 배웠을 것 같아요.
4: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흡수 통일을 되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북에서 탈북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북한의 체제를 그대로 가져간 통일이 아닐 테니까 그래서 흡수 통일을 놓고서도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 기조가 아니라고 하니까 또 약간 혼란스러운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0: 흡수 통일이라고 하면은 어느 한쪽의 체제가 우위가 돼서 맞죠. 다른 체제를 버리게 하고 네. 경제나 사회나 영토나 국민들의 모든 것을 흡수한다라고 해서 이제 흡수 통일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정부 들어서 흡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시도하지 네. 않겠다, 추진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2: 저는 조금 그러면 이 정부는 북한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흡수 통일이라는 게 뭐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이제 그 좀 완전히 북한을 한국에 뭔가 편입하는 방식으로 통일을 되는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런 맥락 흡수 통일 되게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흡수 통일이 아니다 싶으면 이 사람들은 북한 정상적인 국가로 생각하나?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되게 들어서 뭐지? 이 정부는 뭐지라는 그 의구심을 어떻게 떨쳐

0: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분들.
2: 저의
0: 네.
2: 관점에서 보자면 이제 흡수 통일에 대한 그 경계를 어디까지나 가지냐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네.
2: 이제 말씀했다시피 흡수 통일이 어느 한 체제가 다른 체제의 뭐 행정이나 뭐 법적인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흡수하는 게 흡수 통일이라고 본다면은 통일이 된다는 가정하에 모든 것이 다 흡수 통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1: 네.
2: 흡수 통일을 완전히 정부에서 우리는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교적인 문제나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정치적인 개념에서 이야기는 그런 문제를 좀 피하기 위한 네
1: 북한을 좀 자극하지 않으려고
2: 네,
1: 하고
2: 그런 느낌을 좀 없지 않아 저는 받았습니다.
1: 좀 반대나 혼란을 피하기 위한
2: 네.
3: 아니 근데 여기 지금 옥순 동무가 우리 조선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흡수 당한 것 같은데.
2: 아.
1: 우리 옥순님은 어떠세요? 어쨌든 우리 남한의 정부의 입장을
0: 네.
1: 들었을 때.
0: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북쪽에서 적대적 두 국가를 들고 나왔잖아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김정은을 자극하지 말자 이런 기조로 한 발을 뺀 것 같아요. 그래서
1: 네.
0: 흡수통일은 북의 입장에서도 너희 사회에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나라의 체제로 통일을 할 거야 라고 어쨌든 자극하는 메시지이다 보니까 소극적인 통일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1: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지금의 대화 단절을 돌파해 나가기 위한 예 유인책의 하나라고 그냥 생각을 했거든요.
0: 네.
1: 결국에는 흡수 통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0: 네, 맞아.
3: 근데 이게 흡수 통일이라는 워딩에서 우리가 누구를 흡수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해봐야 돼요.
1: 오.
3: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흡수 통일을 해야 됩니다. 북한 주민들과는. 왜냐면 북한 주민들도 그걸 원하고 있어요.
1: 그렇죠.
3: 그래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아 전쟁이나 났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1: 네.
3: 말은 내면에는 전쟁이라도 나서 한국이 우리를 좀 구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누가 지나가면 어차피 우리가 이길 텐데라고 말을 바꾸긴 하지만 그러니까 주민들은 흡수의 대상이다. 그러나 북한 정권과 우리는 흡수가 불가능한
1: 그렇죠.
3: 제로섬 관계에 있어요.
1: 네.
3: 그러니까 정권 관계자들은 몰아내거나 몰락하거나 적대적일 수밖에 없고 주민들은 협력과 흡수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1: 네.
3: 그래서 우리 정부가 저는 그 흡수 통일을 반대한다는 얘기를 했을 때 만약에 이들이 정권을 대상으로 했다면 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주민들을 염두에 두고도 그 말을 했다는 것은 2,500만 북한 주민들을 버리는 의미의 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1: 네.
3: 네, 좀 양면의 감정이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네.
1: 그러니까 북에서 사실은 남쪽의 대통령이 통일을 추진하지 않겠다,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들었으면은 많은 북한 주민분들이 좀 실망을 했을까요?
3: 그렇죠.
4: 아까 되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흡수통일 얘기를 할 때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해서 찬성한다. 이 현 정부가 찬성한다라는 약간
1: 그런
4: 느낌을 느낌으로 받아들였어요.
1: 네.
4: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까지 북한과 어떤 의사소통이나 교류를 하려고 하지만 전혀
1: 네.
4: 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싫어하는 것들을 다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 정부가 원하는 게 과연 통일일까? 약간 이런 생각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흡수통일을 한다고 하면 진짜 그 주민만을 생각을 했을 때 보면 흡수통일 되게 맞는 통일이거든요.
1: 네.
4: 근데 흡수통일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어디까지나 북한 정부의 입장을 대한민국 정부가 대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되고 이렇게 와닿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1: 네.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대화의 자리로 참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끌어와야 하기 때문에라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4: 근데 지금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1: 이렇게 해도
4: 일시적으로 뭔가 대화의 문이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은 북한 정권을 결국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그 체제를
4: 그래서,
1: 네.
4: 그래서 그 대화가 뭐 일시적으로 진행이 될지 몰라도 더 이상의 전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4: 네.
3: 근데 이게 북한 내서 우리나라 정부와 대화의 자리에 나오려면 얻을 게 있어야 되는데
1: 그렇죠.
3: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와 대화해서 얻을 게 없어요.
1: 지금은
3: 미국과 대화를 하면 얻을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항상 통미봉남 정책을 할 때도 우리나라는 수단으로 그냥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나라 정부와 대화할 가치를 느낀다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 계속 북한을 대화의 자리를 이끌어낸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북한에서 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1: 네.
3: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1: 저희가 이제 이전 회차에서 적대적 두 국가 단절 상태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뭐 얘기를 나눠봐요.

0: 하지만 결국에는 대화가 재개돼야 되는 건 맞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가운데 이 정부는 흡수통일을 포기라는 그런 표현을 한 것이고, 결국에는 어쨌든 나중에 통일이 된그 시점이 되면 더 위에 있는 어떤 자본주의나 민주주의
1: 맞아요.
0: 쪽으로 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1: 그렇죠.
0: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주민들이 실망하지 않을 어떤 메시지는 분명하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바람직한 통일의 모습은 어때요? 그냥 정부끼리 이렇게 만나가지고 통일하자! 이게 맞을지, 아니면 이전에 정부들에서 외쳤던 뭐 연방제라든지, 뭐 3단계 통일 구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어떤 방식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하세요?
2: 제가 볼 때는 이제 가장 바람직한 통일이라고 하면은 이제 경제적이나 시간적이나 그런 비용을 줄이고 그리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통일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그 부분에 가장 최적화된 게 합리적인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0: 어떤 정치 체제로 빨리 통일을 하나로 딱 통합하기보다는 준비 단계가 좀 있으면
2: 네,
0: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1: 맞습니다.
0: 같고요.
1: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통일이 약간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다 보면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체제도 엄청 다르고, 또 경제적인 생활 수준도 많이 다를 텐데, 그래서 통일에 앞서 좀 교류가 조금씩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단순히 영토만 하나로 합쳐지는 게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좀 행복하게 살수 있는 그런 통일 방안이 논의가 많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사회적인 갈등을 좀 피하고 서로가 통일을 원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으면 좋겠다. 우리 철수님은 어떠세요?
3: 이게 저는 사실 매번 이런 통일에 대해서 논의할 때 약간의 아쉬움이 좀 남았었어요. 왜냐하면 늘 많은 분들이 통일을 논할 때이 북한 주민들과의 통일에 대해서 논하기보다는 어떤
0: 그렇죠.
3: 체제 간의 통일에 대해서 많이 좀 논의가 있는 것
0: 맞아요.
3: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통일을 할 대상은 북한 주민들이잖아요.
0: 그렇죠.
3: 사실 2,500만 주민이 사는 곳이 북한이고 김정은이 거기를 대변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한 주민들과 어떻게 합하여지고 어떻게 잘 살지에 대한 논의가 저는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통일은 어떤 체제 간의 어떤 합의나 점진적인 프로세스가 아니라 주민들 사이에 왕래가 있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살수 있다면 그때가 통일의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그래서 사실 탈북민들이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탈북민들이 북한에 있는
0: 그렇죠.
3: 가족들과 교류를 하고, 그래서 이런 탈북민들을 통해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아니지만 이렇게 극동방송이나 청취자분들 같이 민간에서
0: 그럼요.
3: 좀 탈북민들을 통한 북한 주민들과의 어떤 약간 제3자를 통한 교류라도 그런 교류가 조금씩 있다 보면 좀 우리가 기대하는 통일의 모습이 가까워지지 않을까
0: 아마 이
3: 그렇게
0: 이야기가 민족의 동질성을 좀 회복하는데 초점을 맞추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탈북민분도 그렇고 전 세계에 있는 흩어져 있는 700만 디아스포라도 큰 역할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과 사람들이 우리 민족이 하나 되는 것에 초점을 더 맞춰서 그런데 준비하고 실행했으면 좋겠다.
4: 교류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 이제 한국에는 북한에서 오신 분들 많잖아요. 남북 주민 간의 교류도 필요하지만, 남한과 이제 북한에 있는 주민들과의 교류도 필요하다고
0: 그렇죠.
4: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의 매개체 역할을 할수 있는 게뭐 대북 방송이나 이제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수위가 너무 세다 하면 수위 조절을 해 가면서라도 중단하는 게 아니라 그런 방송 교류를 계속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로 알아가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생각하는 통일의 모습은 제가 지금 북한에 가서 살라고 했을 때살수 있는 곳이 북한이면 통일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일단은 김정은 정권이
0: 무너져야
4: 무너져야 되고,
0: 되고.
4: 그래서 북한에 있는 모든 주민이 최소한의 인권이나 자유를 보장받는 그런
0: 그렇죠.
4: 환경이 되었을 때 이제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일단은 또 다시 돌아와서 교류가 되는 것
0: 맞아요.
4: 같아요.
3: 사실 북한
2: 모든
3: 주민
2: 시작은 교라.
3: 그 교류가 우리가 보내는 방송을 북한 주민들은 사실 굉장히 좋아했는데,
4: 지금으로부터도 교류가 될수 있는 거죠.
0: 그렇죠.
3: 약간 그런 게 있었대요. 시장에서, 장마당에서 이 보이부 사람이 보안원이 이 어떤 애가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잡아야 되는데, 그 아이한테 한국말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걸이 사람도 한국말로 해버린 거예요. 그게 서로 약간 눈이 맞아가지고, 큰일 났다.
0: 그래
4: 너도
0: 말투.
4: 봤구나.
3: 그 너도 나도 사실은 다 이미 우리 김정일 장군님께서도
2: 보지
3: 한국
2: 않았나?
3: 강의셨잖아요.
0: 자, 이렇게 우리가 바람직한 통일의 모습은 어떨까? 또 용어에 우리가 그 집착하기보다는 네. 결국

0: 한국에는 북한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 한민족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가면서 또 그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논의해야 돼요.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먼저 온 통일이라고 불리는 우리 탈북민들과의 교류도 더 많아져야 되고 또 이런 대북방송뿐만 아니라 또 한인 디아스포라 세계와도 함께 노력을 해서 북한을 어떻게든 대화의 자리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물꼬부터 텄으면 좋겠습니다. 예, 통일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니까 기도함으로 한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귀한 이야기 함께 나눠주신 2030 남북의 청년들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지금까지 웅이었습니다.
3: 옥순이었습니다.
4: 철수였습니다.
3: 편이었습니다.
0: 여러분 고맙습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격화되고 사우디 아람코 정유시설까지 공격을 받으면서 국제유가가 6주 만에 최고치로 올랐고 양측의 오판이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캐나다의 대미 보복 관세 발효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항공기 업체 봄바디어의 미국 내 판매 금지를 거론하면서 양국의 무역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올해 2분기 한국의 명목 국내 총생산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4% 늘어 4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가운데 올해 1인당 국민 총소득이 4만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인공지능이 제품 개발 비용을 크게 낮추면서 기술력보다 아이디어와 고객에 대한 이해가 창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가 전망했습니다. 또한 중앙일보는 동해안에서 오징어 어획량은 크게 줄어든 반면 참 다랑어는 올해 상반기에만 438톤이 잡히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어족자원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문화일보 보도입니다. 쿠바 정부가 미국의 제재로 지난 1년 동안 약 10조 9천억 원의 경제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하루 전력 공급이 두세 시간에 그치는 등 생활 여건도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미국에 대한 반감과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추가 정상회담과 북미 대화 재개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회령시가 철도 노반 정비에 공장과 기업소 노동자들을 동원하면서 1인당 약 1.5톤의 새 자갈까지 마련하도록 해 노동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조선일보는 짧고 강렬한 리듬이 숏폼 콘텐츠와 잘 맞는 브라질 펑크가 K-POP에 잇따라 접목되면서 세계 음악 시장의 새로운 흐름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해상 전면전 양상으로 격화하면서 국제유가가 6주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런던 선물시장에서 11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배럴당 97달러 73센트의 거래를 마쳤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배럴당 93달러 10센트까지 상승했습니다. 미국 중부사령부가 오만만과 하르그섬 일대에서 이란 유조선 3척을 격침했다고 발표한 데 이어 하루 40만 배럴의 원유 처리 능력을 갖춘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정유시설까지 공격받으면서 원유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와 해상 봉쇄, 군사 타격을 병행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란 내부에서는 강경 군부의 입지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란이 미군 기지나 에너지 시설을 제한적으로 공격하며 미국을 협상장으로 끌어내려 할 가능성이 있다며 양측이 서로의 한계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오판이 발생할 경우 전면전으로 번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항공기 제조업체 봄바디어를 겨냥해 미국에서 항공기를 생산하지 않으면 미국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미국에서 봄바디어 판매는 더 이상 없다며 미국 시장을 원한다면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번 발언은 캐나다가 미국의 50% 관세에 맞서 약 2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15에서 50%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 직전에 나왔습니다.

만 봄바디어 항공기 대부분이 미국 업체가 생산한 엔진을 사용하고 봄바디어 역시 미국에서 약 3,500명을 고용하고 2,800개 공급업체와 거래하고 있어 실제 판매 금지가 어떻게 시행될지는 불투명합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갈등이 관세 맞불을 넘어 상대국 대표 기업과 산업의 시장 접근을 직접 제한하는 단계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올해 2분기 한국 경제가 수출과 민간 소비의 동반 증가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은 전 분기보다 0.6% 성장했고 수출은 반도체와 기계 장비를 중심으로 1.3%, 민간 소비는 가전제품과 음식, 숙박 등 소비가 늘면서 0.4% 증가했습니다. 특히 2분기 명목 GDP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4% 증가해 1979년 3분기 이후 4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는데요. 반도체뿐 아니라 화학제품과 선박, 도소매 등으로 실적 개선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설명입니다. 총 저축률도 45.6%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한국은행은 남은 기간 예상치 못한 충격이 없고 명목 국민 총소득 증가와 환율 안정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달러 기준 1인당 국민 총소득이 4만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제품 개발 비용이 크게 낮아지면서 전문적인 코딩 능력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고객에 대한 이해가 창업자의 중요한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샘 올트먼 오픈 AI의 최고 경영자는 최근 인터뷰에서 과거에는 기술력이 부족하면 좋은 사업 아이디어가 있어도 실제 제품으로 만들기 어려웠지만 AI가 이런 장벽을 빠르게 낮추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실제로 한 창업자는 GPT-5.6을 활용해 특정 분야에 특화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고객 50명에게 1인당 매월 약 67만 원을 받고 판매하고 있는데 기존 방식으로 개발자를 고용했다면 수백만 달러가 들었을 것이라고 올트먼은 설명했습니다. 그는 시장 규모가 작아 과거에는 사업성이 없었던 아이디어도 이제는 수익을 낼 수 있다며 고객을 깊이 이해한다면 코딩을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투자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미국의 신규 사업체 설립 신청도 300만 건을 넘어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기후 변화로 동해안의 수온과 해양 환경이 달라지면서 대표 어종도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강원도 자료에 따르면 동해안 오징어 어획량은 2021년 6,232톤에서 2024년에는 914톤까지 급감했고 지난해에는 2,759톤으로 다소 늘었지만 여전히 예년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반면 따뜻한 바다를 따라 이동하는 참다랑어 어획량은 2021년 39톤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438톤이 잡혀 이미 어획 쿼터를 채웠습니다. 어민들이 어종 변화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양식 품종을 바꾸거나 어장 변동에 맞춰 면허를 이전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차원에서도 줄어드는 오징어 어획에 대응해 어선을 지원하는 한편 늘어나는 참치 어획량에 맞춰 쿼터를 추가로 확보하고 냉동 창고를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일보 보도입니다. 쿠바 정부가 미국의 경제 제재로 지난 1년 동안 80억 달러가 넘는 피해를 입었다며 국제사회에 제재 해제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교장관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국의 제재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80억 8,3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조 9천억 원에 달한다며 전년 같은 기간보다 7% 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드리게스 장관은 일부 지역에서는 하루에 전기가 두세 시간밖에 공급되지 않아 식량 보관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의료기관에서도 비상발전기 연료와 필수의약품 부족으로 정상적인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25일 쿠바에 대한 제재를 1년 더 연장했으며 양국은 현재 연락을 유지하고 있지만 제재 해제를 위한 구체적인 협상이나 의제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쿠바 정부는 다음 달 28일 유엔 총회에서
미국의 대쿠바 봉쇄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

의견을 제출하고 국제사회 지지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미국에 대한 오랜 반감과는 별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북미 대화 재개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는 평안남도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평성

며 지난 2018년 싱가포르와 2019년 하노이 판문점에서 이뤄진 정상 간 만남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런 분위기가 미국 자체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변화로 이어진 것은 아니며 북한 당국도 최근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이 계속되는 한 강경한 대미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주민들의 기대와 당국의 공식 입장에는 상당한 온도차가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함경북도 회령시가 철도 노반을 정비하기 위해 공장과 기업소 노동자들을 대규모로 동원하면서 주민들의 부담과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가 함경북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회령시 인민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노동자들에게 철도 침목 사이에 깔린 기존 자갈을 모두 걷어내 이물질을 제거한 뒤 다시 까는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여기에 노동자 한 명당 약 1.5톤에 해당하는 1세제곱미터의 새 자갈을 직접 마련하도록 과제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공장과 기업소별로 작업 구간이 배정됐고 정비 결과가 해당 단위의 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작업 부담이 과거보다 커졌다는 설명입니다. 작업에 필요한 수레와 도구도 각 공장과 기업소가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해 일부 노동자들은 돈을 내고 동원해서 빠지는 한편 형편이 어려운 노동자들은 무더위 속에서 철도 정비와 자갈 마련까지 떠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조선일보는 빠르고 강렬한 리듬이 특징인 브라질 펑크 장르가 최근 K-POP에 잇따라 접목되며 새로운 음악 흐름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브라질 펑크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빈민가와 댄스 파티 문화에서 발전한 전자음악으로 빠른 박자와 타악기 중심의 반복적인 리듬이 특징인데요. 최근 에이티즈는 브라질 펑크를 기반으로 한 신곡 배드를 선보였고 엔하이픈도 같은 장르를 활용한 블러디 파라다이스가 담긴 앨범으로 빌보드 200 정상에 올랐습니다. 캐츠아이 역시 브라질리언 포크를 활용한 곡으로 빌보드 핫 131위에 진입하는 등 국내외 K-POP 가수들의 활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짧고 반복적인 후렴과 강렬한 안무가 몇 초 안에 시선을 끌 수 있어 숏폼 콘텐츠와 궁합이 좋다는 분석인데요. 실제 틱톡에서도 브라질 펑크와 관련한 게시물이 빠르게 늘고 있어 숏폼을 통한 음악 소비 확대가 K-POP의 장르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9월 10일 목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목요일 남한과 북한 모두 전국적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제주도의 하늘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 11도에서 20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29도로 오르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 0도에서 16도고요.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6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도에서는 하루 동안 화창한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6도, 대전 15도, 세종 14도, 파주와 춘천 12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파주와 대전 26도, 춘천과 세종 25도로 오를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라도도 종일 하늘이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목포 19도, 광주 18도, 남원 17도, 낮 최고기온은 광주 29도, 목포와 남원 28도로 예상됩니다. 제주도와 경상도에서도 하루 동안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부산과 울산에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이 밖의 지역에서는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부산 20도, 울산 19도, 대구 16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부산과 대구 26도, 울산 25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 자강도는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고요. 진남포에서는 오후부터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안주와 개성 13도, 강계 7도로 출발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개성 26도, 안주 23도, 강계 21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도와 양강도, 강원도 지역도 하늘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양강도에서는 오후부터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장진과 풍산, 고성에서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고성 14도, 장진 5도, 풍산 0도, 낮 최고기온은 고성 21도, 장진과 풍산 17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알아봅니다. 제주도에서는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최대 5m로 높게 일다가 오후부터는 1.5에서 3.5m 사이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서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전에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는 비가 오겠습니다.

0: 있습니다. 서해 북부의 먼바다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파도는 오전에 최대 3m로 높게 일다가 오후부터는 조금 낮아져서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10일 목요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오늘 맞이하게 될 새로운 하루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의 아나운서 김상균이었고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창립 70주년을 맞았던 영국의 문화원에서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102개국의 4만 명에게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를 골라달라고 조사했다고 해요. 그 1위는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2위는 열정, 패션이었고요. 3위는 스마일, 미소라고 나왔죠. 그 밖에는 사랑과 영혼, 환상과 목적, 자유와 같은 단어가 꼽혔습니다. 어머니를 제외한 모든 단어가 추상명사였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돈과 땅, 자동차보다 보이지 않는 아이들,

아름다운 것을 멋진 집보다 멋진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가정을 좋은 침대와 좋은 가구보다 달콤한 잠을 맛있는 음식보다 활기찬 식욕을 더 소중하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하지요.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바라보는 복된 존재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구하면서 영원한 사랑과 진리로 말미암은 자유 가운데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극동방송의 앨범 가운데 테너 김성진 씨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나누어 봅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까닭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한반도가 되기를 바라보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어요. 샤드렉, 미셱, 아벳느고가 있는데 다니엘과의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친구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빌라도와 헤롯은 원수였었는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두 사람이 친구가 됐다고 했어요. 사람이 인생을 살려면은 친구로 삼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중 첫 번째 친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고 그러죠. 그리고 두 번째 친구는 귀하게 여기지만 세 번째 친구만큼은 실제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인생에서 위기를 당했을 때 첫 번째 친구는 가장 먼저 도망간대요. 두 번째 친구는 얼마간 함께 있다가 마지막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떠난답니다. 세 번째 친구, 그 친구만은 마지막까지 함께 있어준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친구의 이름은 재산입니다. 재물이죠. 돈은 인생의 어려움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많은 문제를 일으킬 따름입니다. 두 번째 친구는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가족은 어려울 때 힘이 되고 튼튼한 버팀목이 됩니다. 그러나 죽는 순간에는 가족도 결국 헤어지게 마련입니다. 세 번째 친구,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이야말로 이 세상 이후에도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가장 귀한 친구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참된 친구란 누군가? Who is a true friend? 요한 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나의 명대로 행함은 곧 나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카네기, 데일 카네기. 좋지 못한 친구를 선택하는 것은 불운과 악수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나쁜 친구와 손을 잡으면 썩기 전에 빨리 손을 떼어버리라고 그랬죠. 상대하는 안 될 인간을 사귀지 않으려면 우선 자기 자신에게 좋지 못한 인간이 싫어하는 냄새를 풍기라고 그랬어요. 변하지 않는 사람이 참 친구입니다. 생명을 바칠 수

0: 수 있는 친구, 또 친구를 위해 내 생명을 초계같이 버릴 수 있는 사람, 빈부와 변함없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한결같은 친구가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주의 사랑 비추일 때에 그리고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두 곡의 찬송 함께 했습니다. 계속해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테너 조철희 씨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한 후에는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오늘은 함경도 운성에서 온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0: 이 찬송가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제가 지내온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덕분입니다. 저는 한복도 어지성군에서 온 박명옥입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이 인간을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머리에서부터 꼭 발꽃까지 병으로 앓던 저를 주님의 따사로운 손길이 미쳐 병석에서 털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따르겠다는 것을 맹세하면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니다. 아멘.
1: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길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함경북도가 고향인 박명옥 자매님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올려드리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소망과 함께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이 고향인 박명옥 자매님의 선곡인 지금까지 지내온 것, 바리톤의 석상근 씨의 목소리로 찬송합니다.

우리 주 아버지의 손을 굳게 붙들며 천국 소망을 마음가운데 새기고 또 새기며 그렇게 주님 품 안에서 하늘나라 천국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오늘 이 선곡을 나누어준 자매님의 고향 땅, 북한 곳곳에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더이 찬양을 올려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서울 챔버싱어즈의 목소리로 찬송합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함경북도가 고향인 지금은 중국에서 살고 있는 박명옥 자매 선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의 사랑임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남과 북,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이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요.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는지요? 아직 늦더위가 좀 계속되지만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새날을 맞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주님의 책에 이미 나를 기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일찍이 그것을 알고 오 주님, 주님의 생각은 어찌 그리 깊으십니까? 라고 노래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노래요 고백이 되길 원하며 예배로 주님께 마음껏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자 여러분 어서 오세요. 주 2026년 9월 10일 목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먼저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의 반석, 나의 방패.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137절에서 152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므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오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37절에서 152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노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오늘 시편 119편 137절부터 이제 두 단락을 우리가 봅니다. 알파벳의 18번째인 이제 차대라고 하는 이 알파벳입니다. 그리고 이제 145절부터는 이 코프라고 하는 이 알파벳이 이제 나오죠. 19번째. 이 코프라고 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카라는 부르짖는다 이런 뜻입니다. 부르짖는다. 그래서 특별히 이 새벽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이 카라, 우리 145절에 있는 이제 19번째 연에 많이 등장하고, 오늘 137절부터 144절까지 나오는 이 구절 가운데 나오는 알파벳은 주로 이제 차대, 차대라는 알파벳으로 앞을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이 차대라고 하는 이 알파벳에 나오는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짜디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짜디크. 짜디크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 이런 뜻이죠. 의, 하나님의 의. 이게 이제 짜디크입니다. 자, 오늘 말씀 137절에 이 차디크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원래 이 그 히브리 시에는 의로우십니다. 여호와여. 이렇게 됩니다. 137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자, 여기 차디크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그럽니다. 이 판단이라는 말은, 판단이 옳다라는 말은, 이제 평탄하다. 굽은 것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치우치지 않는다. 여기 이제 여호와여, 주는 의롭고 주의 판단은 옳습니다. 자, 이 말은 여러분 그 바로 앞에

136절에 악인들이 날뛰는 현실 가운데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악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악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니이다. 이렇게 흐르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 악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른다는 것은 그냥 안 지키나 보다가 아니라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를 받는 안타까운 현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야 되는데 그 말씀이 무시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처럼 이 사회와 또 이들의 삶이 그냥 진행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올곧게 서야 하는 현실이 짓밟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고 또 너무나 괴로워서 눈물을 흘립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도 흔들릴 수 있죠. 그냥 이 악인들이 그냥 무시하는 현실대로 따라갈까? 그런데 그때 이제 하는 고백이 바로 137절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악인들의 행동, 악인들의 삶, 악인들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휘둘린다고 그러잖아요. 휘둘린다.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사람들이 또 있고 환경에 휘둘리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참 약해서 잘 휘둘립니다만 그 가운데 이 고백,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십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불이해도 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이 내 삶에 올바르게 인도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죠. 현실이 불이하고 고난이 있으면 사실 우리가 이제 고난에 휘둘리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신뢰하면 환경을 휘둘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곧게 서게 되는 것이죠. 휘둘린다라는 건 영향을 받는다는 건데 휘둘리려면 말씀에 휘둘려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곧게 서고 하나님의 능력 위에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겁니다. 이 결단이 악인들이 말씀을 훼손하고 짓밟고 있는, 그래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는 현실 가운데 선언하는 아주 결연한 위대한 선언입니다. 138절에서 이어지죠.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합니다. 자, 하나님의 의로움이 어디를 통하여 나타나냐면 주님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을 통해 나타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토라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을 읽다 보면 그 글의 지은이의 이 성품과 문체 스타일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다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139절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자, 내 대적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아니, 하나님의 말씀 없이 무시하고 자기 맘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고 또 핍박을 하고 압박을 하거든요. 자,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짓밟히는 현실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안타까움도 있죠. 자, 그런데 내 열정이 나를 삼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열정이라는 말이 차대로 시작하는 키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삼켰다라는 말이 차마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차마트, 삼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차대는 의롭다라는 말도 있고 삼켰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삼켰다라는 건 뭘로부터 뭐가 삼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이 삼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열정, 키나는 그 다음 나오는 코프의 앞에 첫 글자이네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열정이 나를 삼켰다라고 할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당하는 이때에 안타까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나를 불태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140절에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자, 순수했다. 이게 이제 불순물을 제거한 깨끗한 상태인데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합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불완전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불완전한 존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볼 때 불완전함을 보죠. 그 불완전함이 있으면 순수하게 같이 가고 싶어도 같이 가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내가 뭔가 인생의 목표와 이 헛된 세상 가운데 뭔가 이걸 자꾸 간다고 해도 이게 정말 순수한 거면 내 평생을 목숨을 바쳐 다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내가 붙들고 가다 보니까 이 헤벨, 헛된 세상 가운데 불순물들이 있는 목표, 가치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쫙 붙을 줄 알고 딱 잡았는데 나는 좋다고 붙드는데 알고 보니까 이 별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꽉 붙잡고 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김 빠지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이건 내가 끝까지 못하겠다 하고 턱턱 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거는 3개월, 어떤 거는 6개월, 어떤 거는 1년 이렇게 되죠. 우상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죽고 살고 못 사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게 되죠.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140절에 심히 순수하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해.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우리의 인생을 의지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데 이 불순물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 안에 사악한 의도가 없고 악이 없고 순수한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나이다. 그렇죠. 순수할수록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화를 이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의 죄성을 죽이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칠수록 내 안에 이 자기중심적인 이 악들이 제거되고 주님을 향해 다 나아가게 되죠. 그럴수록 어떻게 되냐? 사랑할 만한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싶고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불순물들, 말씀으로 내 찌꺼기들을 탁 비춰보면서 하나하나 말씀으로 결단하고 제거할 때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사람, 그리고 내 이웃을 향해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순수한 말씀을 날마다 읊조리며 나를 정결케 하고 깨끗케 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141절에 보면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아하, 이 고난이 심해지다 보니까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별로 없습니다.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죠. 여러분, 사람이 멸시당하면 내가 붙들고 있던 거 내팽개치고 싶습니다.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잘 꾸미고 왔는데 멸시예요. 아이고, 그것도 뭐 차려입은 거라고 왔냐? 그러면 열심히 입고 왔다가 막 기분이 확 상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말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난 다시는 안 입고 간다. 아니,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 사람 눈에는 그런 거고 내 눈에는 이게 좋은데 그러면 난 그냥 굽히지 않는 거죠. 자, 근데 내가 미천해서 내가 연약해서 멸시를 당해서 막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뭐를 잊지 않느냐? 주의 법도를 의지하지 아니하나이다. 야, 그 예수 믿는다고 그 밥 먹여주냐? 너 그게 뭐 믿음을 그렇게 붙드냐? 포기해라. 자,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런가? 너 지금 꼴을 봐라. 네 이게 뭐 믿음을 지킨다고 하면서 이게 뭐냐? 네 형편을. 그러면 아휴, 괜히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괜히 아유 그냥 이러고선 자꾸 주저앉는단 말이죠. 근데 그때 뭐라 그러냐? 아무리 그래도 멸시를 당해도 나는 뭘 잊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왜? 이 말씀이 영원한 의, 142절에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서이다. 순수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며 내 마음과 심령을 정결하게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143절에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자, 여러분, 사람이 외적으로 환난과 우환이 오면 나를 이렇게 막 공격을 합니다. 그때 내 안이 강단이 있고 단단하지 않으면 이 우환과 환난에 질식당하죠. 정말 질식당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의 계명, 주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면 이 즐거움을 붙들고 외부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의로 말미암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144절에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한 번이 아니라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 평생의 이 과제, 우리 평생의 즐거움은 뭐냐? 하나님의 증거들이 의롭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깨달으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둔하면 못 깨닫습니다. 읽기는 읽는데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토록 영원토록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를 깨달으며 살아가야죠. 그래서 이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막 흔들 때도 이 영원하신 의를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믿음. 여러분, 그런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코프로 갑니다. 145절에 코프라는 것은 부르짖는다, 카라라는 단어랑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자, 145절도 부르짖음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그러면서 146절 또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그러죠.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셔야 내가 지킬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는 자로서 부르짖으오니 하나님 내게 응답하소서 하는 말입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부르짖음.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할 수 있는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죠. 간절하다. 특별히 언제 부르짖느냐? 147절에 보면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148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그러니까 언제 부르짖느냐? 새벽에 부르짖습니다. 왜 새벽에 부르짖느냐? 여러분, 이게 고난이 많고 괴로우면 새벽에 그냥 벌떡 깨게 되죠. 또 하나는 말씀, 그 고난 가운데도 말씀만이 살 길이다. 이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새벽에 벌떡 깨집니다. 편안해야 푹 자죠. 마음이 곤고하고 주님, 내가 이 말씀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새벽에 벌떡벌떡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부르짖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49절에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기 소리라는 말도 콜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여기도 이제 코프에서 온 겁니다. 코프.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이 내 소리는 나의 부르짖는 소리죠. 이 부르짖는 소리를 무엇을 따라 듣느냐? 인자하심,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적 사랑 가운데 들어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시오니 그 사랑을 의지하여 간절히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주의 말씀과 공의에 따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는 거죠.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이유가 뭐냐? 150절에 보면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들은 주의 법과 상관없이 사는 멉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151절에 여호와여, 그러나 누가 또 가까이 계십니까?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0: 계명은 진리니이다. 자, 악을 따르는 자가 가까이 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도 내게 가까이 있습니다. 이중적인 현실 가운데 나는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그러면서 붙들게 하는 강력한 힘이 뭐냐? 바로 부르짖음이라는 거죠. 부르짖음.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152절.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부르짖다 보니 이전에 알던 진리가 더욱더 새록새록 내 안에 나를 붙드는 능력으로 자리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 나 예전에 그 말씀 알고 있어. 옛 차원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나를 붙들고 일깨워주는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44절에 우리 좀 전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우리는 오늘도 깨달아야 되고 내일도 깨달아야 되고 늘 연약할 때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주님 시간이 갈수록 이 말씀만이 살 길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시편을 통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향한 갈망과 주를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이 복이 있습니다.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내 평생에 이 순수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나도 그의 말씀을 따라 나의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 간절히 기도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참으로 귀한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시인의 입을 통해 선명하게 선포되고 이 신비한 말씀의 일하심이 놀라워서 시인은 날마다 진리이신 주의 계명들을 사모한다고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이 그립고 날마다 기다려짐에 목이 타는 이 모습에 우리의 모습을 투영해 봅니다. 오늘 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어떠한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메아리는 길고 긴 시간을 흐르고 흘러 오늘 여기 우리의 앞까지 달려왔습니다. 그 복음의 소식은 어둠을 가르고 우둔한 사람들을 깨우치는 생명의 길을 내며 마침내 우리의 죄를 밝혀내는 능력의 빛이 되셨죠. 그 은혜로 오늘 우리는 구원받고 마침내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을 대대로 살릴 이 빛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안고 개인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항상 의로우시고 항상 오르신 주님의 지휘 아래 우리의 하루를 맡기며 환난 중에도 주의 계명만 존중하고 묵상했던 시인처럼 우리도 오늘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목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칩니다.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성도님들 평안하십시오. 샬롬.

0: 하나님도 예수님도 잘 몰랐었는데 극동방송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고
1: 늘 듣던 프로그램이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같아요.
2: 좋게 말씀 들어오는 게 극동방송이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성경책도 읽고 싶고 그래서 막 성경책을 직접 사다가 읽고 또 우리 작은 딸한테 성경책
3: 근 10년을 넘게 병원을 다녔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때문에 병원을 오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전축을 무심코 다이얼을 돌렸는데 극동 방송에 맞춰준 것입니다. 24시간을 고정해 놓고 듣기 시작을 하였는데 그때 흘러나오는 복음들이 믿기어지기 시작을 하였고 아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4: 하나님께서는 극동 방송의 전파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삶에 찾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귀한 헌금이 이렇게 누군가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다시 한번 이 생명사역에 헌신하실 분을 찾습니다.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14시간 생방송으로 복음의 전파가 멈추지 않도록 함께할 전파 선교사 복음의 통로를 기다립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복음을 보내고 내가 만나지 못하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 당신의 헌신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어지는 생명의 방송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선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청취를 부탁드립니다.
5: 노반 정도도 할 수 없고 이런데 이 전파선교사 말로 정말 생명 살리는 그런 방송 같아요. 이게.
6: 극동방송을 들어서 감동을 받고 이렇게 시작을 된 거니까 당연히 저도 한번 조금이나 미약하지만 힘이 돼서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흔쾌히 제가 직접 가입했습니다.
3: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인생의 모든 삶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해준 극동방송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국전쟁 직후 우리나라는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눈부신 경제 발전을 거듭하면서 먹고 사는 것보다 웰빙을 추구하게 됩니다. 웰빙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이지요. 그러나 실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보다는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를 추구해야 합니다. 사람은 본래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더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요. 살기 위해 노력하고 죽기를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나 웰빙도 중요하지만 웰다잉, 즉 죽기를 잘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현세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고 큰소리치며 살았어도 죽을 때 그 사람이 수치스럽게 또 고통스럽게 그리고 지옥에 가게 된다면 그의 삶은 진정 행복했다고 말할 수 없을 테니까요. 죽음까지도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첫 찬양입니다. 찬송가 79장, 제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하나 이리 오라.

잠언 1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기독교 신앙에는 얼핏 보면 모순이라고 생각되는 점들이 있지요. 삶과 죽음에 대한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잘 살기를 추구하다 보면 죽을 때 죽기가 싫어지지요. 이 세상을 조금 더 누리고 싶은 그 아쉬움이 남아서 죽음을 거부하며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시간은 더 이상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잘 죽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에게 죽음의 순간은 아쉬움의 순간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는 소망의 순간입니다. 가치 있는 죽음을 바라보며 잘 죽기를 준비한다면 잘 살 수 있는 참다운 웰빙의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곡의 찬송입니다. 찬송가 98장, 새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송가 193장, 새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장례식에 가보면 그분의 삶이 보이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는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삶을 드린 숭고한 삶이었는지 알게 되지요. 저는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어서인지 특별한 경험을 하곤 합니다. 바로 교회 개척을 위해서 헌신하셨고 그 삶을 드렸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그 마지막 가시는 길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손들은 축복하심이지요. 하나님의 몸인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이루어져 가기까지는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아도 많은 이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헌신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마지막 찬송 나누지요. 찬송가 182장, 새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준비한 찬송 함께 나누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한 날 보내십시오. 내일 오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러그는 뽑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전반 등 전기시설 부근에는 가구나 위험물, 기타 가연물을 두지 마시고 수시로 청소해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임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극동방송입니다. HLQR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른 가치관과 세상과 다른 그런 세계관으로 하늘 시민답게 살아야 하지요. 뇌물과 모함과 왜곡이 출세 방법으로 통하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 세상의 출세를 포기할 수 있는지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수록 핍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빌립보서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별 어려움 없이 세상에서 잘나가는 이웃이 부럽습니까? 고난 없이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으십니까? 고난 없는 삶은 축복이 아니고 복음으로 인한 고난은 오히려 영광입니다. 오늘은 오직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정신노래선교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꽃게의 자멸.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어부들은 꽃게를 잡으면 한 양동이에 같이 담아 놓습니다. 꽃게를 양동이에 넣으면 필사적으로 벽을 타고 기어오릅니다. 실제로 꽃게를 한 마리만 양동이에 넣으면 얼마든지 탈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 마리의 꽃게를 담아 놓으면 한 마리도 탈출하지 못합니다. 탈출하려는 꽃게를 다른 꽃게들이 잡아 끌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양동이 위쪽까지 올라왔다 하더라도 다른 꽃게가 더 위에 있으면 잡아 끌면서 함께 떨어집니다. 꽃게는 얼마든지 양동이를 탈출할 수 있지만 자기보다 다른 꽃게를 떨어뜨리는 일에 혈안이 되기에 결국 한 마리도 양동이를 탈출하지 못합니다. 사람에게도 꽃게와 같은 심리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크랩 멘탈리티라고 부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처럼 인류 공통에게는 집단에서 한 구성원이 우월해지면 질투, 분노, 열등감 등을 느끼면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마치 꽃게처럼 말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에 크랩 멘탈리티가 자리 잡아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누가 더 제자 중에 큰 자인지를 궁금해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깨닫고 거룩한 성령님의 열매로 마음을 가득 채울 때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장과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함께 성장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깨끗한 마음을 갖고 살게 하소서. 나에게도 알게 모르게 크랩 멘탈리티가 있는지 살펴봅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

주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CTS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한웅지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남산초등학교 6학년 엄지원입니다. 옥동중앙교회 최재훈 목사님의 추천을 해주셔서 올해 3월부터 시작했어요.
0: 아직 4개월 차면 좀 힘든 점도 있을 텐데 어떻게 극복하면서 활동하고 있어요?
1: 어려운 안무 할 때나 연습량이 많을 때 좀 힘들어요. 많이 할 땐 6시간 정도 있어서 엄마한테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극복하는 것 같아요.
0: 엄마의 기도로 이겨내는군요. 지금까지 했던 공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이 있나요?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대구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처음 와서 처음 한 무대이기도 하고 부채춤을 처음 해봐서 더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포인트 안무나 그런 거 하고 싶을 때 기도를 했는데 소고춤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쁜 것 같아요.
0: 지원이의 꿈이 무용가라면서요. 그렇다면 어린이 합창단이 우리 지원이에게는 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겠어요. 우리 지원이에게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어떤 의미인가요?
1: 꿈이 아직 정

0: 정해지진 않았는데 모형가나 여러 시각 디자이너 등 예체능 쪽으로 가고 싶어요. 어린이 합창단 나에게 날개이다. 왜냐하면 내 꿈을 향해 날아갈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이다.
1: 어린이 합창단 활동을 하면서 가장 좋은 게 있다면요? 자랑 하나 해주세요.
0: 찬양과 안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잘 챙겨주면서 배려심도 기르는 좋은 곳 같아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간 것 같아서.
1: 우리 지원이가 어린이 합창단 활동 잘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가장 많이 도와주고 계실 텐데요.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 인사 드려볼까요?
0: 항상 어린이 합창단을 데려다 주시고 항상 어린이 합창단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지원이가 항상 힘낼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1: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신입 단원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 친구들을 향해서 환영의 인사 부탁해요.
0: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온걸 정말 환영해. 처음에는 조금 떨릴 수도 있지만 금방 즐거워질 거예요. 합창단 생활 화이팅!
1: 꿈 많고 재능 많은 우리 아이를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 229개 9000번, 지역번호 052 220의 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를 하나님 안에서 가장 올바르게 키울 수 있는 탁월한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금 신청하세요.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화이팅!
2: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3: 하나님도 예수님도 잘 몰랐었는데 극동방송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고
4: 늘 듣던 프로그램이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같아요.
5: 좋게 말씀 들어오는 게 극동방송이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성경책도 읽고 싶고 그래서 막 성경책 직접 사다가 읽고 또 우리 작은 딸한테 성경책
6: 근 10년을 넘게 병원을 다녔어요. 원인을 알수 없는 병 때문에 병원을 오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전축을 무심코 다이얼을 돌렸는데 극동 방송에 맞춰준 것입니다. 24시간을 고정해 놓고 듣기 시작을 하였는데 그때 흘러나오는 복음들이 믿기어지기 시작을 하였고 아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1: 하나님께서는 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삶에 찾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귀한 헌금이 이렇게 누군가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다시 한번 이 생명사역에 헌신하실 분을 찾습니다.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14시간 생방송으로 복음의 전파가 멈추지 않도록 함께할 전파 선교사 복음의 통로를 기다립니다. 내가 갈수 없는 곳에 복음을 보내고 내가 만나지 못하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 당신의 헌신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어지는 생명의 방송.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청취를 부탁드립니다.
7: 노반 정도도 할수 없고 이런데 이 전파 선교사말로 정말 생명 살리는 그런 방송 같아요, 이게.
8: 극동방송을 들어서 감동을 받고 이렇게 시작을 된 거니까 당연히 저도 한번
5: 조금이나 미약하지만 힘이 돼서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흔쾌히 제가

0: 가르쳤습니다.
1: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인생의 모든 삶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해준 극동방송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춧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배경이 된 찬송가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이 찬송가의 원 제목은 반석 위의 집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는 내용이죠. 이 찬송의 가사는 한국에 1892년에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로 오신 프레드릭 밀러 목사님이 한국어로 작사한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민노아라는 이름으로 사역하셨지요. 민노아 선교사님은 주로 서울과 청주 지역에서 44년간 선교 활동을 하셨습니다. 여러 교회를 설립하셨고 우리나라 기독교 교육에 힘을 써 안창호 선생 등 많은 인재를 길러내셨죠. 민노아 선교사님은 1937년에 돌아가셔서 서울 양화진 제2묘역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고난의 파도가 몰아쳐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믿음의 터를 세운 자는 모든 역경을 이기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이 찬송가를 함께 부르며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안부를 물을 때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을 참 많이 하죠. 그런데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경과 힘든 상황을 견뎌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고 짜증이 나기도 하죠. 하지만 주 안에서 누리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우리의 평안은 환경이나 상황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주변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 있다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평안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 있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처럼 내 주장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온전히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 고집을 부리며 불편함을 주었던 연약함을 용서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뜻대로 행함으로 어떤 비바람과 환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사랑과 소망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경청하는 주님의 자녀, 공감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평화를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하던 일을 밀고 나가는 것은 기도자의 태도가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자라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43편 8절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만 신뢰하며 힘내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나 공동체 안에서 보면 유독 고집이 센 분들이 계시죠. 자신의 생각을 밀어붙인다는 느낌을 받을 땐 불편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내 생각을 전달하거나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도피성이신 주님께 피하고 우리를 통해 다른 누군가도 주님께로 피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도피성이 되려면 첫째, 내게 주신 것을 나누며 길을 닦아야 합니다.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라고 해요.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신 것은 단지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지요. 나만 누리고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나누어 생명을 살리는 도피성이 되라는 뜻입니다.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고 하세요. 길을 닦고라는 말은 도피성까지 가는 거리를 미리 계산해서 누구든지 쉽게 도달할 수 있도록 도로를 정비하라는 뜻이에요. 부지 중에 즉 실수로 그의 이웃을 죽인 사람이 피를 보복하는 자에게 쫓기다가 길이 멀어서 붙잡혀 죽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게 주신 시간, 돈, 건강, 재능을 나누어서 도로를 닦고 도피성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무언가가 오히려 사람들이 내게로 오는 길을 가로막는 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쉽게 올 수 있도록 길을 닦아 놓아야 하나님이 땅을 주신 이유가 살아나는 거예요. 5절을 보면 벌목하러 갔다가 도끼자루가 빠진 사고로 이웃을 죽인 부지중 살인의 예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일상으로 가져와 보면 우리도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별 생각 없이 툭 던진 말 한마디, 무심한 태도 때문에 가족과 이웃이 마음에 상처받을 때가 있지요. 그러면 6절에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라고 해요. 원한도 없이 실수로 이웃을 죽인 일에 남은 가족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보복하려고 하지요.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그 복수심은 더 무섭기 마련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7절에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도피성은 남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곳이에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도망할 곳이 없는 사람이라야 비로소 진짜 도피성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도망할 곳이 없다는 게 그래서 축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경우에 스스로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는 정작 예수님께는 가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숨을 곳이 다 막혀야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로 사람들이 쉽게 다가오고 피할 수 있도록 길을 닦고 있습니까? 아니면 담을 쌓고 있습니까? 이렇게 도피성이 되면 둘째, 주님이 더 넓은 지경을 허락하십니다. 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라고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의 확장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라고 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수록 내 사명의 지경이 더욱 넓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내 죄를 보며 회개할 때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더는 억울하고 무고한 피가 흐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도피성을 넉넉히 두게 하시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결국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복이 커질수록 더 많은 생명을 책임지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지경을 넓혀주실 때는 더 많이 누리라는 뜻이라기보다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도피성이 되라는 뜻이에요. 내게 주신 복이 늘어나는데도 여전히 내 것만 챙기고 있다면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신 이유가 무색해지는 것이죠. 따라서 내 욕심과 야망을 위해 지경을 넓혀주시기 구할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품고 도피성 역할을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길 부르짖어 간구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이 내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신 적은 언제였나요? 넓어진 자리만큼 더 많은 사람을 품고 섬기고 있습니까? 나 혼자만 누리려 하진 않습니까? 힘든 시집살이가 도피성이었음을 깨닫고 감사한 마음으로 시아버님을 간병하며 구원을 위해 적용하기를 기도한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돈을 불리려고 신혼 초부터 시집살이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실직하여 결국 시아버님이 잔금을 치러주셨고 저희 부부는 대가족과 살다가 분가했어요. 이후 남편이 벌인 사업이 망하면서 저희 부부는 전세 자금이라도 건지고자 위장이혼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여러 민족을 멸절하신 1절 말씀처럼 제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고 투잡을 뛰며 발버둥칠 때 시댁에서 집을 지으면서 다시 합가했습니다. 그때 저는 지인의 소개로 말씀 공동체에 속해 구속사 말씀을 들으며 평안을 얻었어요. 이후 시어머님은 병환 중에 공동체의 기도로 주님을 영접하신 뒤 병상 세례를 받으신 뒤 소천하셨고 시아버님은 교회에 나와 소그룹 브리더가 되셨어요. 요즘 저와 남편은 구원을 위해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하고 있어요. 구강암 수술을 받으신 시아버님이 식사하기 편하시도록 부드러운 음식을 준비해요. 또 주일에는 아버님을 모시고 교회에 가는데 아버님이 오래 앉아 있는 걸 힘들어하셔서 중간에 나오곤 해요. 지칠 때도 있지만 죄 많은 저를 구원하려고 구별하여 주신 새 성읍과 같은 이 환경이 감사해서 남편과 교대로 시아버님을 간병하고 있어요. 내 뜻만 부르지 지며 탐심으로 살다가 죽을 뻔한 제게 생명을 보존하고 가족과 함께 살아나도록 시집살이 도피성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이곳에서 저와 가족이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매일 말씀 묵상으로 제 죄를 회개하며 구원을 위해 적용하길 기도해요. 저의 적용은 시아버님이 예배 도중에 힘들어하시면 휠체어를 조용히 밀고 나오겠습니다. 남편과 갈등이 생길 때 그게 아니라 하지 않고 남편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입니다. 자, 그런데 11절과 12절에 보면 상황이 달라져요.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서 도피성으로 도망하면 그 본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고 말씀하세요. 도피성은 실수한 자를 위한 은혜의 자리이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자가 숨어 버티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무조건 좋게 말하고 참아주는 것이 사랑이며 긍휼인 줄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계획적으로 타인을 상하게 하는 사람을 눈감아 주는 것은 긍휼도 아니고 사랑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회방하고 고의적으로 상처 주고 실족시키는 죄악은 분별하여 단호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도피성은 죄를 무조건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공의를 행할 때 완성됩니다. 이 도피성 제도에 담긴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지요. 그러므로 이제 길을 닦아주는 도피성이 되어 내 곁에 지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부지중에 감당할 수도

0: 없는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외면치 않고 저희의 도피성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안식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던 저희를 구원의 도피성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이제 저희도 시간과 재물, 건강과 은사를 사용하여 지체들이 언제든 다가올 수 있도록 길을 닦을 수 있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도피처가 모두 막혀야 비로소 주께로 피하는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속에 교만의 담을 허물길 원합니다.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지체들이 저희를 통해 도피성이신 주께로 피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저희 모두 사랑 안에서 공의를 행하는 거룩한 도피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은혜동산교회가 설립 10주년 기념예배 및 전도축제를 개최합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은혜동산교회에서 9월 6일 주일 오전 11시에는 10주년 기념예배, 12시 30분에는 참석하신 분들을 위한 식사교재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어서 오후 2시에는 10주년 전도축제가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남노회, 남선교회 부산연합회에서 주최하는 2016 연합부흥사경회가 열립니다. 전도서 9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 경험자의 가르침이란 주제로 열리며 봉덕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성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9월 6일 오후 3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울산 한세로교회에서 열리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창립 30주년 기념 예은교회 사랑나눔바자회와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사랑나눔바자회 예은플리마켓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9월 13일 주일에는 라이프로드 싱어즈와 함께하는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9월 13일 주일 저녁 7시에 북구 가재길에 위치한 예은교회 본당에서 열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6-8885번, 지역번호 052-286-8885, 예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시 동구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9일 토요일 저녁 7시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울산 미포교회에서 열리며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예배의 자리로 마련된 이번 집회에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교회 청년부나 청소년부 등 단체로 참석하기 원하시는 경우에는 지역번호 052-233-7424번, 지역번호 052-233-7424 울산 미포교회로 문의하시고 참석 인원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더브릿지 울산에서 주최하고 10대들의 둥지가 주관하는 3회 더브릿지 울산학교 기도운동이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과 함께 수용로교회 고등부 담당 조창민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번 집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남구 문수로에 위치한 대흥교회에서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앞서 2시부터는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체험 부스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0대들의 둥지 홈페이지나 더브릿지 울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YWCA에서 진로캠프 유르트를 개최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1층 강당에서 직업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총 8가지의 직업체험 부스가 마련돼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 탈북민 자녀 등 이주 배경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977-3520번, 지역번호 052-977-352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교회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교실을 개최합니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텅드럼, 플롯, 합창, 아트놀이, 키즈베이킹, 탁구, 워십, 캘리그라피, 꽃꽂이, 실용부동산, 스마트폰 사용법 등 재밌고 다채로운 강좌를 제공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7-1901번, 지역번호 052-257-1901번 대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0: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하나님도 예수님도 잘 몰랐었는데 극동방송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고
2: 늘 듣던 프로그램이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같아요.
3: 좋게 말씀 들어오는 게 극동방송이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성경책도 읽고 싶고 그래서 막 성경책을 직접 사다가 읽고 또 우리 작은 딸한테 성경책 사서
4: 근 10년을 넘게 병원을 다녔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때문에 병원을 오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전축을 무심코 다이얼을 돌렸는데 극동 방송에 맞춰준 것입니다. 24시간을 고정해 놓고 듣기 시작을 하였는데 그때 흘러나오는 복음들이 믿기어지기 시작을 하였고 아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5: 하나님께서는 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삶에 찾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귀한 헌금이 이렇게 누군가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다시 한번 이 생명사역에 헌신하실 분을 찾습니다.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14시간 생방송으로 복음의 전파가 멈추지 않도록 함께할 전파 선교사 복음의 통로를 기다립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복음을 보내고 내가 만나지 못하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 당신의 헌신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어지는 생명의 방송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청취를 부탁드립니다.
6: 노반 정도도 할 수 없고 이런데 이 전파 선교사 말로 정말 생명 살리는 그런 방송 같아요. 이게.
7: 극동방송을 들어서 감동을 받고 이렇게 시작을 된 거니까 당연히 저도 한번 조금이나 미약하지만 힘이 돼서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흔쾌히 제가 직접 가입했습니다.
4: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인생의 모든 삶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해준 극동방송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에는 물된 동산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태화교회 김민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은 이제 13절 이하부터 오늘의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13절부터 네 가지를 교회에 명령했어요. 첫 번째 명령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이 명령을 13절에 주었는데 이건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어요. 제가 설교를 짜면서 이 한 절은 그냥 뺐어요. 두 번째 명령은 우리가 살펴본 것인데요. 15절에서 주어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그 명령의 기초에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명령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베드로는 명령했어요. 그리고 그 명령과 함께 뭐라고 말씀했냐면 부활의 능력을 지니신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리고 영원전의 계획을 지금까지 변개하지 않고 정확히 실행해 가시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소망해 이분이 우리의 소망이야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주어지는 마지막 네 번째 명령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입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이 그것을 아주 뚜렷하게 보여주는데요. 우리 22절을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고 첫 번째 주제, 네 번째 명령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22절 앞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해 왔었다 이렇게 말이죠. 보편적으로 이 진리는 성경 많은 부분에서 복음을 말합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명령이 복음인데 이것을 함께 진리라고 성경은 많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구원계획의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되는 이 복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죠. 이 진리에 순종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음에 대한 순종, 진리에 대한 순종으로 본다는 개념은 신약성경 여러 곳에 등장하는데요. 가장 두드러지게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이 명확히 이런 입장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실 거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선언하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순종이고 받아들인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도 순종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이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자체가 불순종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도 불순종이거든요. 로마서 1장 5절도 같은 의미로 말씀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복음을 믿는 것이야말로 순종이고 그 이후에 삶의 특징도 순종으로 특징 지워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핍박과 조롱 속에서 또 로마 제국의 또 이런 협박과 겁박 속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행위를 따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 안에 생겨난 놀라운 변화들을 설명해 줍니다. 너희는 이 복음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 순종해 왔던 사람들이야. 그리고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너희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왔던 사람들이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을 살펴보면서 많이 다루었던 중생의 이후 뒤따르는 성화에 대한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틀림없어요. 복음을 믿어서 거듭났어요. 거듭난 이후에 맘대로 살지 않고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삶을 열심히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은 과거형도 아니고 현재형도 아니고 현재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리에 순종해서 지금까지 정결하게 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에 도달해 있냐면 이게 재미있어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자리에 도달해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 사용된 이 형제의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필라델피아, 헬라어로 그냥 필라델피아예요. 미국의 한 도시 이름이기도 한데 이 필라델피아라는 이 헬라어 자체는 합성어입니다. 예, 필리아 명사하고 필레오 동사인데 내가 사랑하다, 또 우정에 가까운 사랑을 나타내는 한 동사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델피아는 이제 아델포스라 그래서 형제 또는 이제 사람을 지칭해요. 형제 사랑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렇게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들이 지금 형제 사랑에 너희는 이르렀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형제는 여러분 교회의 형제들을 의미하겠죠. 예수를 믿고 거듭났고
거룩하게 하는 정결케 하는 삶을 살아왔는데 지금 너희는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형제들은 교회에 저와 여러분과 같은 지체들이었습니다.

시대를 의미할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AD 1세기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이 단어는 이런 데 사용된 적이 없었어요. 이 단어는 언제나 혈연으로 엮여져 있는 친족들, 이 가족 공동체만 사용되던 단어였습니다. 내 엄마, 내 아빠, 내 자식, 내 딸, 내 삼촌, 조카, 큰아빠, 할아버지, 이런 혈연 중심의 가정에서만 사용되던 단어가 이 필라델피아였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는 교회의 단어를 차용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굉장히 신기한 공동체였어요. 여러분, 유대 공동체도 혈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 혈연으로 묶여 있잖아요. 대부분은. 물론 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들어왔지만 아주 이 베이직하게 이 토대에는 혈연에 묶여 있잖아요. 그러나 베드로가 경험하고 있는 이 교회는 다른 곳이었거든요. 베드로는 당시에 가정에만 사용되고 이 혈연 중심의 가족 사회에만 사용되던 단어를 차용해서 교회가 지금 이런 지점까지 와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고 자연스러운 열매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죠. 그렇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되게 어색해하고 우리가 그냥 애둘러서 부르지만 실제로 대놓고 부르기엔 우리도 좀 어색함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아까 제가 소개할 때 혜지 자매 뭐 이렇게 뭐 민호 형제 이랬지만 만났을 때 민호 형제님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어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안 쓰던데요, 잘. 안 쓰니까 그냥 집사님, 어른들은 그러죠. 그렇죠? 예. 그 외에 호칭하기가 이상하잖아요. 무슨 무슨 씨 그러자니 되게 어색하고 형제님 그러자니 닭살도 없고 이러니까 아 그냥 집사님 그냥 이러고 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복음을 믿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에 순종함으로 또 스스로를 정결케 옴으로 그리고 그 결과 형제 사랑에 이르렀다라는 이 자연스러운 결과에 베드로는 만족할 수 없었어요. 그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그것이 교회가 도달해야 될 자리라고 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네 번째 마지막 이 명령을 줍니다. 뭡니까?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이 말이에요. 사실 여기서 마음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결한 마음으로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한 문장 자체에 정결하게 해왔다, 정결한 마음이다, 형용사가 두 번 들어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중복을 피하고자 이 마음의 앞에 붙어 있는 형용사를 생략하고 하나의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번역한 성경이 영어의 NIV 성경과 우리 개역개정 한글 성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복되더라도 있는 거 다 표현하겠다 싶은 사람들이 이제 킹제임스 버전이나 ESV는 또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마음으로 하지 않고 a pure heart, pure라는 형용사를 살려놓은 번역이 있는데 원문에 가깝다고 보시면 틀림없어요.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정결해지지 않은 마음으로 이런 거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거, 그거 정결한 마음이 아니고는 못한다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베드로가 명령하는 정결한 마음에서부터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할 때 이 사랑하라는 여러분 필라델피아 할 때 필리아가 아니라 아가페거든요. 실제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그냥 따뜻하고 차나 한 잔 희집카페에서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아침에 우리가 와서 인사한 것처럼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웃으면서 환영해주는 어떤 환대의 느낌, 여러분 그게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는 교회 공동체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이 말랑말랑하고 따뜻하고 뭔가 좋은 느낌을 주는 이런 사랑을 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성경이 가르쳐 주지 않았고 세상이 가르쳐 주었어요. 수많은 드라마와 수많은 그런 광고들과 영화와 소설들이 가르쳐 주었어요. 뜨겁게 사랑하는 것도, 연인을 향한 사랑도, 가족을 향한 가족애도 이런 거야. 여러분, 성경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 보편적인 진리가 통용되는 세상도 여러분 거짓말만 하고 나쁜 것만 이야기하진 않지만 하지만 타락한 세상은 언제나 왜곡하기 쉬워요. 여러분, C.S. 루이스는 이제 네 가지 사랑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네 가지 사랑에서 여러분이 네 가지 사랑 중에 이 세 가지는 세상 속에서 보여지는 아주 자연스러운 사랑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스톨로케, 가족 간의 사랑이 있다.
그리고 연인 간의 에로스의 사랑도 있지. 그리고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모여 있는 이 필리아의 사랑을 나누는 이런 우정과 같은 형제 사랑도 세상에서 자연스러운 사랑이야.

루이스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C.S. 루이스는 네 가지 사랑에서 이런 얘기 덧붙여요. 그러나 이 각각의 자연스러운 사랑이 아가페 사랑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각자가 절대화될 때 이 사랑은 악마화된다. 내 가정이 최고인 거라고 생각하는 가족 간의 사랑, 악마화되고 우상화될 수 있어요. 내 연인과의 이 에로스, 이 사람이 전부인 거라고 생각하는 그 사랑, 악마화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형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로 참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것이 절대화되고 아가페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을 거치지 않을 때 여러분 형제 사랑도 얼마든지 악마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을 수 있고 때로 하나님의 뜻을 회방할 수도 있고 방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가 도달해야 될 지점, 네 번째 명령을 받아야 하는 지점은 교회가 형제 사랑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아가페의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 아가페의 사랑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그냥 자연스럽게 안 됩니다. 애써야 되고 힘을 내야 하는 순종의 문제이지 나한테 기분 좋게 해줬으니까 나도 기분 좋게 해줄게, 당신이 나한테 따뜻하게 해줬으니까 나도 따뜻하게 맞아줄게, 내 감정 따라 기분 따라 나에게 존대해주고 나를 잘해주는 사람한테 되갚아주는 거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예의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재미난 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마음으로, 정결해진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 각 하나하나의 단어가 다 재밌습니다. 이 뜨겁게라는 단어는 신약성경에 딱 세 번 사용됐어요. 오늘 여기 빼고 두 번째 사용된 게 언제냐면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애써서 기도하실 때 그 힘써라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교회 공동체에 너희가 복음에 순종하고 진리에 순종해왔고 너희를 정결하게 해와서 형제를 사랑하는 이 자리까지 이르렀구나. 그러나 더 이상 베드로는 멈춰설 마음이 없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진짜 나아가야 될 지점은 어딥니까? 애써서 때로 하기 싫어도 때로 가슴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안 돼도 그 자리에 가서 누군가의 선을 위해서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의 삶을 좀 내어놓고 우리의 삶의 한 켠을 내어주고 삶을 나누어주는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자기 부인의 사랑인 이 아가페 사랑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데 그거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힘써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일 같아. 여러분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두 번째 주제는 이제 베드로가 중생에 대한 주제를 갑자기 꺼내기 시작해요.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서 다시 태어나는데 우리는 썩어질 씨로 되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생육법에 의해서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고 또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뭔가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이런 씨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다 이게 썩어질 씨라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아기 첫 예배 우리 아가들 나와 있지만 이 아가들 다 떠나갈 날이 오죠. 그죠? 우리도 그렇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썩어질 씨로 태어난 것들이라 모두 다 때가 되면 다 사라지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다는 겁니까? 신약을 살아가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진리의 순종함으로 여기까지 온 이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씨로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사람들이다. 이 이야기를 베드로는 들려줘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그냥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것은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베드로가 예수 믿기 전까지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아브라함의 씨야. 나는 그래서 언약의 자손이야 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모두 다 믿고 자랑하고 살아왔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에 의해 새롭게 태어나고 나자 이런 깨달음이 확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없어질 씨로 우리는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지.

0: 우리는 이 세상이 만들어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야. 그리고 이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데, 그 말씀이 우리가 태어난 삶의 기반이고 우리는 거기서부터 만들어진 새로운 하늘의 사람들이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원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기원은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중생의 수단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베드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는 걸까요?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그 정결한 마음에서부터 너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이렇게 명령한 이후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아마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하늘로부터 태어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하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열매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결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 아가페 사랑 할 수 없어요. 정결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 이런 교회 공동체 만들 수도 없어요. 이 땅에 세워나는 교회들을 보면 정말 다 신비해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헌금을 할 때도 신기하지 않으세요? 어쩜 그렇게 돈 아까워 안 하시고 여러분 헌금들 잘하세요? 근데 저희 다 그래요. 이상한 사람들이죠. 종교학적으로나 세상 사람들은 그냥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아까워하지도 않고 누군가를 내 자식처럼 끙끙대며 사랑하고 울며 기도하고, 때로 내가 아끼는 우리 지체들이 병에 걸리면 병낫기를 위해서 내가 죽을 것처럼 때로 기도해요. 누군가가 아파하면 내가 아픈 것처럼 아파하고, 누군가가 자식을 잃으면 내 자식 잃은 것처럼 같이 울며 우리는 이 땅을 함께 살아가는데 왜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왜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하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아가페 사랑, 그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서 그런 사랑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다면 여러분, 성경 명령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하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 애를 써서 힘을 써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이 사랑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이유인데요, 오늘 마지막 본문이 그것을 설명해줘요. 24절과 25절을 읽고 우리 마지막 주제를 같이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2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1: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0: 갑자기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인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인용한 이 이사야 말씀은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 우리 성경의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한번 이사야서의 본문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1: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듦은
0: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베드로는 이사야 40장 6절에서 이 8절 부분을 인용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7절 부분이 사실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 생략했을까? 베드로가 어떤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는 건가? 이사야의 예언을 나름의 신학과 확신을 가지고 재해석하는 건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추측은 가능하지만 가장 쉽게는, 당시에 베드로가 보았던 구약 성경은 70인경이었는데요. 70인경에 우리가 보는 이 7절이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70인경을 자연스럽게 인용하는 것으로 보여요. 우리가 보는 이 구약 성경은 70인경을 포함 마소라 사본을 기초해서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한 것이기 때문에 훨씬 신뢰할 수 있는 성경인데요. 어쨌든 오늘 이 시간은 이런 주제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넓은 그림으로 이사야 40장을 바라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이사야 40장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기를 살아갈 때 소망이 없어진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였어요. 이미 이스라엘 나라는 망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거대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나라도 빼앗긴 이 식민지 백성에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때가 되면 70년

1년이라는 기한이 차며 너희는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거다. 이 말씀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믿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왜요? 길이 안 보였거든요. 바벨론은 너무 거대한 제국이었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나라가 망했잖아요. 마지막에 뭐 왕은 눈도 뽑히고 쇠사슬 차고 질질 끌려갔고 그리고 완전히 성전은 허물어졌고 나라는 초토화됐고

아름답고 강력한 제국이라 할지라도 풀은 마르고 그 제국의 영광도 시드는 날이 올 거야. 하나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우리 꼬라지도 이런데요. 우리도 이미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도 다 망했는데요. 이미 예루살렘도 망했고 이스라엘의 영광도 시들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럼 회복이 됩니까? 너희는 풀과 같지. 그러나 내 말, 내 언약의 말씀은 영원한데 이 말씀이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그걸 믿어. 이게 여러분 이사야 40장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이렇게 하면서 다 끝을 내요.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회복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포로기가 끝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그것으로 회복이 시작된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고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바로 너희가 들은 복음 그거야. 그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듣고 믿는 예수님의 이야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놀라운 이야기, 이 세상의 씨로 아니고 없어질 것도 아니고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진짜 회복시켜 나가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이야기,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초대교회 베드로전서 1장을 받아들고 있는 성도들은 당시 바벨론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위용을 보던 시대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미국같이 거대한 제국이나 중국같이 아주 힘이 있는 나라에 비해 우리는 작지, 이럴 만큼 어찌 보면 그들은 더 큰 위협을 느끼면서 로마의 식민지를 살아가고 있는 속주들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들었던 복음, 우리가 들었던 복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온전한 성취로서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이 교회가 깨닫기를 바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실 거고 우리는 그 회복의 길들을 걸어가고 있으니 우리가 이 세상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이 세상 의지할 이유도 없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모든 제국들은 멸망하고 모든 육체는 떠나갈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능력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우리는 하늘의 아들들이지.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하나.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넉넉히 이 땅을 살아가기를 여러분 베드로는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좀 재미있는 신학적인 개념 하나가 담겨 있어요. 그것만 좀 우리가 나누고 오늘 좀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23절에 보면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할 때 이 말씀의 원어는 로고스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할 때 이 말씀은 레마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로고스와 레마의 차이를 설명하려는 신학적인 시도들을 많이 접했을 것 같아요.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고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 있어, 이런 식의 이야기 말이죠. 죄송하지만 우리 교단 신학이 아닙니다. 성경적이지 않고 저는 반대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 인정하는데, 여러분, 그거를 레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베드로전서가 그것을 이야기해요.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인용하면서 로고스와 레마를 구분된 의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의 살아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구약이 성취한 복음, 그냥 그렇게 사용할 뿐이에요. 성경의 용례는 로고스와 레마가 이렇게 많은 부분을 공유합니다. 의미를 공유해요. 그리고 성경의 기자들은 이 두 단어를 교호적, 인터체인저블하게 교호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썼다 저기 썼다를 서로 자리를 따지지 않고 반복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학적인 차이를 둘 수 없는 단어라는 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태화교회 성도님들이 레마의 말씀을 받았어, 이런 이야기는 저와 목회하는 동안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교단 신학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시도들을 왜 할까요? 왜 하냐면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은사주의에 심취한 분들이 어쨌든 자기가 받았던 주관적인 어떠한 인도하심을 객관적 계시의 차원에서 이해하려고 쉽게 로고스와 레마를 구분하는 일들을 했다 보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 교회도 통합측 교단에서 오신 분들이 꽤 있는데 죄송하지만 저희 합동측 교단과 통합측 교단이 갈라섰을 때 아주 중요한

0: 한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게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두 가지만 기억이 나는데 첫 번째는 WCC 가입 문제로 갈라진 거 맞아요. 통합측 선교사들과 목사님들은 가입을 지지했고 저희 쪽 선교사들과 목사들은 WCC 가입을 반대했어요. 극명하게 대립했습니다. 두 번째가 자유주의 신학에 맞서서 독일에서 일어났던 신정통주의라고 불려지는 칼바르트 신학의 문제였는데요. 통합 측은 바르트 신학을 수용했고 저희는 거절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바르트 신학 자체가 성경론에 있어서 전통적인 이 개혁주의, 청교도들의 성경론과 굉장히 다른 제안이었습니다. 탁월했고 시대에 맞췄고 자유주의에 맞서서 성경의 권위를 지키려는 놀라운 시도는 맞았지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까지 했지? 우리는 좀 그렇게 보는. 다시 말해서 성경의 권위를 일정 부분 손상시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새로운 프로포절, 제안을 바르트는 진행했거든요. 저희는 그것을 거절했어요. 근데 여러분 바르트 신학에 의하면 레마와 로고스를 구분하는 것들이 조금은 이해가 쉬워집니다. 바르트가 이걸 구분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르트는 로고스와 레마를 구분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가 남겨놓은 신학 사상이 그런 사상을 담아내기에 충분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뭐 쉽지 않게 예측할 수가 있어요. 어렵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안 할 건데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아냐라고 물으면 제 석사 주제가 이제 바르트 신학이었고 제 지도 교수가 바르트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요. 우리 교단의 신학적 입장과 다릅니다. 여러분 그것도 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목사님 왜 그렇게까지 그걸 반대하시나요? 라고 묻는다면 저희 교단 신학의 입장에서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나에게 감동이 되고 특별하게 임한 말씀만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는 모든 기록된 말씀을 성령이 기록한 말씀으로 받고 모든 성경의 명령에 권위 아래 우리를 두어야 하거든요. 특별하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저는 뭐 상관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특별히 뭘 받았던 안 받았던 상관없이 여러분은 예외 없이 모든 성경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해요. 여러분에게 느낌이 담다르게 왔던지 안 왔던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느꼈던지도 상관없어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준엄하게 명령합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라고요. 그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로고스와 레마를 구분짓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이 일반적인 성경의 규범성으로부터 자신을 비껴갈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하게 나에게 임한 어떤 말씀이 특별한 의미를 더 강하게 갖는 것이라 오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록된 말씀은 거듭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복종해야 할 순종의 말씀이고 준엄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권위이며 명령이고 이건 규범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네 번째 명령이에요.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정결한 마음으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동의가 안 되고 불편할 수 있고 여러분 하기 싫을 수 있지만 여러분 사랑은 이 아가페 사랑의 명령은 감정의 문제나 내 동의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아시고 목장 개강하는 이 가을 시즌에 여러분들 목장에서 주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중구 태화동에 위치한 태화교회 김민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993-3000번, 052-993-3000번 태화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2: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하동군 기독교연합회 권동진 목사님입니다.
1: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통하여 이 땅에 교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나라에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모든 공직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가득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백성들의 마음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남북 간이 평화롭게 통일되어 삼천리 방방곡곡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귀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6년 9월 10일 목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달인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생활의 달인인가요? 이곳에서 급이 다른 광택을 내는 달인이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구두 닦이기의 최고의 경지에 오른 달인이었는데요. 제가 봤는데 이게 보니까 재방송이었어요. 2016년도 방송을 요즘에 재방송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왜 최고의 경지인가 봤더니 달인은 일반적인 방법인 천으로 이 구두를 닦는 것이 아니라 오직 손을 사용해서 놓친 부분 없이 꼼꼼히 작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 달인의 손은 늘 새까맣게 얼룩져 있었죠. 달인의 철학은 확고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구두를 건넸다는 것, 자신을 믿고 맡겨준 손님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정성으로 닦는다. 그리고 구두를 신고 걸어갈 사람의 길이 오늘 하루도 평안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닦는다. 참 감동이었어요. 남들이 보기엔 작은 공간에서 하루 종일 신발을 닦는 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목받지 못하는 일터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누군가의 걸음을 축복하며 정성껏 구두를 닦아내는 그분의 손길은 어떤 사역자의 손보다 거룩하고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오수힐머는 그의 저서 일터 사역에서 사탄이 우리의 소명을 파괴하기 위해 던지는 거짓말들을 경고합니다. 우리의 직업은 거룩하지 않다. 세속적인 일터와 교회의 사역은 별개다. 교회 울타리 안에서 하는 일만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하지만 사탄의 속삭임과는 달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하시죠.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죽게 하듯 하는 사람의 태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 없이 주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한다면 프라이팬에 뒤집개를 하나 집어 올려도 그 작은 일조차도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이겠죠? 주님이 오늘 아침 일하십니다. 저도 오늘 이 방송 가운데 정말 그 누구보다도 또 어떤 시간보다도 소중하게 열정을 다해 달려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서 계신 그 일터 속에서 주님을 찬양해 보시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속삭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직업은 그리 거룩하지 않다. 일터와 교회의 이 사역들은 별개다. 교회 울타리 안에서 하는 일만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사탄이 우리의 소명을 파괴하기 위해 던지는 이 거짓말들,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이 달인의 철학처럼 자신을 믿고 맡겨준 손님에게 보답하기 위해 정성으로 구두를 닦고 또 이 구두를 신고 걸어갈 사람의 길이 오늘 하루도 평안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손으로 닦아내는, 저는 그 손이 참 거룩하고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죽게 하듯 하는 사람의 태도,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의 저는 일상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이 서 계신 일터는 어떤 곳이세요? 아, 저는 직장 안 다니는데요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그 맡겨진 그 일터, 여러분의 맡겨진 그 공간에서 화려한 칭찬과 박수가 없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행하는 일이라면 주님은 가장 가치있고 빛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혹 남들에게는 근사해 보이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말고요, 주님의 마음을 담아 누군가를 섬기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일터는 이미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장 거룩하고 꿈같은 사역지이겠죠. 오늘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외치고 싶더라고요. 내 일터는 내가 지킨다. 여러분 지켜나가고 계시죠? 오늘 많은 분들 문자 주시는데요, 이렇게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문자 보내시면 오늘 이 링크 오프닝을 전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또 은혜가 되실 거고요. 우리 6089님,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이 아침을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7974님은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주님, 물질이 제 마음에 주인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승리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제 마음속에 강력하게 자리 잡아 나의 1순위가 주님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돈을 먼저 사랑하지 않게 기도합니다. 라고요. 야, 이 고백이 참 귀합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4056님, 오늘의 말씀 오프닝 공유할 수 있나요? 라고 하시는데요. 또 0559님, 찬양을 듣는데 조금 전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함이 없다. 눈물이 난대요. 주님을 만난 것이 저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8731님, 오프닝 공유합니다. 구두 닦기 달인처럼 저도요, 제게 맡겨진 고객의 보장 자산에 구멍난 곳을 메꿔주는 이 일을 보람있게 여기신대요. 이야, 맡기고 싶은데요. 뭔가 맡기고 싶습니다. 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예, 야, 구멍난 곳을 메꿔준다. 감동이 옵니다. 2994님도 오늘도 죽게 하듯 거룩한 흔적들이 저의 아침의 삶의 현장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순수 복음방송 극동방송 9105님은요 오늘도 생명을 살리는 전파 선교 사역을 응원한다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모두 빛을 들고 세상으로 걸어나가는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겠죠. 이 찬양을 우리가 힘있게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그 발걸음 세상으로 나가볼까요?

빛을 들고 세상으로 걸어가는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이 있는 그 일터, 그 공간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누군가를 섬겨나가는, 또 묵묵히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정말 성실하게 행하고 있는 여러분의 그 아침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준비하면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야, 이렇게 좀 성실했었나. 더 성실해야 되는데, 더 집중하고 더 몰입해야 되는데. 오늘 좋은 아침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요.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 찬양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 감동하시는데요. 오늘 오프닝 말씀 이렇게 공유할 수 있고요. 자, 지금 찬양 함께 하고요. 잠시 후에 오늘 목요일 인문학을 하나님께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님 만나봅니다.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비전교회 한정 목사입니다. 인문학의 주인은 하나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오늘은 도리스 레싱의 소설 19호실로 가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가정생활에도 나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라는 주제로 의대를 나누고자 합니다. 도리스 레싱의 소설 19호실로 가다의 주인공 수전은 어느 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처음 임신한 순간부터 나는 말하자면 나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어. 아이들에게. 아내가 되고 엄마가 된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얻는 일이지만 동시에 자기 시간을 조금씩 내어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밥을 차리고 아이를 씻기고 가족의 일정을 챙기다 보면 하루는 분명 가득 찼는데 정작 나는 어디에도 없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의논 끝에 꼭대기층 빈방 하나를 수전의 방으로 내주었습니다. 온 식구가 그곳을 엄마의 방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방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방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으나 아무도 지켜주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수전은 자신을 밝히지 않은 채 허름한 호텔에 19호실을 빌립니다. 혼자 좀 있고 싶어 라는 말은 너희가 싫어 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전쟁에 나갔던 병사가 돌아와 쉴

0: 역사가 없다면 그는 다시 나가 싸울 수 없습니다. 나만의 시간은 가정에서 달아나는 뒷문이 아니라 숨을 고르는 마루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나만의 시간은 혼자 챙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지켜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붙어있는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떨어져 있는 시간을 존중하는 태도로 증명됩니다. 예수님도 무리를 떠나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혼자 서본 사람이 식구 앞에서도 넉넉해집니다. 골방은 가정을 등지는 자리가 아니라 가정을 품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부부는 어떻게 서로의 시간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토요일 아침 2시간, 남편이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아내가 혼자 커피를 마시게 해주면 됩니다. 다음 주에는 아내가 아이들을 맡고 남편이 운동을 하거나 서점에 다녀오게 하면 됩니다. 당신 2시간은 내가 지켜줄게. 이 말은 사랑에 못지않게 아름다운 말입니다. 저녁 식사 후 동네를 걷는 시간도 좋습니다. 집안의 작은 자리 하나를 만들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방 하나를 통째로 내줄 형편이 아니어도 됩니다. 베란다 의자 하나, 창가에 작은 책상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동안만큼은 여보 이것 좀 해줘를 잠시 미루어주는 것입니다. 취미 시간도 지켜주어야 합니다. 남편이 운동을 좋아한다면 마음 편히 다녀오게 하고, 아내가 책 읽기나 그림 그리기, 친구와 차 한잔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죄책감 없이 다녀오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위에 하늘 한 조각을 남겨주면 좋습니다. 집은 평수로 넓어지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남겨준 하늘만큼 넓어집니다.
1: 야, 우리 가정생활에도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고백이 참 귀합니다. 하나님 앞에 혼자 서본 사람이 식구들 앞에서도 넉넉해질 수 있다. 서로의 시간을 좀 지켜줄 수 있는 것, 거창할 필요가 없다. 두 시간을 좀 간직할 수 있게끔 배려하면 된다. 서로에게 남겨준 하늘만큼 넓어진다. 오늘 인문학을 하나님께 이 귀한 칼럼을 많은 분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인문학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여러분에게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고요. 추첨을 통해서 한재욱 목사님의 신앙서적 책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오늘 영상 링크 참 귀한데요. 인문학이라고 문자 주시면, 그리고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정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원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규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안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3351님께 책 선물을 할게요. 아예 등굣길에 이 방송을 듣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 남편과 냉담 중인 지 수십 년째. 며칠 전 남편과 작은 아이는 식탁에서 밥을 먹고 저는 부엌에서 앉은뱅이 플라스틱 의자 위에 앉아 한 그릇 밥을 먹는데 아, 참 이런 모습들. 남편이 여보 왜 거기서 먹어? 같이 먹어. 이렇게 참 물어봤으면 좋을 텐데. 뭐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드셨대요. 아, 오늘 많은 여운이 남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3351님께 응원의 책 선물 잘 보내드리겠고요. 그리고 한 분 더 추첨할까요? 우리 8985님은요 인문학을 하나님께 이 방송을 듣기 위해서 출근 시간 10분 더 빨리 나가신대요. 목요일만.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참 감동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마음 주셨고요. 또 0857님께 선물합니다. 또 19호실 아름다운 감동과 반성의 인문학 오늘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응원합니다. 제가 우리 2006님께 응원의 책 선물 잘 보내드리겠고요. 우리 5487님 처음 보냅니다 라고 하셨는데 우리 새가족이세요. 참 은혜로운 말씀인데 친구에게 이 링크를 꼭 보내주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저희가 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1830님도 오늘 처음 문자 주셨잖아요. 제가 인문학을 하나님께 책 선물 전해드릴게요. 오늘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프닝 말씀,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은 인문학 이렇게 하셔서 많은 분들 나눠주시고요.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유튜브가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이 안에 가시면 이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송옥석이었고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하나님도 예수님도 잘 몰랐었는데 극동방송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고
3: 늘 듣던 프로그램이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같아요.

0: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귀한 헌금이 이렇게 누군가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다시 한번 이 생명사역에 헌신하실 분을 찾습니다.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14시간 생방송으로 복음의 전파가 멈추지 않도록 함께할 전파 선교사 복음의 통로를 기다립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복음을 보내고 내가 만나지 못하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 당신의 헌신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어지는 생명의 방송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청취를 부탁드립니다.
1: 노반 정도도 할 수 없고 이런데 이 전파 선교사 말로 정말 생명 살리는 그런 방송 같아요. 이게.
2: 극동방송을 들어서 감동을 받고 이렇게 시작을 된 거니까 당연히 저도 한번 조금이라 미약하지만 힘이 돼서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렇게 제가 직접 가입했습니다.
3: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인생의 모든 삶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해준 극동방송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눈부신 내일을 꿈꾸는 행복한 공동체 열린문교회 서요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열린문교회에서 요한 목사입니다. 아무도 늙지 않는 세상,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되게 아이러니한 책이죠. 아무도 늙지 않는 세상.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늙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오래 살고 싶은데 늙고 싶지는 않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살다 보면 나이가 드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늙는 것은 싫어한다는 거죠. 우리는 다 젊음을 동경하고 나이 드는 것을 아쉬워하지만은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더 깊어지고 완숙해지는 그런 멋진 작품 같은 인생을 살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복되고 행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젊을 때나 뭐 중년이 되거나 노년이 되거나 상관없이 하루하루 설레고 감격스럽고 날마다 축제같이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을 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속으로 답을 생각해 보게 되죠. 그래서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수학에는 두 가지 답밖에 없죠. 오답 아니면 정답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OX 퀴즈가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에는 더 지혜로운 답이 있는데 명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축제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질문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데 명답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삶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보십시다. 누구나 살다 보면 뭐 그럴 때가 있잖아요. 답답하고 고달프고 힘들어요. 자, 그럴 때 스스로 생각을 해요. 나는 왜 이렇게 인생에 되는 게 없지?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생각 할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될 겁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누구 때문인지를 찾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만약에 부모 때문이라면 부모에 대해서 원망할 거고, 뭐이 세상이 원인이라면 이 불공평한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겠죠. 중요한 것은 정작 문제에 대한 답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분노만 쌓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잘못 물었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 왔냐? 질문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잘못된 답을 찾게 된 거죠. 자, 근데 똑같은 상황입니다. 내 인생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지? 왜 이렇게 어렵지? 뭐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다음에 질문이요. 그러면 어떻게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본다면 그 사람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기 시작할 거고, 마침내 그 길을 만나게 될 것이고, 문제에서 벗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지만 질문이 다르니까 다른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나쁜 질문에는 나쁜 답이 나오고요. 좋은 질문에는 좋은 답이 찾아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왜 라는 질문은요,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물론, 왜 라고 질문을 할수 있죠. 하지만, 그 다음에 반드시 어떻게 라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좋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은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아이에게 이렇게 묻는데요. 너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니? 근데 유대인 엄마들은 아이에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너 오늘 선생님에게 무엇을 질문했니? 무엇을 배웠니? 보다 좋은 질문은 네가 어떤 질문을 했냐는 거죠. 여러분, 질문을 한 다음에 답을 얻으면 그 답은 잊혀지지 않는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질문을 한 다음에 얻은 답은 평생 가슴에 새겨지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때로 힘들고 공고할 때왜 이렇게 내 인생이 어려울까 안 풀릴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멋진 인생을 살수 있을까?

0: 어떻게 하면 축제 같은 인생 살수 있을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시편 136편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여기에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요, 축제 같은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소망을 돈에 두죠. 유력한 사람에게 두죠. 그러다 보면 그 돈이 내가 의지했던 그 사람이 나를 버리는 순간에 모든 걸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도울 힘이 없는 사람들, 도울 힘이 없는 귀인들 의지하지 말라 그럽니다. 우리의 소망을 그러면 어디에 둬야 되냐?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축제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정말 축제처럼 살고 싶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유치부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아이들 보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뭐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어린 친구들, 꼬맹이들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죠. 걱정, 근심이라고는 한 점도 없는 해맑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아이들에게 배울 게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은 오늘 저녁에 뭘 먹을까? 내일 아침에 뭘 입을까? 그런 걱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부모님을 신뢰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걱정 근심이 없어요. 부모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부모님을 누리고 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평생에 할 일이 무엇인지를 시편 146편 2절은 말씀합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나의 생전, 나의 평생,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여러분이 뭐 오늘도 직장에 출근하고 돈을 벌고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하시겠지만은 그 모든 일들 물론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건 다 때가 되면 끝나는 일이거든요. 평생 하는 일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말씀하죠.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그게 내 평생에 할 일이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64절에 보면 다윗은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양했다 그래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일곱 번 이렇게 센게 아니라 그삶 자체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삶이 늘 평안하고 좋아서가 아니죠. 먹고 살만하고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날마다 늘 언제나 그삶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날마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날마다 그분을 찬송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루하루 축제 같은 멋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방송을 듣는 모든 방송 가족분들이 그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한 열린문교회 서요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052-237-1004번 열린문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은혜동산교회가 설립 10주년 기념예배 및 전도축제를 개최합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은혜동산교회에서 9월 6일 주일 오전 11시에는 10주년 기념예배, 12시 30분에는 참석하신 분들을 위한 식사교재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어서 오후 2시에는 10주년 전도축제가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남노회, 남선교회 부산연합회에서 주최하는 2016 연합부흥사경회가 열립니다. 전도서 9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 경험자의 가르침이란 주제로 열리며 봉덕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성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9월 6일 오후 3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울산 한세로교회에서 열리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창립 30주년 기념 예은교회 사랑나눔바자회와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사랑나눔바자회 예은플리마켓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9월 13일 주일에는 라이프로드 싱어즈와 함께하는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9월 13일 주일 저녁 7시에 북구 가재길에 위치한 예은교회 본당에서 열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6-8885번, 지역번호 052-286-8885 예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시 동구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9일 토요일 저녁 7시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울산 미포교회에서 열리며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예배의 자리로 마련된 이번 집회에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교회 청년부나 청소년부 등 단체로 참석하기 원하시는 경우에는 지역번호 052-233-7424번, 지역번호 052-233-7424 울산 미포교회로 문의하시고 참석 인원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더블릿지 울산에서 주최하고 10대들의 둥지가 주관하는 3회 더블릿지 울산학교 기도운동이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과 함께 수용로교회 고등부 담당 조창민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번 집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남구 문수로에 위치한 대흥교회에서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앞서 2시부터는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체험 부스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0대들의 둥지 홈페이지나 더블릿지 울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YWCA에서 진로캠프 유르트를 개최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1층 강당에서 직업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총 8가지의 직업체험 부스가 마련돼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 탈북민 자녀 등 이주 배경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977-3000

1520번, 지역번 후 052-977-352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교회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교실을 개최합니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텅드럼, 플롯, 합창, 아트놀이, 키즈베이킹, 탁구, 워십, 캘리그라피, 꽃꽂이, 실용부동산, 스마트폰 사용법 등 재밌고 다채로운 강좌를 제공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7국에 1901번, 지역번호 052-257-1901번 대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오늘도 괜찮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은 아침 김하은입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니까요. 기온이 뚝 떨어졌더군요. 이 쌀쌀한 공기에 저도 모르게 하나님 외투 하나 좀 챙기게 해주시지 하면서 불평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출근을 하고 있는데 문득 길에 있는 어느 교회, 그 위에 있는 십자가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땅에서의 33년, 그 세월이 얼마나 치열했고 또 그가 지신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한마디의 평안하고도 조용한 절규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는 그게 하나님의 섭리이자 계획이기 때문이죠. 생명을 내어놓아야 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 앞에 묵묵히 순종하신 예수님. 그리고 계절이라고 하는 지극히 당연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규칙 앞에 그 잠깐 찬바람 좀 분다고 불평하는 제 모습이 참 대비되어 보였습니다. 이제 점차 무르익어갈 가을에는 저도 좀 더 예수님을 닮아서 성숙해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괜찮은 아침입니다. 괜찮은 아침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0: 하루 한 곡 찬송가를 읽다. 오감 찬송가. 자, 찬송가를 음악적으로 깊이 있게 이해하는 시간, 오감 찬송가. 오늘도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오센워십팀 어서오세요.
1: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강동꿈의교회 곽충민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곽충민 목사입니다.
0: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주의 전송은 선생님도 함께 하시고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전송은입니다.
0: 네, 그리고 우리 오감 찬송가의 대장님이시죠.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 최 교수님 함께 하십니다.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아, 정말 오늘 제가 오프닝에서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날씨가 살짝 추워졌어요.
1: 네.
0: 추워지고 약간은 마음이 헛헛하던 차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자리를 꽉 채워주시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한 주간 근황을 안 여쭤볼 수 없겠죠. 우리 목사님. 예, 어떤 네. 한 주 보내고 오셨나요?
2: 항상 저는 이 방송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한 주간은 늘 다음 주에 할 찬송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많이 보내거든요.
0: 그렇죠. 네. 그
2: 이번 주에 부를 찬송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0: 네.
2: 문득 그런 단어가 떠올랐어요. 아, 이거 수능 금지곡이다.
0: 오.
2: 네, 선율이 네. 계속 반복적으로 머릿속에 맴돌아요.
0: 오.
2: 뭔가 특별히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계속 맴돌아요.
0: 아, 그래요?
2: 네, 그래서 제가 방송하러 오면서
0: 네.
2: 수능 금지곡들이 뭐가 있지 하면서 한번 들어봤거든요.
0: 예.
2: 그런데 차이가 있더라고요.
0: 그
2: 세상의 수능 금지곡들은
0: 네.
2: 결국은 멜로디만 남아요. 멜로디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찬송은 선율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가사가 남더라고요.
0: 아멘.
2: 그래서 그 가사를 아멘. 통해서 아,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0: 아멘.
2: 그것을 또 새기고 또 한 주 동안 그 말씀 붙들고 살아왔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1: 아멘.
0: 아멘. 오늘은 목사님께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봐야 했을까요?
1: 그러게요.
0: 한 말씀 한 말씀이 네. 너무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2: 컨디션 좋을 때도 있어야죠.
0: 감사합니다. 우리 성은쌤은 좀 어떤 한 주를 보내고 오셨어요?
3: 저는 정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주, 평범한 한 주를 보냈고요.
0: 네.
3: 또 주말에는 제가 조금 볼 일이 있어서 제주도를 잠깐 다녀왔습니다.
0: 제주도?
3: 네. 취미 생활이 좀 있어서 잠깐 다녀왔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곡을 좀 들어봤는데
0: 네.
3: 박자표가 없는 곡은 저도 처음이었어요.
0: 그러게요.
3: 그래서 계속 교수님이 내주신 이제 질문을 보면서 어떤 것에 중점을 맞춰서 내가 피아노를 쳐야 될까 했는데 조금 아직까지 해답이 나오진 않았지만 조금 계속 생각해보면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모두가 찬송가에 깊이 빠져있는 심지어 제주도를 가도 네. 깊이 빠져있는 그런 한 주를 보내고 오셨다라고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
1: 네.
0: 누구보다도 이 찬송가에 흠뻑 젖어 계셨을 분이셨을 것
1: 네,
0: 같은데
1: 네.
0: 어떤 한 주 보내고 오셨어요?
1: 우리가 늘 과제를 내어드리는 것 같은 기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0: 네.
1: 그 찬송 안에 일주일을 살다 오는 것이라서 정말 은혜롭지 않았을까라고
0: 아, 네.
1: 생각을 하면서
0: 네.
1: 우리 극동방송에서 저번 주에 정말 큰 행사를 치렀잖아요.
0: 맞습니다.
1: 네, 숲속 콘서트를 치렀는데 저는 그날 연주가 있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여러분
0: 네.
1: 연주자들에게 나름의 공포가 있습니다. 특히 야외 연주에

0: 대해서는 악보가 날아가 버릴까봐 리허설에서부터 굉장히 체크를 해야 되는데,
1: 네.
0: 저희가 악보를 끼워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의 바람이요. 리허설 할
1: 어마어마했죠.
0: 때제 악보를 계속 이렇게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 어떻게?
0: 악기로 그걸 붙잡아야 하는, 자석도 준비했고 내 나름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 그날의 바람이 그걸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1: 어떻게?
0: 그래서 커다란 집게를
1: 네.
0: 그 쉬는 시간에 준비를 해서 딱 꽂았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를 때늘 느끼는 그 공포를 오늘 찬양에서도 여러분이 조금 느끼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 네.
0: 그렇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다를 수 있다
1: 맞아요.
0: 해서 어떤 공포가 느껴질 때 알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오늘 박자표 없는 찬양 한번 만나보시죠.
1: 좋습니다. 정말 지난주에 너무 아름다운 또 연주의 무대로 그 현장을 꽉 채워주셔서 오셨던 많은 분들께서, 이야, 정말 설명 잘하시고 찬송가만 정말 깊이 이렇게 하시는 줄 알았는데, 본업도 굉장히 정말 천상계의 연주를 펼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0: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사회를 우리 하은 PD님께서 보셨잖아요.
1: 예.
0: 갈수록 큰 무대에서 계속
1: 아유,
0: 무르익어
1: 아닙니다.
0: 가신다라는 느낌이 그날도
1: 감사해요.
0: 굉장히 크게 드는 그런
1: 네.
0: 날이었습니다.
1: 아이고,
0: 어떻게 하은
1: 아닙니다.
0: PD님은 저번
1: 네.
0: 한주 어떠셨습니까?
1: 일단 굉장히 바쁘고, 그리고 숲속 콘서트를 준비하는 그런 한 주로서 참 분주하게 보냈던 것 같은데, 날씨 때문에 고민이 깊었거든요.
0: 네.
1: 비가 온다, 안 온다. 어떤 또 출연자분께서 비가 올락말락, 내가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뭐 이런 뭐 생각도 하셨다고 하셨었는데, 저희가 개인적으로 참 열심히 준비했는데, 막 부슬비가 중간에 내리기도 해서
0: 맞아요.
1: 속상하기도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가면서 우리가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하나님이 비를 미스트처럼 뿌려주셨나 보다고.
0: 잠시, 어머.
1: 예, 그렇게 표현하실 만큼 모두가 역대급으로 좋았다라는 말씀에 몸은 좀 피곤하지만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던
0: 너무
1: 그런 한 주를
0: 감사하네요.
1: 보내고 왔습니다.
0: 네.
1: 오늘 그렇게 감사하고 또 각자의 그런 시간을 보내고 이 자리에 다시 와주셨는데,
0: 네.
1: 오늘 또 함께하는 이 찬송가에 푹 빠지는 그런 시간 함께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420번님께서 경기도 성남에서 어플로 울산 극동방송을 듣고 있다. 네. 진상철 형제님이시다라고 성함까지 밝혀주셨는데요. 항상 수고하고 우리 방송 사역하시는 우리 직원분들 격려하고 싶어서 커피를 보내드렸다고 합니다. 와, 우리 박수 한번.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우리 청취자분들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울산 극동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 지금 듣고 계실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찬송가를 함께 부르는 날이기 때문에 이 시간 귀 쫑긋 세우시고 함께 부르는 그 찬송가의 은혜로 함께 좀 들어가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시간 저희가 주제 찬송가를 한 곡씩 선정을 하죠, 교수님. 오늘 찬송가 어떤 찬송가일까요?
0: 오늘은 찬송가 230장 우리의 참 되신 구주시니를 들어보실 텐데요. 여느 찬송가하고는 어떤 구성이 좀 다르다는 걸 들어보시면 아실 터라 먼저 들어보시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찬송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0: 아멘. 우리의 참되신 구주시니 찬송가 230장을 통해서 오늘도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곽춘민 목사님께서 이 찬송가를 토대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1: 네, 찬송가 230장 우리의 참되신 구주시니의 가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주이시고 오직 그분께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때론 의지합니다. 재물과 사람, 또 나의 경험과 능력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찬송은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이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기보다 나의 참된 구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0: 아멘.
1: 오늘도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사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찬송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 아멘.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는 계속 눈을 감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0: 네.
2: 제가 항상 찬양을 준비할 때 기도 드리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드러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이 이 찬양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제가 꼭 캐치해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리는데, 오늘 찬양곡은 여러분 저는 적잖이 충격을 받은 곡입니다. 박자표가 없는 어떤 악보를 처음 접해봤습니다. 그런 악보는 어디에 있냐면요, 여러분 그 옛날에 그레고리안 찬트라고, 그레고리안 성가라고 불려지는 네우마 악보를, 음표가 지금 같은 동그라미가 아니라요, 네모로 되어 있는, 그리고 어떤 선율보다는 오르막과 내리막의 표시 정도만 해주는,
0: 네,
2: 그런 음표가 있었을 때 박자를 지정하지 않았다 정도를 음악사에서 공부했던 것이 끝이었는데, 현존하는 찬송가에 이런 곡이 있었구나를 발견을 하면서 사실 저는 기뻤고요. 이런 특이한 찬송가가 있었다는 것을
0: 네,
2: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 있어서 오늘 이 찬송가를 나눠볼까 하는데, 오늘은 하느님한테 기도드렸을 때 저의 마음은 그러했습니다. 어떤 걸 놔두면 좋을까요? 일때 이 찬송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찬송가를 선택할 때 본인이 좋아하는 선율이 마음에 와닿아서, 내지는 지금 나의 상황과 너무 맞닿는 가사가 있어서 우리가 발췌해내는 곡들이 있지만, 찬송이라는 것 자체가 누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 내가 올려드리는 이 찬양이 누군가가 받으셔야 한다면 그 누군가는 하나님이셔야만 한다라는 그 주체를 바르게 가지고서 오늘의 찬양을 접하면 정말 여러분 조금 더 다른 느낌으로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아, 네.
2: 그래서 오늘은 처음으로 피아노로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네.
2: 네, 박자표 없는 우리의 참되신 구주시니 송은 선생님 한번 부탁드릴게요.

0: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저는 경건하다라는 느낌이 좀 오긴 하거든요.
1: 네.
0: PD님은 어떠세요?
1: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좀 정결한 찬송가다? 이런 느낌?
0: 네.
1: 화려하다기보다는 조금 담백한데 정갈하다. 이런 느낌도 드는 것 같습니다.
0: 송은 선생님, 우리가 이걸 피아노로만 접하셨을 때 여느 악보하고는 다르게 소프라노 분리되어 있고 아래에 반주 파트만 따로 있습니다. 사실은 없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선생님, 제가 듣기에는 왼손 리듬이 굉장히 엇박으로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마디에 왼손 리듬만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자,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박자를 잘라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리는데,
1: 네.
0: 시, 도, 파, 레, 시, 솔, 파. 떨어지지 않는 박자로 당김음처럼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목사님께 감상평을 여쭤보지 않는 이유는 목사님의 음성으로도 들어볼 텐데 목소리를 조금 아끼시라고. 자, 지금 목사님께서 가사로만 1절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선생님, 우리 반주 부탁드릴게요.

0: 정말 실로 경건하네요. 목사님, 어떤 느낌을 담고 방금 찬양을 해주신 걸까요?
1: 최대한 틀리지 않아야 되겠다.
0: 아, 정답.
2: 아, 네. 아 그렇죠. 이게 원래 이렇게 자주 부르는 찬송가는 아니죠.
0: 그렇죠. 사실 박자표가 없다라는 걸 파악을 하지 못할 만큼 굉장히 생소한 찬송가인데
2: 네.
0: 음악하는 분들은 나름의 그 어떤 병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너무 박자로 쪼개고 싶더라고요. 이게 몇 분의 몇 박자일까를 너무 결정하고 싶은데
2: 네.
0: 목사님 이게 우리가 8분음표의 개수로 치면 몇 개가 들어가 있죠?
1: 네, 1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0: 8분음표가 13개 들어가 있다는 건 우리가 4분음표 기준으로 나누려고 해도 딱 떨어지는 박자가 아니에요.
2: 네,
0: 반개가 계속 남거든요.
2: 네.
0: 그런데 이렇게 해놓았을 때는 무엇이 중심이라는 걸까요? 보통 우리가 찬송가에서는 어떤 분은 선율에 집중하실 테고 어떤 분들은 가사에 집중하실 텐데 목사님 오늘 찬양 준비하시면서 무엇에 집중하셨을까요?
1: 저는 계속 반복되는 첫 번째 가사 우리의 참되신 구주시니
0: 네.
1: 예, 이게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 찬양의 가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묵상이 되었습니다.
0: 네. 우리 피디님은 어떠세요?
2: 저는 이제 좀 생소하기도 하고 해서 그런지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드린 대로 좀 정갈한 느낌이 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0: 네네.
2: 그래서 뭔가 깔끔하게 불러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선율에 조금 더 집중하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0: 저도 사실 가사에 집중하셔야 됩니다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2: 네.
0: 계속 첫 번째 마디 그 선율이요.
2: 라리라라리다디다라리람밤에서
0: 나누고야 말 테다라는 네.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해봤는데 여러분 음악의 3 요소가 무엇이냐면요.
2: 네.
0: 리듬과 선율과 화성입니다. 그럼 지금 오늘 곡에서 리듬이라고 칭할 건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뭔가 움직이는 리듬이 없습니다.
2: 네.
0: 선율. 피디님과 제 마음에 첫 번째 마디에 선율이 남는 것처럼 선율은 남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처럼 가사가 남을 수도 있는데 이제 여기서 목적지를 결정하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2: 네.
0: 이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경건하게 감사를 올려드리는 찬양이라는 목적지를 가지고 출발을 할 때 제가 억지로 박자를 한번 쪼개봤는데요.
2: 네.
0: 4분의 6박자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세디따는표 기억하시죠? 8분음표 3개를 묶으면 4분음표 하나가 되거든요.
2: 네.
0: 그럼 어디에 묶을 거냐면요. 우리의 참되신 구주시니 다 함께 모여서 경배하세. 나 주님 앞에 죄인이오니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니다.

0: 이러면
1: 어려운데요. 네.
0: 박자는 6개로 끊을 수 있는데 가사의 음절은 꼬여버립니다.
1: 그러네요.
0: 네, 뭔가 주제가 되어질 것 같은 가사들이 끊어져서 앞에 달라붙고 이렇게 되긴 하거든요. 그런데 박자대로 한번 불러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한마디의 끄듬을 길게 하시는 경향이 있지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 13개의 8분음표 박자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첫 음만 주세요. 같이 갈게요. 시작!

0: 너무 헷갈리지 않으시나요?
1: 네. 헷갈리기도 하고 아까 뭔가 느꼈던 경건함이 조금 덜해지는 느낌이에요.
0: 인 느낌인 이유는요. 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마디의 모든 마지막 박자의 종지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늘려서 부를 때만 이게 조금 더 경건한 느낌, 서두르지 않는 느낌이 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악보에서 여러분 특이한 기호를 하나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마디가 끝나는 부분마다 상단에 겹세로 줄이 짧게 짧게 쳐져 있어요. 마치 따옴표가 붙어 있는 그런 느낌의 두 줄이 네. 구주신이 위에도 있고 경배하세 위에 있고 죄인이온이 위에 있고 찬송합니다 위에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겹세로 줄이 의미하는 바는 무언가가 바뀔 때입니다. 박자, 조성, 내지는 템포가 바뀔 때 거기 놓이는데 여기에서의 겹세로 줄의 의미는 한 프레이즈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이야기의 한 단락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PD님의 청아한 목소리로 네. 2절 가능하실까요? 마지막 박자는 마음대로 늘리셔도 됩니다.
1: 알겠습니다.
0: 첫 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아멘.
1: 아멘.
0: 정말
2: 어렵습니다.
0: 층고가 높은 그런 건물 안에서 경건하게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의 느낌이 납니다. 자, 마지막 박자를 늘리는 것과 늘리지 않은 것은 제가 생각할 때도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레고리안 찬트에 속하는 곡은요, 여러분. 억양과 그 말투의 끝 마무리까지를 중심으로 둔다고 합니다. 선율도 아니고요, 리듬도 아니고, 템포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무얼 한번 해보고 싶냐면요, 사람의 목소리에만 집중을 하되 우리가 좋아하는 음정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싶습니다. 음정에도 나름의 느낌의 색상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공감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아니신 분도 있으실 텐데, 예를 들어서 목사님,
1: 네.
0: 라라는 음정을 말씀드리면 뭔가 컬러풀하게 어떤 음정이 생각이 나실까요?
1: 라.
0: 라. 그냥 딱 직관적으로 지금
1: 네.
0: 바로
1: 보라.
0: 보라, 라라서.
1: 네.
0: 아, 라라서 보라.
2: 그거는 약간 언어적인 접근이시네요.
0: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피디님은
2: 네.
0: 시 어떤
2: 시.
0: 느낌이죠? 시.
2: 아, 근데 이게 시한 번만 들려주세요.
0: 자, 어떤 느낌?
2: 뭔가, 좀 나긋나긋한 느낌이라 가지고 색깔도 좀 뭔가 좀 편안하고 푸근한 그러면서도 뭔가 밝은 노란색?
0: 노란색. 저도
2: 네.
0: 푸근하다 하셔서
2: 네,
0: 노란색 방금
2: 맞아요.
0: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막상 건반 앞에 앉아 계신 송은 선생님은 솔샵 어떻습니까? 솔샵.
2: 어려운데요?
0: 어떤 색상으로 느껴지세요?
3: 보라색. 보라색 같다.
2: 보라색.
0: 보라색.
3: 샵으로 생각하는 거랑 플랫으로 생각하는 거랑 조금
0: 그렇죠.
3: 다르긴 한데, 조금
0: 맞아요.
3: 저는 이 음을 들으면 라플랫으로 생각하면 조금 아린, 마음이 아린, 애절한 그런 느낌이 나서.
0: 바로 바꿔서 생각을 하셨네요.
3: 네.
0: 그쵸? 저는 파 하겠습니다. 파.
2: 파.
0: 그냥 하늘색 원래 좋아해서 그런가? 파.
2: 파란 하늘.
0: 네. 그래서 파 하면 목사님처럼 좀 약간 저도 언어에 그렇네요. 파랑새.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는데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좋아하는 음정 두 가지만 생각을 해와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2: 네.
0: 제가 먼저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저는 기본적으로 파 샵을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파 샵에서

여러분께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다면 이 파샵과 솔로 이 찬양을 드리고 싶다라는 느낌으로 1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샵 한 번만 주세요. 그리고 피아노는 안 쳐주셔도 됩니다.

0: 오, 느낌이 살짝 전혀 달라지네요.
1: 네. 네, 저는 부르면서 네. 오, 너무 기괴한가? 이 생각이 갑자기 소름이 막.
0: 아니요, 오히려 약간 정갈한 우리가 약간 말씀하신 대로 그레고리안 챈트라고 하셨나요? 네, 네. 네, 또 다른 느낌의 그런 곡인 것 같아가지고 좀 새로웠습니다.
1: 네, 그럼 우리 전문가의 목사님의 평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목사님 혹시 기괴하셨습니까?
2: 처음에 귀곡산장 좀 가다가 계속 들으니까 약간 그 보이스 오프라노?
0: 네.
2: 약간 예, 그런 느낌?
1: 오~
2: 네.
1: 오, 그 나쁘지 않았어요.
2: 하이파트를 담당하는 보이스 오프라노?
1: 네.
2: 네. 그런 느낌.
1: 자, 네. 제가 지금 예시를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네.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한마디 안에 두 가지 음정을 가지고 가는 거고요. 첫 음을 시작해서 끄듬을 맺고 그 끄듬으로 그 다음 마디를 시작하시고 또 그 끄듬으로 그 다음 마디 시작하시고 헷갈리시면 네. 그냥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은 PD님은 어떤 음정 두 개 선택하시겠어요?
0: 사실 이런 미션인지 모르고
1: 네. 높으면 안 될 것 같죠?
0: 뭔가 좀 높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높으면 지금 살짝 대참사가 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그 첫 번째로 좋아하는 음으로 원래 생각했던 게 솔이었어요.
1: 솔, 네, 좋습니다. 네. 솔.
0: 굉장히 높네요.
1: 그 다음은요? 네.
0: 하나, 다른 거 하나는 레였거든요.
1: 솔레로 네. 가시겠어요? 솔레로 가시겠어요?
0: 예, 잠시만요. 아니면, 일단 낮은 거부터 시작을 그럴까요? 해야 되지 않을까
1: 솔레,
0: 싶어가지고.
1: 이렇게.
0: 솔레, 이렇게. 솔레, 이렇게.
1: 네, 네. 그럼 솔로 한번 해볼까요?
0: 근데 이게 제가 혼자 한다고 될지 모르겠는데. 안 되면 그냥, 중간에 한번 끊어주세요.
1: 느낌만 하시면 됩니다. 네. 솔로.
0: 네. 잠시만요. 아, 영 자신이 없는데 혹시 목소리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2: 아니요, 저는 네. 제 또
1: 다른 음정이 있으십니다.
0: 아, 그래요. 네네. 아, 이게 벗어날 수 없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솔 다시 한 번만 주세요, 선생님.

0: 브라바. 네. 브라바.
1: 브라바. 어휴, 긴장했다. 인생의 가장 힘든 미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2: 여러분 아시죠? 이게 남성 솔로분들이 나오셔서 너무나 감동의 경험에 우리가 브라보를 외쳐드리고요. 그리고 여성 솔리스트가 노래하시고 난 다음에는 브라바.
1: 브라바.
2: 그리고 네. 혼성으로 너무 느낌이 좋았다. 브라비를 외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브라보 차례가 왔습니다.
1: 좋습니다.
2: 목사님의 음정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3: 처음에는 그 파하고 라를 생각했거든요.
2: 아~
3: 네. 지금 도하고 레를 하고 싶어서
1: 아 바꾸셨네요. 네.
2: 그러면 도하고 레로 하실 겁니까?
3: 네, 파하고 라 하면 너무 높지 않을까요?
2: 그 뭐 목사님 선택하시면 됩니다.
3: 네, 파하고 라 해볼게요.
1: 좋습니다.
2: 파라로 가실 거죠? 자, 화려한 폭발도 없고 클라이맥스도 없습니다. 목사님의 파와 라의 기도 오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하메르.
1: 와,
0: 브로,
1: 브라보.
0: 이죠, 브라보죠. 너무 좋습니다.
1: 네.
0: 여러분, 본인이 좋아하는 음정 정말 한 가지 내지는 두어 가지면 기도문을 올려드리기에 충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찬양곡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한 가지 더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보자면, 말하듯이, 끊어짐이 없이, 그러면 음악적인 기법으로 레가토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의 살과 피 기념하여 생명의 떡과 잔 받아 먹네. 내 영혼 영생 주신 주님께 온 정성 다하여 찬송합니다. 숨이

0: 자, 여러분께서 좀더 확실한 느낌을 받으시려면 방금
1: 네.
0: 그 리버브 한번 빼줘보시겠습니까?
1: 빼고,
0: 정말
1: 알겠습니다.
0: 생목으로 제가 그냥 음정 없이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1: 네.
0: 우리의 참되신 구주시니 다 함께 모여서 경배하세. 어떠세요? 연결 버전과 울림이 없는 이것으로는 과연 무얼 강조하고 싶을까요? 음절도 다 끊어지고 내용도 귀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맞이한 이 찬송가는 반드시 레가토로 진행이 되어져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곳입니다.
1: 연결해서요.
0: 각 음절을 강조하면 말의 흐름이 중요하고 선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포하는 기도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1: 네.
0: 이쯤에서 여러분, 항상 모르는 찬양, 내지는 우리가 어떤 모르는 상황을 맞닥뜨리면 공포감이 싹 오거든요.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악보가 넘어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과 똑같은 건데, PD님은 어떤 순간이 공포의 순간이실까요? 예를 들어서 방송에서는 3초 막아 딱 뜨면 이거 방송 사고라고
1: 네,
0: 하잖아요.
1: 그렇죠. 돌이킬 수
0: 그렇죠.
1: 없습니다.
0: 본인의 어떤 전문직에 대입해서
1: 네.
0: 공포의 순간은 언제이실까요?
1: 사실 방송도 방송인데 방송은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멘트를 실수하거나 했을 때 이제 뭐 수정을 한다든지 아, 뭐 이제 앞서서 네, 제가 드렸던 말씀을 하면서 이제 뭐 죄송합니다라고 할수 있고 뭐 찬양도 올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는데 사실은 지난번에 그 숲속 콘서트처럼 어떤 큰 무대에서 그 현장에서 이제 예, 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가장 자주 상상하는 상황이 이런 거예요. 다음번 순서를 소개를 해야 해서 제가 이제 단에 올라갔는데 대본을 잘못 들고 올라간
0: 어머.
1: 거죠. 그래서 그 다음번 어떤 소개하는 그 멘트를 제가 전혀 모르는 상태로 이상한 잘못된 대본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뭔가 진행에 차질이 생기는 그런 순간이 확실히 저한테는 좀 많이 두려운 것 같기는 해요.
0: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까요? 다음 순서는 임소희인데, 화충민 목사님을 소개했다. 그럼 뭐,
1: 근데
0: 목사님 나가시면 되죠.
1: 그쵸 이제 나가시면 되는데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저희는 대본도 다 저희가 직접 쓰기 때문에 그 대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가 안 되어 있다라고
0: 그렇죠.
1: 하는 건 사실
0: 말이 안
1: 저희가
0: 되지.
1: 보여드리는 태도여선 안 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연습을 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임기응변을 하고 내려오겠지만 굉장히 아쉬워지겠죠.
0: 그러면 이제 하은 PD님은 그런 경우, 목사님은 어떤 경우에?
2: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저도 이렇게 앞에서 설교를 하는 일이 주된 일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요즘은 이런 패드 같은 걸로 설교문을, 원고를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다 프린트를 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고요. 이 원고를.
1: 그쵸.
2: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 원고가 10페이지다.
1: 네.
2: 그런데 설교를 하다가 5페이지가 없어. 한 장이 미스프린팅이 된 거예요.
1: 비슷하네요.
2: 5페이지가
1: 네.
2: 없어. 5페이지만 하고 내려와야죠.
0: 그렇게 하시면
1: 네. 그쵸.
0: 되는구나.
1: 사실 이제 뭐 공유가 되어 있거나 약속된 어떤 순서는 아니니까요.
0: 그렇죠. 시간을 줄이시면 되겠네요.
1: 그렇네요.
0: 그럼 우리 송은 선생님은 어떠세요?
3: 저도 목사님이랑 비슷한데, 사실 예전에 악보는 다 이제 종이 악보,
0: 맞아요.
3: 아날로그로 했지만 요즘은 이제 기술이 좋아져서 패드로 대부분 연주자들이 많이 보시는데,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리허설, 정말 여러분에서는 딱한번 해볼 수 있는 리허설이었는데, 패드가 갑자기 잠금이 걸린 거예요.
0: 맞아요.
3: 갑자기.
0: 그럴 수 있죠.
1: 세상에.
3: 정말 그래서 지금 할 악보가 이제 앙상블 악보이기 때문에 외워지는 않았기 때문에 급하게 다른 분의 패드를 빌려서 이제 쳤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아쉽게 리허설이 끝났어요. 그래서 항상 종이를 봐야 하나 패드를 봐야 되나 고민인데 네, 그렇습니다.
0: 맞아요. 저도 악보는 그래서 꼭 종이를 선호합니다. 저도 야외 연주에서 꺼진 적이 있어가지고 그냥
1: 정말요?
0: 생각나는 대로 외워서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디님 말씀대로 결국 우리가 충분한 연습과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그 순간을 모면할 수 있겠지만 너무나 위험 부담이 크고 저는 어떤 연주를 앞두고 있으면 그런 꿈을 자주 꿉니다. 바로 전날 꿈에서 악보를 못 외웠어요, 제가. 솔리스트인 경우인데. 그리고 연주홀에 갔는데 악기가 없어요.